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우리에겐 이처럼 마음 넉넉하게 해주는 음악이 많이 필요하죠.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인공지능 시대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어느 심리학자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MIT 교수인 쉐리 터클이 쓴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의 발달과 인공지능과 맺고 있는 인간들의 대응이랄까 교감이랄까 하는 것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얻는 감정적인 지원 혹은 정서적 안정감을 더 이상 인간에게서 기대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이젠 이런 이야기가 SF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이처럼 인공지능과 가까워질까 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젠 이미 그런 흐름이 대세가 됐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는 정서적 친밀감의 소중함, 고귀함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내용의 대화를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누고 계실 겁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인공지능과 혹은 저 멀리 있는 SNS 속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대금 독주 음악 골랐습니다. 우리에게 대금이란 이 땅에서 만들어진 향악기로서 설화까지 품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악기입니다. 악기가 설화를 품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민족의 기억과 상상력, 공동체 정신과 상징이 악기에 투영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대금은 만파식적 설화를 품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략 이런 이야기죠. 동해 한가운데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를 향해 떠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라 신문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 작은 산을 살펴보도록 했죠. 산의 모양이 거북이의 머리를 닮았는데 산 위에는 대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는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기이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대나무로 절을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라고 해서 악기를 만들었고요. 월성 천존고에 보관합니다. 그 악기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질병도 없어지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면 날도 개이고 바람이 심할 때는 바람도 가라앉고 물결이 잠잠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악기를 만파식적,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악기라 이름하고

국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설화에는 대개 정치적인 맥락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금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설화임에 분명합니다. 이번에 그런 설화를 품고 있는 악기 대금소리 듣겠습니다. 자진 한입 듣겠는데요.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금독주 자진한잎 감상하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우리 향악기 대금이 품고 있는 만파식적 설화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설화가 신라의 권력구조 변화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정치적 맥락이 있는 이야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성골계 출신으로 왕통이 이어지던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진골계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왕권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 정당성을 합리화시킬 장치도 필요하던 그런 즈음에 이런 설화가 나왔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괴이해서 믿지 못하겠다 하고 한마디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저런 해석이 있다 해도 이 만파식적 설화를 품고 있는 대금의 그 오롯한 소리가 달라질 건 없겠죠.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초강어부들아 듣겠습니다. 가곡에서 중거 평거 또 태평가 이런 노래는 우리 가곡의 가장 느린 음악 이수대업에서 파생된 곡들입니다. 파생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수대업이 인기 있는 곡이란 뜻이기도 하죠. 오늘 들으실 초강어부드라는 계면조 평거선율에 얹어 노래하는 두자 머리 시조를 노래합니다. 초강어부드라 고기 낚아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화계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이런 시조신데요. 초나라 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고기를 낚아 삶지 말라고 합니다. 굴원의 충성스런 혼이 고기 뱃속에 들어있으니 아무리 큰 솥에 삶아도 그 충혼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굴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굴원이 회왕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모함으로 인해서 강남에 귀향을 갔다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마침내 초나라강 명라수에 빠져 죽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인조대의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

초강 어부들아 고기 낚아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확의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굴원의 충절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내용이었죠. 여창가고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초강 어부들아는 초강 이렇게 두 글자로 시작하는 시조시 우리가 두자머리 시조라고 하는데요. 두자머리 시를 노래하는 음악이라서 처음에 3박을 생략하고 넷째 박부터 시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여밀락 듣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여밀락은 짧은 여밀락입니다. 여밀락 전체 7장을 각 장마다 조금씩 들을 수 있도록 특징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연주했습니다. 보통 여밀락을 연주할 때에는 4장부터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연주하는데요. 이번 연주에서도 중간 즈음에 속도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4장 급박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짧은 여밀락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수년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밀락 1장부터 7장까지 고루 들을 수 있도록 짧게 압축해서 연주한 음악 짧은 여밀락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수년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연주

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밀락 7장까지 전곡을 들으려면 1시간 20여 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밀락 전곡의 느낌을 느끼도록 한 연주도 의미가 있네요. 짧은 영산회상이나 짧은 산조 이런 곡들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음악이죠. 봄봄님께서 화요일에 생방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준비했습니다. 백구사는 정치에서 물러난 인물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 이 정치에서 물러나서 한가한 바닷가를 갔습니다. 백구가 한가로이 날고 있는데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상에게 버림을 받고 바닷가에 와 있는 이의 노래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오히려 그런 삶을 즐기는 듯 보이는데요. 오류 춘광 경 좋은데 백마 금편 화류 가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버드나무 봄빛 경치 좋은 데에 백마를 타고 금빛 채찍을 들고 꽃놀이를 가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풍광을 다 만납니다. 2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침벽계 화홍 유록한데 만학천봉 빛은 새로워 호중천지 별건곤이 여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침벽계 화홍 유록하다는 말은 참 시적인 표현인데요. 운침벽계, 구름이 푸른 시내를 베고 있고 화홍 유록, 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다 이런 뜻이죠. 호중천지 별건곤은 호리병 속 별세계란 뜻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을 누비는데요. 10리 정도 되는 백사장에 해당화가 피어있는 모습, 그 해당화가 바람결에 나부끼는 모습까지 두루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구사 4장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4장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연주로 듣겠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 백구사 4장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십리길 백사장에 해당화가 피었는데 바람을 맞아 뚝뚝 떨어지는 풍경 끝부분에서 노래했는데요. 가야금 반주로만 노래한 백구사도 운치가 있네요. 가사 백구사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선율도 아름답고 목구성이 참 좋은 곡이죠. 가사 백구사는 전성, 요성, 퇴성 등 다양한 목구성이 돼 있는 곡이라서 부르는 이도 좋지만 감상하기에도 더욱 묘미가 있는 곡이 아닌가 합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더운 날 초강 어부드라를 들려주셔서 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이번 스페인 출장에서 세비야가 가장 햇살이 따가워서 좀 놀랐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 스페인이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이라서 그렇겠죠. 더위 대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겠죠. 우리 붓들마을님께서 드디어 출장에서 돌아오셨군요. 건강한 입성을 환영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머슴,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사라져간 우리 역사 속의 존재 머슴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혹은 이미 사라진 존재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지난날 이 땅을 살았던 머슴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도 머슴인데요. 소설가 강정규가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인물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썼습니다. 지금 머슴이란 존재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날 머슴이란 존재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인물, 그 존재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게 하는 글인데요. 오늘 그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농가에서 고용살이를 하는 남자를 가리켜 머슴이라고 한다. 머슴은 날품팔이 노동자와는 달리 어느 기간 고용되며 그 기간에 따라 연기 고용, 계절적인 고용, 달머슴 등이 있고 임금도 세경이라 하여 대개 현물로 한 몫에 치르게 된다. 세경이란 농가에서 머슴을 먹이고 입히는 것 말고 연말에 주는 보수를 일컫는 말이다.

노비는 엄격한 주종의 관계이고 머슴은 그래도 인권이 존중되는 노사 관계라는 점에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다 같은 천역이란 점에서 비슷한 신분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농가에서 언제부터 머슴을 두고 농사와 가사를 거들게 했는지는 확실치 못하다. 음력 2월 초하루를 머슴날 또는 노비일이라 하여 정월 보름에 세웠던 볕가리 때에서 벼 이삭을 내려다가 흰떡을 만들고 콩으로 속을 넣어 송편을 만들어서 머슴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이는 세시 풍속이 있는데 이날 20살이 되는 머슴은 술을 내어야 온전한 성인인 품앗이꾼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음력 7월 보름을 중원 백중날이라 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마시고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씨름놀이도 했다고 동국세시기에 적혀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날을 굿, 초연, 머슴날, 농부날 또는 종날이라 하여 시냇가나 산기슭이나 나무 밑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농악을 치고 하루를 즐겼다. 또 이날 그해의 농사로 장원에 뽑힌 집 머슴에게 삿갓을 씌워 황소에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면 이때 그 집 주인은 술과 음식을 내어 잘 먹였다. 그러나 이제는 머리엔 때묻은 무명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바짓가랑이는 정강이까지 걷어올린 채 조끼 주머니엔 담배 쌈지와 부싯돌을 넣고 작대기로 지게다리를 두들겨 장단을 맞추며 고개 너머로 나무하러 가면서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 운다와 같은 노래를 흥얼대는 머슴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농로가 확장되어 지게 대신에 리어카나 경운기가 오가고 주택 구조마저 바뀌어 행랑채도 보기 어렵다. 대문채에 연결되어 담에부터 만들어진 행랑방은 보통 중류 이상의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행랑아범이나 행랑어멈들도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전라도에서는 담사리라고 부르는 머슴도 나이나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받는 세경의 양의 차이가 있다. 소를 부릴 줄 모르고 쟁기질도 서툴러 집안에 잔일이나 거들고 뗄나무나 할 만한 애 머슴 곧 깔때미는 세경이 가장 적고 볕섬을 번쩍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도 세거니와 쟁기질에다 나래엮기 같은 대농가에서 필요한 갖가지 일을 모두 해낼 수 있고 나이도 30이 넘어서 경험이 풍부한 상머슴은 세경을 가장 많이 받기 마련이다. 애머슴과 상머슴과의 사이에 끼는 중머슴은 세경도 중간치기이다. 일 잘하는 머슴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몇 년씩 계속 살다가 장가까지 그 집에서 들고 행랑의 노비격으로 눌러앉아 안팎 일을 돕는 부부 머슴이 되기도 하지만 간신히 1년을 채우고 낯을 찌푸리며 나가는 머슴도 없지 않다. 마을 처녀를 넘보다가 몰매 맞는 머슴도 있고 동네 과부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하는 머슴도 있다. 대개 머슴은 날이 부옇게 밝을 무렵이면 일어나 쇠죽을 끓여야 한다. 주인집 할머니가 주무시는 사랑방에 여물소치 걸리기 마련인데 어쩌다 새벽참에 아랫목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주인집 노친네의 호령이 떨어진다. 겨울철엔 안채 부엌에 큰 솥에 물을 길어다 붓고 미리 불을 지펴놓아야 주인집 며느리가 나와 더운 물을 쓸 수 있고 그래야만 귀염을 받을 수 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물꼬를 돌아보고 꼬를 한 짐 베어 지고 돌아와 아침밥을 먹는다. 돼지죽을 퍼주고 그날 피울 풍년초나 값싼 궐련 환곽을 받아들면 하루 일이 시작된다. 하루 일이 끝나면 주인집에 사랑방이 있을 때는 가마니 치기나 새끼고기 같은 밤일을 하다 자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동네 머슴방이나 고개 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이튿날 꼭두 새벽에 다시 온다.

새벽에 일어나면 우선 쇠죽을 끓였어. 생솔가지를 뚝뚝 분질러 아궁이에 쟁이고 설라무니 솔가루를 한 주먹 넣고 불을 써대면 굴뚝이 미어지게 연기를 뿜었지. 마당을 휙휙 쓸어대고 샘에 가서 물 몇 찌개 길어다 붓고 꿀 한 짐 베어놓고 물고 한번 돌아보면 아침상이라 꿀맛 아니었건남. 요새사 참 헐 일 없지. 김을 맬 필요가 있는가. 제초제를 뿌리면 되니께 퇴비를 할 게 있나. 비료를 뿌리면 된께로. 그런디 무슨 병충해가 그렇게 많어. 농역을 뿌려 싸니께 묻게라는 놈도 없어지고 썰썰 겨가는 그놈을 잡아다 장을 담갔다가는 딱지 하나면 밥 한 사발 넣끈히 넘겼었는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임을 그려 운다. 제주민요 너영나영 들으셨는데요.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 머슴들도 이런 노래를 부르며 즐겼다고 이 글에 소개돼 있어서 오늘 민요 너영나영 들어보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이 땅에서 사라져간 우리 존재 들어보셨습니다. 머슴 이야기였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에서

낸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머슴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에는 머슴 외에도 옹기쟁이, 대장장이, 풍수쟁이, 묘지기 이런 귀한 존재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주민요 너영나영 들으셨는데요.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 머슴들도 이런 노래를 부르며 즐겼다고 이 글에 소개돼 있어서 오늘 민요 너영나영 들어보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이 땅에서 사라져간 우리 존재 들어보셨습니다. 머슴 이야기였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머슴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에는 머슴 외에도 옹기쟁이, 대장장이, 풍수쟁이, 묘지기 이런 귀한 존재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머슴에 대해 쓴 글을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지금은 드라마나 소설,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가 됐지만 지난날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존재라서 오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 글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사회사적 지식을 알려주시네요. 상머슴이 1960년대 1년 3경 20섬이었다는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초실님께서 자주 문자 주실 때 그 머슴 이야기 가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60년대에도 그 정도 받고 일을 했군요. 네, 이거 좋은 기록이네요. 고맙습니다. 6944님께서 세경을 받고 남의 집사리를 했던 머슴들의 삶, 노비보다는 낫겠으나 그리 녹록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랬겠죠. 머슴들이라서 그들의 삶의 애환 이런 것도 이 글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속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김숙차류 입춤 반주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소리가 있고 사물연주와 태평소 그리고 현악기도 함께 연주하는 음악이라 풍성합니다. 김숙자류 입춤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김청만, 유인상, 김연수, 박지혁의 사물, 이재혁의 태평소, 이철주의 대금, 한선아의 가야금, 김무경의 아쟁, 왕기철, 김유경 두 분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이 유난히 더워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태평소의 쨍한 소리가 더욱 시원하게 들리네요. 김숙자류 입춤 반주 음악 감상하고 오셨는데요. 김청만, 유인상, 김현수, 박지혁의 사물, 이재혁의 태평소, 이철주의 대금, 한선아의 가야금, 김무경의 아쟁, 왕기철, 김유경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앞서서 머슴 코너 이야기에 보충해 주실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상머슴은 멍석도 짤 줄 알아요. 혹한기에 벽에 걸어서 두 달여 짜면 멍석 한 장 엮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머슴 아재가 문맹이어서 여름방학 때 책을 다 잘라서 풍년초 골연 담배 피시기도 했죠 하셨습니다. 아, 그 혹시 쓰는 책, 읽는 책을 다 잘라서 만든 건 아니겠죠? 아, 그런 추억이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진도 지역에서 전승된 강강술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강술래는 국가무형유산 강강술래 예능 보유자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박용순은 1938년 전라남도 진도 태생입니다. 11살 때 고향에서 친구들과 강강술래를 잘했다 하고요. 22살 때에 둔절리로 시집을 갔는데 당시 강강술래 대회가 열리자 둔절리의 선소리꾼으로 참가해서 2등상을 수상했다고 하죠. 박용순의 실력은 당시 같은 마을의 강강술래 보유자 최소심의 눈에 띄어서 마침내 전수생으로 선발됐고요. 이후에 최소심의 강강술래를 제대로 배워서 1993년에 진도 강강술래 보유자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강강술래 듣겠습니다.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뛰어보세, 뛰어보세.
1: 강강 술래.
0: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 술래.
0: 깊은 마당이 옅어지게.
1: 강강 술래.
0: 욱신, 욱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아색이 저색이. 고우 남생이 놀아라. 일사, 정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주두야 아랑주두야 설랑무초야 내댓그랑 나무 접시가 우갱갱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참으려면 양파를 덜덜 먹고 미나리 당주고 더듬생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덜덜 놓고 미나리 당주고 더듬세
2: 강강술래
1: 강강술래
2: 청청청해영자
1: 이도군산청해영자
2: 청청청해영자
1: 이도군산청해영자
2: 청청청해불자
1: 이도군산청해불자
2: 청청청해불자
1: 이도군산청해불자
2: 강강술래
1: 강강술래
2: 고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사리 끊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 버리여
1: 고사리 대사리 끊자 나무 대사리 끊자 유자 꽁꽁 채미난 음자 장장장장 버리여
2: 고사리 대사리 끊자 만부 대사리 끊자 송구 끊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뱃난다 덕성 풀자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뱃난다 덕성 풀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 새끼 질룩잘룩
1: 하사하니 보시오
0: 문지 새끼 질룩잘룩
1: 하사하니 보시오
0: 꼬리따세
2: 잡았네
0: 잡았네 잡았네 문지 새끼를 잡았네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공차도 보차도 되었네
1: 잡았네 잡았네 문지 새끼를 잡았네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진도분들의 소리, 확실히 이분들의 유전자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강강술래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강강술래 예능 보유자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박종기제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지난날 대금계에서 정악계의 김계선, 민속악의 박종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종기는 진도에서 1879년 혹은 1880년에 태어났고요. 일제강점기 때 삼남지방에서 박저때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을 정도로 대금계에 이름났던 분입니다. 이 신방곡이나 봉장취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대금산조의 틀을 완성한 분입니다. 박종기제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종기째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자신의 작은 증조부의 산조를 연주했네요.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박종기째 대금산조 함께 하셨습니다. 박종기 명인이 연주하던 대금 실물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국악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요. 오늘 산조를 연주한 박환영이 작은 증조부의 대금을 직접 소장하고 있다가 국악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보뜰마을님 신청음악 함경도 민요 궁초댕기 준비했습니다. 궁초댕기는 어랑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두 곡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고산 타령과 비슷하구나 생각하셨죠? 신고산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곡 함경도 민요 궁초댕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숨쉬던 존재들이 그 시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일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사라져버린 존재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기초 노동을 제공해서 우리 삶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재 머슴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날 걸어온 삶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의 향기 함께 나누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각종 향기와 태양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선선해진 저녁 공기 속에서 나는 벤치에 앉았고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둥글게 사그라드는 들판을 바라보았다. 나는 충족되었다. 알베르 카뮈의 에세이집 결혼 여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우리를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리차드 갈리아노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릴리 듣고 왔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뭔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어떤 행복은 현재를 음미하고 가진 걸 덜어낼 때 충족되기도 합니다.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학자이자 비평가, 음악가로 활동 중인 람혼 최종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프랑스에서 한국학을 가르쳤고요.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데 세상을 사유하는 최종우님의 이야기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시작의 노래입니다. 낙화.

시작의 낙화였습니다. 9414번 쓰시는 분께서 쉼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돼 평온하지가 않나 봐요. 입맛도 없고 몸도 천근만근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알고 계시네요. 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팁은 이제 저희 초대석 코너에 귀를 쫑긋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잠시 쉼을 청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보죠.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세상은 늘 모든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지식과 예술, 그리고 글쓰기와 음악, 이론과 현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모실 분은 세상 모든 것의 사이를 들여다보고 계신데요. 미학가이자 비평가, 음악가로 활동 중인 람혼 최정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제가 이 앞에 타이틀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미학가이자 비평가이면서 음악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을 직접 소개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1: 원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얘기하면 저랑 이제 친한 분들은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네. 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미학자, 예, 그다음에 비평가, 이제 음악가 이렇게 보통 소개를 줄여서 하는데 네. 사실은 그들 사이에 섞여 있는 정체성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0: 제가 세상 모든 것의 사이를 들여다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정체성도 어떤 그 사이에 지금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네요?
1: 네. 어느 하나가 되기에는 조금
0: 난 너무 오히려, 크다.
1: 아니요. 불안해요.
0: 불안하다? 네. 아, 네. 불안하다.
1: 네.
0: 아.
1: 오히려 하나로 규정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안정성을 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예. 최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 교수님으로 네, 계셨습니다. 한국학과 교수셨죠? 네. 프랑스에서 그러면은 주로 이제 무엇을 가르치고 또 어떤 연구를 하셨던 건가요?
1: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한 적은 없는데 15년 전에 예,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외국어 대학교에 네. 해당하는 이제 이날코하고 이스막에서 이제 거의 15년 동안 일을 해왔는데 아직 지금처럼 K바람이 예, 크게 불기 전에 네. 직전에 네. 예, 시작을 하게 돼서 그간 많은 프랑스 제자들을 키워냈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서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0: K바람이 불기 전에 시작하셔서 15년간 한국학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거기에 막 불씨를 붙이셨던 장본인이라는 얘기일까요?
1: 그러면은 좋긴 하겠지만 뭐 저도 뭐 기여한 바가 있겠죠. 근데 네.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 한국학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0: 가르치면서 오히려 너무 무조건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좀 환상적 동경을 갖고 있는 프랑스인들이 있다면, 예, 그들 사회에 문제가 있듯이 저 역시 한국 사회 문제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같이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해온 편이죠.
1: 그래서

0: 어떤 좀 어려움이나 뭐 그런 정체성이 자신에게 주는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1: 오히려 저는 그 정체성의 어떤 강점이라고 해야 되는데,
0: 네.
1: 저는 오히려 아까 안정과 불안에 대해서 조금 기이한 어떤 제 감정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게, 저는 오히려 15년 동안 제가 공부하는 학생들, 프랑스 학생들이, 물론 소위 이제 프랑스 토박이도 있지만은, 많은 그 문화적 배경, 많은 인종적,
0: 어떤 변화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1: 오히려 저는 그 정체성의 어떤 강점이랄까요? 또는 소통 가능성을 좀 확인한 경우라고 할수 있는데,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학, 한국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들, 프랑스 학생들이, 물론 소위 이제 프랑스 토박이도 있지만은, 많은 그 문화적 배경, 많은 인종적 배경을 갖고, 예,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커온 이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 자신도 이미 프랑스 사회에서 뭐 이민의 문제라든지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그런 친구들이 특히 한국과 한국어의 어떤 민감함 그런데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저 또한 경계인이지만 예, 한국학을 공부하는 프랑스인들 또한 그들 스스로 갖고 있는 경계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 점이 어떤 의미에서 소통 가능성을 다른 방향으로 열어줬던 것 같아요.
0: 경계인과 경계인들의 만남이 더 확장을 시킨 거네요, 세계를. 제가 그 소개를 할때 람혼 최정우님이라고 했습니다. 람혼이라는 게 호인데 이 호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남루할 람, 넉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루한 영혼인 건가요? 어쩌면 이렇게 겸손스럽게 지으셨습니까?
1: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0: 네.
1: 남루하다고 지었으니 남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푸를람, 청출어람 할때 푸를람에서 푸른 영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혼, 넉 하면은 어떤 고매한 정신성 같은 걸 보통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0: 그렇죠.
1: 들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그 혼이란 게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으면 좀 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끔 흙과 함께 뒹굴기도 하고 어떤 갈등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는 그게 남루함 또는 이제 이 람자가 누더기 남자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누더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정하게 됐어요.
0: 조금 어렵습니다.
1: 네.
0: 네, 조금
1: 하지만
0: 어려.
1: 사실은 우리가 맨날 겪고 있는 세상이기도
0: 그럴 수도
1: 합니다.
0: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조금 더 깊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미학과이시니까 미학이라는 학문은 그러니까 미적인 것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탐구하고 그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이 남루하다라는 조금은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 이것이
1: 네.
0: 연결되는 지점이 뭘까요?
1: 제 생각에는 어떤 연결 관계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혼과 비슷하게 보통
0: 네.
1: 미학하면은 어떤 미라고 하는 어떤 지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 그것을 굉장히 좀 숭고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에 대한 학일 뿐만 아니라
0: 네.
1: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미나 예술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일상적인 행동들 또는 우리의 사고방식들이 사실은 이 미학적인 것 또는 좀 넓게 얘기하자면 감성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 하늘의 고매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우리가 겪는 경험과 관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미일 수밖에 없다. 예,
0: 네.
1: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통념이죠. 미라고 하면 그냥 아름다운 것. 그리고 일상과는 뭔가 괴리된 그 예술적인 무엇. 그 삶과는 남루한 삶과는 거리가 있는
1: 네, 그렇죠.
0: 고귀한 무엇. 이렇게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1: 네.
0: 네.
1: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끔 드는 예인데 전혀 예술과 미가 아닌데
0: 네.
1: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0: 그렇죠.
1: 예, 그런 상황. 왜냐하면 영어는 들려야 되는 언어고 들리는 언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0: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나 또는 그 사람들의 말을 흉내낼 때나 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듯이 동남아 잘 모르는 동남아 언어를 흉내낼 때는 막 하는 네.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언어는 나에게 들리는 언어가 될 필요도 없고 평소에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언어 사이에 어떤 위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미학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언어, 어떤 나라 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성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넓게 의미하자면은 감성적인 것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인간이 사회나 세계를 인식하는 바로 그것이 미학이다.
0: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갑자기 미학을 좀 어렵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네. 이 미학이 주는 그 타이틀일까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 이 단어가 네.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굉장히 거리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 예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위로나 힐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어디에서 이런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하신 이야기이실까요?
0: 제가 세계사의 책에서도 썼던 내용인데 원래는 이제 이영광 시인이 했던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았는데 시라고 하는 것 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힐링이 되어야 할까? 오히려 허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대단히 역설적인 말인데
1: 그러네요.
0: 예, 우리는 예술을 보통 우리의 어떤 일상의 어떤 상처난 어떤 영혼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네. 어떤 휴식처라든지 또는 어떤 일탈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치유가 아니라 상처주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술이라는 경험이 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건드리려면 우리가 힐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흔히 네. 잊으려고 하거나 또는 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민감한 부분들을 오히려 좀 다른 방향에서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허팅이 단순히 상처를 주기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직시하게 만드는 어떤 경험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1: 네.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계속 깨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진짜 무엇인지 미에 대한 그 정의나 감각을 좀 새롭게 해보는 시선이랄지 아니면 우리가 예술을 소비할 때 갖는 태도 뭔가 벗어나고 싶어서 힐링하고 싶어서 잠시 묻어두는 어떤 질문들을 오히려 예술은 상처내고 끄집어내서 본질적으로 드러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0: 네. 너무 정리를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우리 최정우님의 그 또 하나 굉장히 독특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미학자, 비평가뿐만 아니라 음악가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우리가 좋아했던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영화의 음악감독을 맡기도 하셨고 또 밴드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하셨던 일인가요?
0: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해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1: 해체한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활동 중이고 네. 솔로 앨범도 내기도 하셨고 네. 그러니까 또 이 지점에서는 음악과 또 철학을 연결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네요.
0: 네. 네. 저한테는 그 두 영역, 두 작업이 뭐 어떤 것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본캐다, 부캐다 이런 것은 없고요.
1: 네.
0: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쓰기 안에서 음악적 구조를 들리게 하고 싶고 음악을 듣는 행위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텍스트 또는 어떤 사유 또는 어떤 문자적 네. 경험 그런 구조를 느끼게 하고 싶은 다소 기이하고 좀 변태적인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1: 이유는요?
0: 이유는 예.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묵독을 하게 된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원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읽는 경험을 수반했던
1: 네.
0: 예. 소리 내서 읽는 경험, 즉 음악성을 수반했던 경험이고 그걸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많이 잊고 있었고 음악 역시 시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대단히 감정적인 어떤 예술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말이 줄 수 없는 네. 말로 될 수 없는 구조적이고 더 이성적인 경험에 대단히 차가울 수도 있는

0: 그러한 경험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둘 사이의 어떤 왔다 갔다 또는 사이 그것이 제 영역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구분지었던 것들이 사실은 경계 없음이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네요. 그리고 네. 그걸 드러내고 싶으신 작업이신 거네요.
0: 또는 우리가 지금 너무 확실하게 경계에 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맞을까? 네. 그런 질문도 던지고 싶고요.
1: 네. 그러니까요. 그 예술이라는 게 뭐 예술은 이런 거야. 미학은 이런 거야. 라고 불변의 어떤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은 질문의 형태를 주는 것이다.
0: 네.
1: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 우리가 보통 뭐 미학, 예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높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나 미라고 하는 것이 가치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냐 마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때문에라고도 생각하는데
1: 네.
0: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무엇이 아름다운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갖게 되었는가?
1: 네. 네.
0: 약간 한 발짝 멀어져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또 질문의 형식이고요.
1: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0: 네.
1: 그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이 풍요롭긴 하지만 굉장히 또 혼란스럽고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0: 네.
1: 이제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아, 이렇게 어렵고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눈앞에 있는데 과연 예술이 뭐입니까? 라고 네.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시대의 예술은 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0: 예를 들면 뭐 최근에 AI에 대한 논의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 이후에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포스트 휴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저는 예를 들면 이러한 AI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예술과는 좀 동떨어져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이란 그러면 AI 이후 또는 AI와 함께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지만은 예술의 형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예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1: 네.
0: 그 당대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예, 그 질문을 가장 첨예하게 가장 예리하게 물어봤던 형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세상에 내놓았던 어떤 실증적인 이 물질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에 첫 번째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사유의 악보입니다. 부제는 이론의 교배와 창궐을 위한 불협화음의 비평들이거든요.
0: 아,
1: 와, 이거는 진짜 이해 못했습니다. 이거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세요.
0: 그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유의 악보, 사유는 보통 글로 쓰여지잖아요.
1: 네.
0: 악보는 이제 음악을 이제 적는 형식이고 저는 그 둘 사이에 어떤 스파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주제는 다양합니다. 문학도 있고요. 야구 이야기도 있고요.
1: 네.
0: 심지어 뭐 이게 시인지 논문인지 모를 글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글에서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1: 그러면요?
0: 각주만 있어요. 그런 식으로
1: 예.
0: 마치 곡을 쓰듯이
1: 아.
0: 글의 형식으로 어떤 우리의 사유의 어떤 형태들을 담을 수 있는 네, 어떤 몸을 여러 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1: 네, 그게 악보의 형식으로 이제 글의 구성을
0: 네.
1: 했다는 것인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뭔가를 좀 설명하거나 규정하려는 것 대신에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이런 걸 좀 돌아보게 하는 책이지 않을까 저는 요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0: 네.
1: 어떤 책들은 굉장히 짧은 문장이나 쉬운 표현을 지향하잖아요. 이제 대중서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최정우님의 책은 사실 여러 번 곱씹고 질문을 던지고 또 다시 그걸 깨보고 하는 되게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미학적 글쓰기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학적 글쓰기는 어떤 걸까요?
0: 각자의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쉬운 글을 써야 된다.
1: 네.
0: 또는 쉬운 글이 가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글이란 뭘까?
1: 네.
0: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0: 쉽게 읽힌다는 행위라 그 경험이라는 것이 과연 긍정적이면 한가? 예를 들면.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그게 저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선형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읽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막힘이 없어요. 근데 중간에 자꾸 걸리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고 네. 이것이 무엇인가를 전후, 선후의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경험은 이제 그런 겁니다. 글조차도 우리가 익숙하게 느끼던 어떤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서로 섞이면서 앞과 뒤 또는 위와 아래가 바뀌는 그런 경험을 문장으로 줄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또 그랬을 때 우리가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1: 네.
0: 예, 그런 의도가 있죠.
1: 네. 그렇군요. 네. 네. 사유의 악보. 네. 한번 일독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0: 네.
1: 자, 음악을 한 곡 함께 들을까 하는데요. 저희가 최정우님께 선곡 부탁드렸잖아요. 네. 어떤 곡 들을까요?
0: 제목이 좀 기이할 수 있는데요. 전주곡 0번,
1: 네.
0: 빛은 어둠 안에서 라는 곡인데요. 기타 독주곡이고요.
1: 네, 직접 연주하신 거죠?
0: 네, 예. 작곡과 연주를 다 했고 기타 한 대로 가는 음악이고요. 여러 대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야금이 들어가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타 안에서 우리가 익숙한 음이 아니라 도레미파 솔라시도 같이 딱 나눠지는 음이 아니라 기타의 튜닝을 바꾸지 않고서도 어떻게 그 사이의 음들 소위 미분 음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조금 미학적으로 네. 고민해본 곡입니다.
1: 네. 최정우님의 작곡 그리고 직접 연주를 한 전주곡 0번 빛은 어둠 안에서 리게티를 위하여 오늘은 시간 관계상 중반부까지만 감상하겠습니다.

0: 전주곡 0번 빛은 어둠 안에서 리게티를 위하여 최정우님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최정우님은 제 앞에 계신 분입니다. 아, 이게 기타 하나로 초반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사이의 음이 들리다가 중간에 또 가야금 연주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가야금입니다.
0: 직접 또 연주를 하셨고요?
1: 네, 가야금도 오래 했습니다.
0: 네. 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미학자이자 비평가, 음악가로 활동하시는 최정우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새싹으로 들어와 주신 분이십니다. 5724번 쓰시는 분인데요. 라모님을 초대석에서 만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 아까 그 함께 들었던 곡의 리게티를 위하여, 리게티는
1: 네, 제가 네. 정말 존경하는 작곡가고 지금 가장 핫한 가장 네. 세계적인 작곡가 중에 한 명인 진은숙 작곡가 네. 네, 스승이기도 합니다.
0: 네.
1: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고 20세기의 수많은 작곡가들 중에서 저에게는 가장 혁명적인, 가장 음악이란 무엇인가를 끝까지 한번 밀어붙인
0: 네.
1: 그런 작곡가라서 그에게 헌정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렇게 네. 이제 후반부에 리게티를 위하여라고 제목에 쓰셨군요. 자, 앞서 저희가 그 최정우님이 내셨던 첫 책 사유의 악보 소개를 들어봤는데 이게 2011년에 나왔죠.
1: 네.
0: 네. 그래서 올해가 사유의 악보 출간 15주년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기념해서 북콘서트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연주도 하시고 또 책 이야기도 나누게 되시는 건가요?
1: 네. 그 제 이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인 것 같아요. 단순히 콘서트도 아니고 단순히 뭐 그 북토크도 아니고 그 둘 사이를 역시 사이인데
0: 네.
1: 어떻게 하나의 형식을 만들 수 있을까가 저한테 굉장히 재밌어요.
0: 어떻게 네. 구성을 할 계획이신가요?
1: 일단 그 방금 나왔던 곡이 수록된 앨범 성무일도
0: 네.
1: 그다음에

0: 제 가장 최신 앨범인 사원소론의 이제 곡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곡들을 설명한다거나
1: 네.
0: 또는 설명에 어떤 곡이 예시로 붙는다기보다는 그
1: 네.
0: 둘 사이가 조금 어떻게 융합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거를 좀 꿈꾸고 있어요.
1: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궁금하네요.
0: 한번 오시죠.
1: 네. 왜냐하면 저도 설명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음악,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융합된 북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신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사유악보 처음 출간했던 때가 15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꽤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15년 전에 스스로 던졌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과 15년이 흐른 지금 그 시선에는 좀 차이가 없을까요? 아니면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0: 많은 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1: 네.
0: 분명히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생각해야 돼. 우리의 시대가 뭐 또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물음들에 대해서 사유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당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당위라기보다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한테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요청처럼 느껴집니다.
1: 네.
0: 내가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할수 있고 해야 되는 것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랄까요? 조금 다른 건데 그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아까 전에 뭐 쉬운 글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어떤 몸을 입어야 더 우리가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우리가 예전의 그물, 예전의 도구로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었던 어떤 감정들이 있다면, 또는 어떤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제첫책 사유악보하고 가장 최근의 책 세계사회를 비교해 보면, 글쓰기 어떤 몸이랄까요? 그게 좀 변화가 제가 느끼기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쉬운 글이 된건 아닌데,
1: 네.
0: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간것 같습니다.
1: 어딘가 다른 곳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최정우님을 붙들고 있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
0: 오늘의 화두이기도 할것 같은데요.
1: 네.
0: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로 고정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한국인 또는 뭐 남성, 여성, 네. 또는 뭐 남녀노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이에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그 흔들리는 경계를 우리는 되도록이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흔들리는 그 자장, 파장을 보여주는 게 예, 또 솔직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좀 직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화두는 여전히 변함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네. 뭔가 라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0: 네,
1: 자, 두 개의 솔로 앨범 중에 성무일도 2021년에 나왔던 이 음반은 기타 독주를 담은 음반이고, 사원소론 2024년 음반입니다. 이건 또 굉장히 독특한데, 수록곡이 모두 뭐한 10분에서 20분 뭐 정도 이루고, 다섯 트랙이고 한 74분 정도 된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소론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원소, 뭐 물, 불, 흙, 공기 요것을 컨셉으로 한
0: 네, 정확히
1: 음반인
0: 맞습니다.
1: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한 곡이 다 10분이 넘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굉장히 이제 좀 곤란해하는 곡들이지만
1: 네.
0: 네, 정확히 사원소론이고 뭐 불, 물, 흙, 공기 또 태극기에도 있잖아요. 건곤감리가 사실은 이제 그걸 또 나타내고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도 불, 물, 흙, 공기가 사원소다. 근데 지금 우리의 어떤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영역 밖에 여전히 불, 물, 공기, 흙은 원소는 아니지만 우리의 상상력이 기반하고 있는 대단히 기본적인 물질들이다.
1: 네.
0: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여전히 추동하고 있다. 이런 거죠. 물 하면은 뭐 흐름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0: 망각 또는 뭐 시간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고 불이 어떤 재앙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변혁시키는 열정도 의미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 네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많은 것들을 꿈꾸고 또 사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여기 설명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 앨범을 통해서 네. 사원소가 지닌 음악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인간 너머의 음악이 지닌 네. 인간성의 영역 안과 밖을 탐구한다. 요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박혜진이 목소리를 그 네. 소개를 한번 녹음을 해서 제가 쓰고 싶은데
1: 네.
0: 인간 너머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제 돌아가신 황현산 비평가님
1: 네. 네.
0: 저도 참 좋아했고 예, 생전에도 많이 뵀었지만은 황현산 선생님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되게 역설적이에요. 인간은 조건이 있잖아요. 한계도 있고. 근데 인간 너머를 생각하지 않고 인간 너머를 꿈꾸지 않는 인간이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인간 너머를 꿈꾸기에 인간일 수 있다.
1: 네.
0: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인간의 어떤 본질이랄까요? 그런 걸 꿰뚫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소개한 그 글에서도 인간 너머라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기준을 벗어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익숙하던 인간이 사실은 우리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그 정의, 그 정체성이 가장 의심받고 또 의문에 붙여지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금 인간 너머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1: 네.
0: 그 너머는 어디일까? 그게 대단히 회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 물, 흙, 공기라는 고전적 요소로 돌아가서 사실 그것들은 인간 밖에 있는 것들이지만 또 우리가 사주를 얘기할 때 아, 넌 불의 기운이 세. 네. 이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1: 네.
0: 우리 어떤 성향 내지 성질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그 인간 너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니자 밖 또는 그 사이 동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네. 자, 잘 이해하셨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게 그 이런 설명이나 그 수록된 음악이 소위 대중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아까 굳이 쉬운 형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스스로 사유하고 있는 것들을 그 사이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책도 쓰시고 음악으로 표현도 하시고 계시니까 대중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와 만날 수 있게 혹은 다른 것이라면 또 여전히 거기에 존재하지만 같이 확장할 수 있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시나요?
0: 네. 이거는 제 자랑도 아니고 제가 예. 스스로에게 하는 욕도 아니지만
1: 예.
0: 제가 제 글만 보시다가 네. 저를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우시네요. 라고 네, 하시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느껴지는 되게 좀 뭐랄까 차가움 막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글이 글로서만 읽힐 수도 있지만 그 글이 어떤 불씨가 돼서 그 글을 나눌 수 있는 여러 음악적인 소리적인 그런 자리들 또는 그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자리들이 그것이 뭐 콘서트라든가
1: 네.
0: 또는 뭐 다른 형식으로 꿈꿀 수 있죠. 그 형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대중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어떤 장이라고 대중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 만나는 형식을 좀 다양하게 해서 예, 글이 꼭 글일 필요도 없고
1: 그렇죠.
0: 예, 예. 음악이 꼭 음악으로서만 소비될 필요도 없고 그 지점 뭐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한계 경험 또는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디까지 좀 극단 예, 가볼 수 있을까
1: 네.
0: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목격할 수 있고 또 같이 감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꿈꾸고 있습니다.
1: 네. 한계 경험
0: 네.
1: 좀 새로운 용어지만 굉장히 신선합니다. 보통 이제 두려움 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익숙한 것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것, 낯선 것, 혹은 한계라고 느껴진 것에 자신을 잘 몰아붙이지 않는 특성들을

0: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한계 경험에 자신을 한번 놓아보는 네, 그런 걸좀 제안하신다고도 제가 느껴지네요.
1: 네.
0: 예.
1: 왜냐면 아까 그 힐링과 허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익숙한 것에 우리는 안주하는 경향이 있고
0: 네.
1: 익숙한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예술, 뭐 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또는 미처 우리는 느끼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바로 눈앞에 또는 귀 안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0: 네.
1: 점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0: 네. 최정우님의 글과 음악은 청중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 글을 이렇게도 쓸수 있나? 그것이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0: 네.
1: 또는 음악이 이래도 되나?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뭐지?
0: 네.
1: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뭐지? 근데 그러한 의문에 그치지 않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 처한 위치는 다를지라도 어떤 문장, 어떤 음악이 공명한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질문과 만나서
0: 네.
1: 분명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즉 글쓴이로서 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효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 제가 만들어낸 것들이 그런 것들을 촉발할 수 있게 하는 것들.
0: 네.
1: 그리고 저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어떤 효과에 의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촉발되는 그런 경험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 같아요.
0: 네.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요. 뭐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니까 좀 촌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영감을 어디서 얻으시나요?
1: 영감이요.
0: 예. 내려오나요? 어느 날?
1: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0: 예.
1: 왜 뮤즈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0: 네.
1: 다양한 경험이 있지만 한마디로 조금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언제나 영감은 아픔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0: 아픔에서
1: 네,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0: 아, 네. 좀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요즘에.
1: 때. 그래요?
0: 농담입니다.
1: 그래서 요즘 작품이 잘안 나오나 봐요.
0: 아픔에서 영감을 받으신다. 네. 자, 앞두고 있는 공연이 하나 있습니다. 7월 3일부터 12일까지 1인극 갈라진 마음들이라는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작품에 우리 최정우님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셨네요. 어떤 작품일까요?
1: 일단 7월 3일부터 12일까지 한남동에 위치한 더줌 아트센터에서 이제 진행되는 연극인데요. 1인극이에요.
0: 네.
1: 윤석원 배우 혼자 나오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저는 음악을 라이브로
0: 라이브로요? 예.
1: 라이브로 하게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셰익스피어 프로젝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연극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그런데 단순히 셰익스피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셰익스피어의 언어를 어떻게 한국이라는 특히 분단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윤성원 배우도 대단히 여러 가지 얼굴, 여러 가지 정체성으로 수없이 바뀌며 등장하고 음악 역시 라이브를 결정한 이유가 그 배우의 바뀌는 몸과 목소리와 몸짓과 함께 음악도 어떻게 한 사람이 내는 음악이 다양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좀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네.
0: 네, 굉장히 흥미로운 공연이 되겠네요.
1: 보시죠.
0: 네. 자,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동들 그리고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최정우님의 화두로 삼고 있는 질문, 그것은 사이 경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줄이라고 해서 그게 어느 한 방향만 간다던가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골수.
0: 네.
1: 뭐 예를 들면 음악 인생 뭐 30년 그런 어떤 외골수의 느낌보다는 줄타기를 하면서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는 그 불안한 균형을 계속 예민하게 감지하고 나가는 것.
0: 네.
1: 네. 그것이 경계 또는 한계, 또 제가 꿈꾸고 실행하고 싶은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미각과 음악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보지 않

0: 않고 그 사이를 바라보는 법을 전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획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하게 되실
1: 네.
0: 계획이시니까요.
1: 제가 프랑스어라면서 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3의 인생을 시작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제가 두 세계 사이라고 할수 있죠. 한국과 프랑스도 역시 세계 사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경험했던 어떤 흔들리는 경험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앞으로 다른 책들 또 다른 음악의 형식들을 통해서 좀 많이 공유하고 싶고 또 제가 여기 돌아왔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경지.
0: 경지요?
1: 그 어떤 곳도 고향 같지 않고 다 타향 같은
0: 네.
1: 여행을 하는 느낌. 그 감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고 분명히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익숙함 또는 익숙해짐이라는 함정에 빠지겠지만 그 사회 경험들을 조금 더 민감하고 펄떡거리게 하는 데에 제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기대하겠고요. 또 앞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실 수 있기를
1: 대단히
0: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람혼 최정훈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루시님께서 음악도 너무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 4921번 분도 초대손님 음악 독특하고 아주 좋다고, 또 보뜰마을님 철학의 깊이 깊은 분이란 걸 느끼게 되셨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사유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그 새로운 프로그램은 새로운 사유의 가동으로부터 출발된다. 최정우님의 책 사유의 악보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최정우님의 직접 연주한 곡이죠. 수장, 아쿠아 띄워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와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라는 옛 말이 있죠. 요즘 들녘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선가 졸졸졸 맑은 물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와요. 모내기를 마친 논마다 물이 가득 차오르는 계절이기 때문인데요. 풍성한 수확을 꿈꾸면서 메마른 땅에 정성껏 물을 대는 우리 선조들의 손길처럼 지금 자연은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키워내고 있어요. 타들어가던 흙바닥이 촉촉한 물빛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농부의 마음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메말라 있던 우리 마음 속에도 촉촉한 물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모리의 연주로 이끼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첫 곡으로 모리의 연주 익기 전해드렸어요. 마른 논에 물 들어간다 라는 말 평소에도 종종 쓰곤 하는데 바짝 말라있던 논바닥이 물을 머금고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풍경을 보면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마음이 든든해진다라는 뜻이 담겨 있을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에도요. 문득 마음이 좀 서걱거리고 그 땅바닥 갈라지듯이 좀 건조해지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잖아요. 쉴 틈 없이 달려오느라고 정작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지 놓치고 또 지나치는 것들이 분명 있어요. 논에 물을 대는 일도 다 때가 있는 법이죠. 너무 이르면 씨앗이 떠내려가고요. 너무 늦으면 땅이 갈라져 버리니까요. 어쩌면 지금 내 마음이 바짝 마른 느낌이 드는 건 어서 어서 물을 채워달라 이렇게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메마른 소리가 날 때를 그냥 지치고 힘든 순간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잠시 잠깐 하던 일 멈추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침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음악 들으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해요. 흙 속에 있는 작은 미생물과 흙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아름의 노래로 바실러스 만나보시죠.

이아름의 노래로 바실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아, 지금 한창 흙 속에서 막 그 생명체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죠. 씨앗이 이제 싹도 틔워야 되고 식물로 또 자라나야 되니까 열매도 맺어야 되니까 참 바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6642님께서 한여름처럼 무더운 오늘 날씨인데요. 우리 음악은 시원하게 흐르고 어렸을 때 논두렁에 물고 찾아서 물 들어가게 열거나 또 물빼기 했던 기억이 오늘 여는 말 들으니까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는데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일이겠죠? 저희 이모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요즘에 한창 물 보러 다니는 게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참 논에 물대는 거 중요한 때죠.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함께해요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마루 1부에서는 변함없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사 일타 강사 이다지 작가의 책 최소한의 세계사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남들의 거부감을 역발상으로 뒤집은 인도의 영의 발견, 그리고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아낸 중국의 역사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볼게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김과 바삭한 음식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두꺼비님께서 서울 날씨 한 33도쯤 가는 더위래요. 아, 오늘 낮에 상당히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가뭄이라 농부님들 힘들겠어요. 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비야 내려라 라고 하셨는데 아 정말 그 필요한 때

그냥 적당히 내려주면 좋은데 요즘에는 갑자기 막 무섭게 비가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자, 다음 곡으로 준비한 음악이 비 달리다라는 곡인데요. 하늘이 검게 내려앉아서 어두운 그늘은 마침내 비가 되고 후두구둑 내리던 빗방울은 어느새 굵어져서 세차게 하늘을 달리고 있는 모습. 지난 일요일에 딱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의 연주로 비 달리다 전해드려요.

그림의 연주로 비 달리다 전해드렸어요. 두꺼비님께서 하늘도 감동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주룩주룩 하고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이상기후가 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좀 심해졌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예보에 나와 있지 않아도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는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또 오늘도 언제 이렇게 막다가 갑자기 쏟아질지 몰라요. 근데 시원하게 내리는 비는 참 좋은데 안 무섭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일요일이 딱 그랬거든요. 정말 그냥 무섭게 내리던데요.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갑자기 쏟아지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무서운 비 말고 안 무서운 비. 좀 대지를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그런 덜 무서운 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악이 흐르는 바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전경옥의 노래예요. 힘내라 맑은 물 띄워드립니다.

한옥 찻집.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인도에서 인류의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영이 등장했을까요? 대부분의 고대 문명에서 숫자란 사과 한 개, 소 두 마리처럼 눈에 보이는 물건의 개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숫자가 아니라 그저 비어있음을 의미했죠. 서양 철학의 뿌리를 이룬 아리스토텔레스조차 자연은 비어있음, 즉 진공을 혐오한다라면서 완전히 비어있는 것 자체를 부정했고요. 하지만 인도는 달랐습니다. 인도의 종교와 철학에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어 비어있음 또한 하나의 상태로 보고 그것을 우주의 본질로 여기는 독특한 관점이 존재했거든요. 우주는 텅 비어있는 듯한데 사실 그 빈 공간이 있어야만 별과 행성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듯 비어있어야 채울 수 있다는 유연한 철학 덕분에 인도인들은 비어있는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를 하나의 숫자, 0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0과 10진법 체계는 인도인들의 계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토인비가 말한 도전은 문명이 마주하는 위기를 뜻해요. 응전은 그 도전에 문명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느냐를 뜻하고요. 중국 문명과 역사는 이 관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 근대 중국은 잦은 왕조의 교체와 북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도전을 겪었어요. 그러나 나라가 쪼개지고 북방 민족이 지배하는 시기를 거치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흡수시켜 전통 문화를 재편하는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죠. 근현대 중국은 외세의 침입이라는 도전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에 대응해 수천 년 이어

이어진 재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웠으며 이후에는 사회주의라는 파격적인 체제 실험을 거치며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즉, 중국사를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내 외부의 도전에 맞서 응전해온 과정,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인 셈입니다.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황하 듣고 오셨는데요. 중국의 강 황하를 생각하면서 길고 큰 강의 역동적인 흐름을 얼후와 함께 국악기로 연주한 곡 띄워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세계사 일타강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다지 작가의 저서 최소한의 세계사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우리 일상의 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요즘이죠. 세계사가 더 이상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실감하기도 해요. 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죠. 남들이 거부하던 빈 공간을 우주의 본질로 우직하게 밀고 나간 인도의 유연함이나 또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는 길을 찾아낸 중국의 발자취가 인상 깊죠.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힘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흔들림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는 글. 이다지 작가의 최소한의 세계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 만나보실까요?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달린다 전해드리죠.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달린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적벽가의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소재로 해서 긴박한 싸움 대목과 용맹한 조자룡의 활쏨씨까지 격렬한 상황을 음악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곡인데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노래와 연주로 판소리 적벽가 주제에 의한 관현악 활 전해드립니다.

노숙 딸의 물어와 공명이 나를 속였다. 이 윤둥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수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듯 너였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냐?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난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이러한 군자 영웅이 이런 대사에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사이다.

떠들어 갈지. 그때여 서성 전궁이 상류를 바라보니 오강여울 떠난 데 위에 공명선생이 그저 흰 부채를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의 노래와 연주로 판소리 적벽가 주제에 의한 관현악 활 듣고 오셨습니다. 7426님께서요. 도서관 수업 듣고 버스 안에서 음악마루 들어요. 점심은 드셨나요? 오늘은 너무 더워서 콩국수 먹고 일하러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벌써 이제 콩국수 먹는 계절이 왔군요. 맛있게 드시고 출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청해 주신 곡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얼음 연못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자락의 노래와 연주로 유엔아이 노다갓에 전해드렸습니다. 이곳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즐겁게 노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시원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음악 듣다 보면 이 또한 힐링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평화로움 가득 담고 노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김과 바삭한 음식의 비밀인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750님 찾아와 주시고요. 김인설님께서 아까 비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쏟아지는 무서운 비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갑자기 많이 오다가 그쳤어요. 전주도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처럼 말고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서운 거 말고 갑작스럽게 팍 내리는 거 말고 좀 고루고루 좀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준비한 곡은 심박서클의 연주인데요. 당신의 혈액형 듣고 오시죠.

신박사 그레이 연주로 당신의 혈액형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형이세요? 우리는 각기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혈액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헌혈해 본 적 있으세요? 보통 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정말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네, 해보신 분들은 이게 건강도 스스로 체크해 볼 수가 있고 또 괜히 또 하고 나면 뿌듯하다라고 하시던데 지난주 일요일이요. 세계 헌혈자의 날이었어요. 뉴스 보니까 26년 동안 무려 300번이 넘게 헌혈을 해온 한 직장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더 건강하고 좋은 피를 나누고 싶어서 좋아하는 야식도 멀리한대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도 그 동네에 헌혈의 집부터 먼저 찾는다고 하네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심지어 중학생인 아들에게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봉사이자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이다라면서 헌혈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야,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대가 없이 나눈다는 거. 이게 말로 하기는 쉬워도요. 일상에서 매번 실천하기가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세상이 아무리 팍팍해졌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이웃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따뜻한 게 아닐까 싶죠. 어디선가 묵묵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의 소식은 참 언제 들어도 잔잔한 울림을 주네요. 김건형의 대금 연주로 지선상의 아리아 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해드릴게요.

저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도 참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게 참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 뭔가 이렇게 좀 무거움으로 남아 있는데 저 언제 한번 꼭 진짜 해볼 계획입니다. 태정태세 이문세님께서 저는 RH 마이너스라서 가끔씩 지정헌혈을 합니다. 아, 그 전혈 말고 따로 그 성분만 빼내는 걸 말씀하시는 듯해요. 헌혈에도 혈소판 같은 성분 헌혈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서서 돕기를 잘하는 따스한 분들이라 순번이 가끔 밀려나기도 하지만 열심히 작게나마 도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혹여나 나중에 제가 다급해질 때도 도움을 받게 될 테니까요. 아유,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그 아까 제가 전해드린 얘기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그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봉사이자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인 거잖아요. 정말 병원에서 급한 상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혈액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진짜 헌혈 한번 하는 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신청해 주신 곡 태정태세 이문세님께서 정해 주신 곡 지금 준비했어요. 아는 경우에 여러분의 연주로 바람이 되어라 듣고 올게요.

김건형의 대금 연주로 지선상의 아리아 앤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솔님께서 저는 AB형입니다. 헌혈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고 하셨는데 안 해본 사람 여기 또 있어요. 저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갓 지은 뜨끈한 밥에 짭조름한 김 한 장 딱 올려서 싸먹는 맛. 다들 아시죠? 입안에 넣는 순간 바삭하고 부서지는 그 소리만큼 입맛을 돋우는 것도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 맛있는 김은 왜 식탁 위에 잠시만 꺼내놔도 금방 종이장처럼 질겨지고 눅눅해지는 걸까요? 정답은 김의 독특한 구조와 두께에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김의 바삭한 식감은 김 내부에 미세한 공기층이 아주 바짝 마른 건조 상태를 유지할 때만 흘러나오는 소리인데요. 문제는요, 김이 지구상에서 손에 꼽힐 만큼 얇다라는 점에 있어요. 두꺼운 음식은 겉이 조금 눅눅해져도 속은 버티지만 김은 온몸이 겉면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얇고 표면적이 넓어서 주변 공기 중에 수분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습기가 차는 순간 그 미세한 공기층이 한 번에 무너지면서 식감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미스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바삭함을 잃어버리는 건 비단 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감자칩이나 크래커, 누룽지, 심지어 튀김옷까지. 맛있는 소리를 자랑하는 음식들은 왜 다들 공기만 만나면 이토록 무력해지는 걸까요? 이유는 수분이 재료의 세포 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바삭함이란 단순히 딱딱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재료의 미세한 틈이 치아에 다 부서지면서 나는 경쾌한 파괴음이에요.

그런데 공기 중에 수분이 침투하면 단단했던 세포 벽들이 수분을 머금고 부드럽게 누워버립니다. 씹을 때 나야 할 서걱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결국 축축하고 질긴 느낌만 남게 되는 거죠. 특히 소금기가 있는 김이나 감자칩은 염분이 수분을 더 빨리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야말로 습기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바삭함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은 밀폐용기와 건조제지만 이미 눅눅해진 김을 되살리는 꿀팁이 있습니다. 수분만 빠르게 날려버리는 방법인데요. 많은 분이 편리하게 전자레인지를 쓰지만 그보다는요, 기름 없는 팬에 약불로 아주 짧게 살짝 굽는 것이 식감 회복에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 구우면 고유의 향까지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주의해야 하죠. 김의 바삭함은 칼날처럼 얇은 구조와 건조함이 만들어낸 선물인데요. 습기는 그 선물을 가장 빨리 빼앗아가는 불청객이었네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김선효의 검은 고 연주로 바람 전해드렸습니다. 아, 바람도 그 습기 머금은 바람 불면 금방 눅눅해지는 게 김이잖아요. 네, 해외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식탁 위의 영원한 밥도둑 김. 김 싫어하는 사람 저는 못

0: 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김이 금방 눅눅해지는 이유와 바삭한 음식들에 숨겨진 수분의 과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김의 바삭함은 칼날처럼 얇은 구조와 건조함이 만들어낸 건데 단 몇 분 만에 공기 중에 습기를 싹 빨아들여서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할 때도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거죠. 특히 이제 먹다 남은 김 보관할 때는요. 키친타월에 싸서 밀폐용기에 넣거나 냉동실에 두잖아요. 그러면 바삭함을 조금 더 오래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그 맛과 풍미를 온전히 즐기려면 결국은요. 봉지 열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눅눅해지기 전에 가장 맛있는 순간을 나누는 김처럼 오늘 우리 일상의 계획들도요.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채워간다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국악밴드 소름의 노래와 연주로 이어도 사나 듣고 올게요.
1: 우리 나베도 잼도제다 섬세새끼 너는 이것이 잘도 잘도 가는구나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0: 국악밴드 소름의 노래와 연주로 이어도 사나 전해드렸습니다. 4177님께서 새싹 문자로 찾아와 주셨어요. 우연히 듣게 된 국악방송 덕분에 국악이 친숙해졌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요즘은 공연도 보러 간답니다 하시면서 얼마 전 공연에서 가야금 병창 하시는 김민정님의 음악 들었는데 아, 두 곡 중 아무거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청해 주셔서 그 곡 중에 한 곡 선정해봤습니다. 수군가를 소재로 한 곡이에요. 육지로 나오는 아름다운 광경을 노래했는데요. 김민정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The Land of Morning Come 듣고 옵니다.
1: 그때요 용왕이 우연득병하야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가 용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토끼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화공을 불러 토끼의 화상을 한번 그려보란디

토끼가 자라한테 돌려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에게 배를 꼭 달게 되었는디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웬갓 개교를 부려 용왕을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나오는디 자라등에 엎여선

김민정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The Land of Morning Come 전해드렸어요. 417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두꺼비님 문자 잘 봤고요. 7208님께서 저는 B형이고요. 헌혈 많이 해서 은장 받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그 헌혈 유공패를 주는데 은장의 경우가 30회. 아, 30번 이상을 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네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마지막 곡은요. 소금 독주 여행 준비했는데요. 한충훈의 소금, 최윤정의 탁 연주로 만나보시죠.

옛 성현들은 하루에 세 차례씩 자신을 천천히 돌아보고 반성하라고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잘하려다가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깨에 너무 힘을 주다가 어긋나는 경우도 많은 걸 보면 자신을 돌보는 일은 분명 중요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만큼 하루에 한 차례 정도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애썼다, 고생했다, 그렇게 나를 다독여주는 따뜻한 응원이 있어야 오늘의 반성도 더 빛을 발하고 힘이 생길 테니까요. 뭐든 고생한 나에게 기분 좋은 칭찬 한마디 꼭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 점의 그림 속에 담긴 400여 년 전 광주의 이야기가 창무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시립창극단의 특별기획공연 희경루 방해도가 6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창작 창무극으로 16세기 회화 작품인 희경루 방해도를 현대 공연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원작인 희경루 방해도는 1567년 과거 시험에 함께 급제했던 다섯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담은 개회도입니다. 공연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과 우정,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희경루는 광주목 복권을 기념해 세워진 역사적인 누각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옛 그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공연에 이어서요. 이번엔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국악 무대 소식입니다.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가 자신의 음악 인생과 민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국악 타악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한 신승태는 경기 민요를 수학하며 전통 성악의 기반을 다졌고요. 이후 밴드 싱싱의 보컬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요의 독창적인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신승태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따라가며 민요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해설과 시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요 배우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양류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느리게 타령, 도세, 그리고 신승태의 자작곡 그대라는 꽃까지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승태의 목소리와 이야기로 만나는 경기민요의 매력,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와 함께 우리 소리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해 보세요. 주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멋을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립국악원과 지역국악원, 국악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무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표 상설 공연 토요명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토요명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음악과 춤의 깊이,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흥과 신명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선 무용단 정기 공연 길이 펼쳐집니다. 연고무와 호남건무, 대신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춤과 소리, 연주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 초청 무대로 팀 바루의 발이 마련됩니다. 팀 바루는 전통 불교 의식과 구세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젊은 국악 예술 단체인데요. 국가 무형유산 영산재 이수자인 수범 스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전국악원 작은마당에선 대전시립연전국악단의 상설 공연 토요 국악이 열립니다. 다양한 춤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우리 음악과 춤이 전하는 멋과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상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덥습니다. 이른 더위에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해요.
1: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2: 네.
1: 최근 2주 사이에 의심 환자가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수족구병은 따로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2: 맞습니다. 주로 한여름에 유행하는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거든요. 침이나 콧물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요. 그래서 손소독제보다는 비누로 흐르는 물로 손 씻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전으로 수족구병은 낫지만 잘못해서 뇌막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기 네. 키우는 댁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겠죠.
2: 그렇습니다. 네. 기온이 오르게 되면요 남녀노소 모두가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올여름에도 모두 무탈하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악당광칠의 복대감 듣고 왔습니다.
1: 아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0: 더워요.
1: 확실히 더워졌습니다.
0: 네.
1: 이런 더위 때문에 유아들 수족구병도 예년보다 빨리 등장하고 확산 중이에요.
0: 아 아이 키울 때 저 이 수족구병이 참 무서웠어요.
1: 열나고
0: 맞아요.
1: 그러잖아요.
0: 네.
1: 애가 그냥 팍 밟던 애가 갑자기 진짜 물 물 먹은 어떤 수건처럼
0: 맞아
1: 쳐져가지고
0: 맞아요.
1: 안쓰럽죠 진짜. 그리고 또

0: 식중독까지.
1: 네.
0: 감염병에 안 걸리게 진짜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1: 잘해야 돼요. 네. 왜냐 우리 아파봐서 알잖아요. 아프면 진짜 서럽고
0: 진짜
1: 힘들고 괴롭고.
0: 맞아.
1: 그 느낌은 진짜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0: 서럽죠, 진짜.
1: 네, 제일 좋은 건 예방입니다.
0: 네, 맞아요. 네. 그래요.
1: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네. 무탈하게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함께 힘내보시고요.
0: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우리 같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운 어떤 개인 위생 수칙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여름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개인 위생들을 잘 관리하시는지 한번 정보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모두가 다 아는 뭐 손 씻기, 뭐 양치질 이런 네. 씻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시켰는데 남았어요. 튀긴 음식이야.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다음날 또 먹고 요런 습관을 고쳤다라든지.
0: 그런 적도 있었어요? 봉희 씨?
1: 예.
0: 튀김을?
1: 튀김이니까 냉장고에 안 넣어도 되겠지.
0: 진짜 큰일 나.
1: 했었는데 큰일 날 일이더라고요.
0: 옛날에 네. 옛날에
1: 뭐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을 네네. 지키는 여러분들만의 수칙들
0: 네네.
1: 문자로 한번 받아볼까요?
0: 그래요.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뭐 손 씻기, 뭐 양치, 뭐 등등등 있으니까 네 개인 위생 수칙들 남겨주시고요.
1: 네.
0: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떡에서 떡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아리수의 액맥이 듣고 왔습니다.
1: 자, 이제 여름입니다. 날이 더워졌고 네. 바이러스들이 창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인 위생 수칙들을 잘 세울 필요가 있어요.
2: 맞습니다. 일단 좀 보겠습니다. 2059님께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먼지 많은 곳을 다녀오면 물을 끓여서 소금물 아주 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물로 눈을 눈 수영을 해줍니다.
1: 세척을 해주시는 거구나.
2: 안약으로 잘 안 나오는 것도 시원하게 빠지는 느낌이랄까. 아 그래요?
1: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오. 눈 수영. 이야.
2: 그래 이게 눈 안에 뭐가 이물질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빠지나요?
1: 그런가 본데요.
2: 아, 그래요.
1: 빠지는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으니까.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우리가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짜 눈에 계속 들어갔는데
2: 있어요.
1: 거울로 봐서는 보이지도 않고
2: 이게 그리고 막 손으로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1: 맞아요. 면봉이나 이제 보이면은 살짝 그걸로 걷어내는데 잘 보이지도 않죠. 아 많이들 하세요. 아 많이들 한대요.
2: 소금을 아주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1: 우리만 또 몰랐네 또.
2: 아 이제 알았으면 됐죠. 위축되지 마요.
1: 왜 우리만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2: 괜찮아.
1: 자, 2059님 감사드리고요. 8223님께서는 더워서 땀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셔츠도 매일 세탁하고 양말도 뒤집어서 빨아주면 더 깨끗하게 양말을 신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2: 그렇죠.
1: 뒤집어서.
2: 그 이제 모 제품들 있잖아요. 옷 중에. 네. 걔네들도 뒤집어 가지고 세척하면 훨씬 좋죠.
1: 네. 좀 옷의 그런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2: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겨울 같은 데에 땀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2: 땀띠 나면 바로 세척. 빨래. 예. 이제 뭐 이물질이랄지 이제 노폐물 같은 게 이제 있어서 네. 간지러운 거니까.
1: 네. 아, 그럼 빨래를 잘 하는 것도 수칙 중에 하나겠네요.
2: 그럴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2: 예. 과탄산 소다에 한번 또 담갔다가 이렇게 또 해 주면은 훨씬 더 좋죠.
1: 네. 7409님, 저는 가끔 속옷부터 수건까지 옛날 할머니 스타일로 푹푹 삶습니다. 그러면 아주 까슬까슬 개운합니다.
2: 아,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얘네들이 살아나잖아요.
1: 삶는다.
2: 삶아요.
1: 야.
2: 요즘은 근데 세탁기 자체가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만 그래도 저는 잘 안 썼는데.
2: 근데 직접 삶는 게

0: 아마 최고인 것 같아요.
1: 살균 효과는 이거보다 더할 수가 없죠.
0: 그럴 것 같아요. 6855님께서 오늘 엄청 더운 날씨에 활기찬 목소리 너무 반갑습니다. 국악방송 최고 좋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6189님께서 머리를 감고 자면은 머리에서 냄새 나는 거 아시죠? 반드시 말려야 비듬도 안 생기고 두피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죠?
1: 말려야죠.
0: 반드시 말려야 돼요.
1: 맞아요.

0: 머리 감고 그냥 잤었습니다.
1: 아니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0: 아니.
1: 뭘 이렇게 끌어당겨요 나까지.
0: 비유를 하자면 누구나 다 그런 시절 있잖아요. 예.
1: 근데 은근히 둘 다 어울리지 않아요? 저 먹은 튀김 내일 또 먹는 거랑 상욱 씨 머리 안 감고 자는 거랑 약간 어울려.

0: 네. 그것도 유통기한 지난 것도 여러모로 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더라고요.
0: 네. 네.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1: 치약 같은 경우도.
0: 그죠, 그죠, 그죠.
1: 여러 가지 세척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0: 콜라도 그렇고.
1: 네.
0: 꽃할매님께서 저는 마트에서 사온 모든 야채는 식초

0: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된대요.
1: 사실 뭐 이렇게 청소할 일이 없잖아요. 걔는.
0: 맞아요. 그냥 뭐 집에 와서 짐 풀고 바로 창고 행인데 우리가 그 어떤 더러운 수치를 화장실 변기에 많이 비유하는데 네네네. 캐리어가 변기보다 더 더럽대요.
1: 거기다가 세탁한 속옷
0: 이제 물론 겉 표면인데 왜냐면 이제 화물 이쪽으로 막 넘나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과 섞이고 그쵸. 막 굴러다니고 해요.
1: 맞아.
0: 그것도 잘 닦아주.

0: 물론 겉 표면인데. 왜냐면 이제 화물 이쪽으로 막 넘나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과 섞이고 막 굴러다니고 그래요.
1: 맞아.
0: 그것도 잘 닦아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유산균 선물 9864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유산균 잘 드시기 바라고요.
0: 네.
1: 7491님께서 여름철이라 기온이 많이 올라서 식중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도마부터 그릇들 한 번씩 소독해 줘야 합니다. 꼭 하세요 하자고.
0: 얘기로는 많이 들었어요. 도마도 세척을 해야죠. 소독을 잘해야 된다.
1: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사실 다 거의 옳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0: 달걀 같은 거 요리하고 나서 반드시 손 바로 씻고
1: 껍질,
0: 네, 네, 껍질 조심하셔야 돼요.
1: 진짜 날이 더워지면 아무래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거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나의 개인 위생 수칙들 네. 소소하게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4230님의 신청곡으로 전태용 노래가락 듣고 오겠습니다.

0: 4230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전태용의 노래가락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름철에 꼼꼼하게 지키고 있는 위생수칙들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고요.
0: 네.
1: 4127님 진짜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코올보다 비누칠 해서 흐르는 물에 씻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손 자주 씻어야죠. 네.
1: 맞아요. 바이러스 우리 손이 진짜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0: 아, 그렇죠.
1: 5만 가지들 다 만지고 있죠. 네. 이걸 통해서 옮겨 가죠. 그래서 손만 잘 씻어도 진짜 위생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0: 아, 제가 우리 둘째 때문에 걱정인 게 그렇게 손톱을 물어뜯어.
1: 아, 저도 근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0: 막 이제 설명을 해주죠. 여기가 네. 진짜 더럽다, 균이 많다.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고 또
1: 하는 거예요. 아, 습관이어가지고
0: 그렇더라고요.
1: 아이의 마음을 한번 들여보다 볼 필요도 있어요.
0: 아, 애정 결핍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애정 꼭 결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건데
0: 네네네.
1: 그 출발 지점이 분명 마음일 수 있거든요.
0: 그쵸, 그럴 수 있죠. 에.
1: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손도 막 물어뜯고 했었을 때 뭔가 불안감?
0: 아...
1: 뭔가 그런 감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출발 지점이.
0: 그래요.
1: 그쪽도 한번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윤혜성님께서는 칫솔은 소금물에 하룻밤 담가두었다 사용을 하세요. 소금물 가글도 좋습니다.
0: 소금물 말씀도 많이들 해주시죠.
1: 그러게요.
0: 깨끗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요.
1: 맞아요. 네, 칫솔도 소금. 또 잘 말려줘야 돼요.
0: 맞아요.
1: 그래서 건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칫솔. 그런 데다 해가지고 좀 잘 말려주면 좋죠.
0: 네네.
1: 네.
0: 5171님께서 우리 엄마의 잔소리입니다. 1번 택배 박스 집안에 들이지 마라. 각종 먼지, 벌레, 바이러스 따라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아주 조심합니다.
1: 이거 아주 필요한 잔소리인데요.
0: 난 다 집 안에서 뜯는데.
1: 저도 사실은 그렇기는 한데.
0: 그럼 복도에서 뜯고 들어가야 되나요?
1: 그렇죠. 현관문 앞에서 일단 뜯고 방 안까지 안 가죠. 아니 왜냐면 이 벨트 타고 다니잖아요. 얘 박스들도.
0: 그렇겠죠.
1: 예. 네. 캐리어랑 똑같은 거예요.
0: 아, 그래도
1: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고.
0: 밖에서는 못하게 써서
1: 제일 놀라운 거는 이제 그거를 식탁까지 가지고 올라오는 게 대박인 거죠.
0: 난 식탁에서 뜯는데.
1: 식탁에 통 놓고.
0: 아, 그렇지.
1: 그럼 먼지가 이제 거기에 다
0: 닦으면 되죠.
1: 있겠죠.
0: 또 닦으면 되잖아. 예.
1: 네. 아, 뭐 물론 그렇죠.
0: 네.
1: 엄마 잔소리가 잘못됐대요.
0: 아니야. 어머니가 훌륭하십니다. 어머니 최고. 떡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오하나치님.
0: 9724님께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여름철에는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쌓이게 하지 말고 자주자주 냉장고를 좀 털어 먹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시면서 그렇죠. 지나치게 많이 쌓아두다 보면은 분명히 놓치고 버리는 게 또 절반이다 보니까 있는 것들 좀 많이 털어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1: 제일 좋은 건 이제 쟁여지지 않는 게 제일 좋죠.
0: 그죠?
1: 장 볼 때 사실 오 이거 싸네, 오 싸다. 그래서 막 이만큼 사오고
0: 아유, 안 돼.
1: 이거 해결 언제나 안 되더라고요.
0: 네네.
1: 딱 먹을 만큼만 오늘 네. 아니면 내일까지 정도만 먹을 만큼만 딱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0: 네.
1: 합니다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그죠? 4598님 코털은 뽑으면 위험하대요.
0: 맞아요.
1: 그냥 자르래요.
0: 들었습니다, 진짜.
1: 맞아요. 이런 얘기 들었었어요.
0: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1: 코털을 뽑고 나면 그 모낭 거기 상

0: 기저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제 뭐 바이러스나 네, 이런 네, 게 또 네. 침투할 수 있다고. 네. 그렇죠. 그 가위가 있잖아요. 작은 가위.
1: 있어요.
0: 코털 깎는.
1: 네네네. 네, 기계도 뭐, 있고.
0: 맞아요.
1: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6107님께서 발을 잘 씻고 잘 말려서 무좀을 예방한다고 아들에게 말해줬더니 우리 아들 발 씻을 때마다 아빠 발가락도 발가락도 이러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0: 아 아직 어린가 봐요.
1: 아기라서 발가락 아,
0: 여기도 애기. 말려달라고. 귀여워라.
1: 아유 저 때가 지금 예쁠 때죠 진짜.
0: 맞아요. 말도 또박또박하면서
1: 그죠,
0: 그죠, 하고 싶은 그죠. 얘기 딱딱 하고 너무 귀엽죠. 김치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6107님
1: 축하드리고요. 4529님 문자까지 좀 보겠습니다.
0: 네.
1: 수박을 그냥 잘라가지고 랩을 씌우면은 세균이 생긴다고 다 잘라서 통에 넣으라고 하던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0: 네.
1: 맞아요. 워낙 또 크다 보니까
0: 맞아요.
1: 냉장고도 뭐 어느 정도 막 다 차 있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수박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면 냉장고 공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0: 바꿔놓고
1: 그 다음에 수박을 구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대량 난감. 해지기 때문에
0: 네.
1: 네.
0: 근데 반찬통에 이게 한 번에 싹 잘라가지고 네. 껍질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1: 네네네.
0: 한 번에 해가지고 딱 쟁여놓으면 진짜 먹기는 편하고 좋아요.
1: 먹기 편하면 좋죠.
0: 네. 대신 이제 그 전에 칼을 잘 갈아야 돼요.
1: 아 그죠.
0: 칼을 쓰.
1: 네. 호랑이 그거죠.
0: 뭐 새끼 호랑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애기 호랑이.
0: 예.
1: 개호주 밴드를 만나.
0: 거기를 띄어 읽어요.
1: 개호주. 개호주 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 의미입니다.
0: 그 6월 25일에 네. 본선이 있습니다. 21세기 그렇습니다. 한국어 프로젝트. 이거를 이 방송을 들으신 다음에 그 무대를 보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늘 방송 2부 끝까지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1: 자 이번에는요. 2024년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 금상 수상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트리거의 폭류 듣고 올게요.

0: 커플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안녕하시오. 나는 21세기와 조선시대를 넘나드는 도사 전우치올 씨다.
6: 야 우치야, 우치야, 사람들 다 아는데 너는 왜 맨날 나올 때마다 나는 전우치올 씨다 그러고 있냐? 더워 죽겠는데 진짜.
5: 그러게, 오늘 날이 몹시 덥긴 덥구나. 21세기 서울에서 먹던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여기 조선에서도 어디 구할 데가 없을까?
6: 가만히 있어보자. 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동빙고와 서빙고, 그것도 아니면은 내빙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5: 허허, 동빙고와 서빙고에 아이스크림이 있다더냐?
6: 우치야, 우치야.
5: 응?
6: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 조선시대에는 겨울에 채취한 얼음을 여름까지 쓰기 위해서 국가가 빙고라는 관청과 창고를 운영하면서 얼음을 채취, 보존, 출납했대잖아.
5: 아하, 그래서 동빙고, 서빙고가 있었구나.
6: 그치, 그치. 경주는 석빙고가 있었고 궁에는 내빙고를 두고 얼음을 사용했다고.
5: 우리나라 영화 중에 얼음 도둑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초랭이?
6: 우치야, 우치야. 차태현 씨가 나오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잖아.
5: 뭐라고?
6: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사라

0: 지다. 조선시대엔 얼음이 아주 귀해서 얼음 도둑도 있었던 거지.
1: 21세기 대한민국엔 아이스크림이 천진데 요즘은 K-아이스크림이 또 그렇게 많이 수출이 된다는데 우리도 21세기로 가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오자꾸나.
0: 우치야 우치야. 응? 너는 서울로 나는 안양으로 각자가 따로 먹자고.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맑은 바람도 좋고 사름사름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0: 오주화의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듣고 왔습니다.
1: 한 겨울에 이제 한강이 얼어 있으면 그 얼음을 채취를 해서 빙고에 네. 넣어놓고 한 6개월간 네. 잘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한 여름에 필요할 때 또 꺼내 쓰는.
0: 그죠.
1: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0: 신기해 진짜 우리 선조들은.
1: 그러니까
0: 지혜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0: 땅속 깊이 팠대요. 뭐 돌, 흙 이런 걸 깔아가지고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선조들 대단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풀러 가야겠지요. 지금 출발합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우리

0: 오주화의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듣고 왔습니다.
1: 한 겨울에 이제 한강이 얼어 있으면 그 얼음을 채취를 해서 빙고에 네. 넣어놓고 한 6개월간 네. 잘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한 여름에 필요할 때 또 꺼내 쓰는.
0: 그죠.
1: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0: 신기해지죠 우리 선조들은.
1: 그러니까요.
0: 지혜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1: 땅속 깊이 팠대요. 뭐 돌, 흙 이런 걸 깔아가지고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선조들 대단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 풀러 가야겠지요. 지금 출발합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더위와 함께 에어컨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냉방병과 함께 심근경색 등에 주의해야 할 질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심근경색 환자는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다고 합니다. 사실 질병은 계절을 가리지 않지만 최근 5년의 통계를 보면요. 여름철 심근경색 환자가 50만 명 이상으로 겨울에 발생하는 환자보다 만 명, 1만 명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강한 냉방은 심장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병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비타민, 2번 혈액, 3번 물.
1: 아유,
0: 그죠.
1: 정말 쉽죠 이거는.
0: 네.
1: 네. 자, 심장 근육에 이것이 공급이 돼야 돼요.
0: 네.
1: 당연히 돼야죠.
0: 그렇습니다.
1: 심장이 하는 역할이 이건데, 그죠?
0: 그렇습니다.
1: 이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뭐 더워서 냉방 뭐 쓸 수밖에 없는데
1: 네.
0: 적절한 온도 유지가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네.
1: 그러니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너무 큰 차이가 생기면
0: 그쵸.
1: 그 차이에서 오는 간극 때문에 몸에 어떤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 같거든요.
0: 변화가 일어나죠.
1: 네.
0: 네. 아, 비타민, 혈액, 물 중에
1: 근데 이것도 힌트 드려야 되나요?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0: 안 드리면 안 되지 않나요?
1: 대한 적십자사를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2: 좋다. 얼씨구.
0: 커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런가요?
0: 적십자사면은
1: 왜?
0: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런가요?
0: 왜요? 아닌가요?
1: 왜요?
0: 거의 정답이잖아요, 사실상. 사실상 정답 아닌가? 아,
1: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0: 아니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 힌트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 이게 뭔 뭔 텐션이죠 이게?
0: 아, 글쎄요.
1: 그냥 올라타요. 적십자에 올라타.
0: 적십자 좋다. 적십자 좋아요.
2: 그래, 어? 같이 가요.
0: 그렇습니다.
2: 그래,
0: 맞아요. 네. 네.
1: 괜찮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0: 너무 괜찮아. 이것도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1: 아, 예.
0: 필요한 정말 응급 환자를 위해서
1: 맞아요.
0: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둘 필요가 있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A형이신가요?

0: 전 미남형입니다. 무슨 형이시죠?
1: 정호남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호남형이셨군요.
1: 네, 네. 네.
0: 저희는 미남형, 호남형입니다. 네. 네. 저희는 뭐 별다른 뭐 그런 건 아니죠.
1: 어떤 게요?
0: 예. 네.
1: 여기까지
0: 불안해가지고.
1: 자, 근데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이 내용은 진짜 아, 여러분들이 그렇죠. 잘 챙겨가셔야 돼요.
0: 맞아요. 빨리 정답 발표하고
1: 발표를 하겠습니다.
0: 구현 설명 좀 해드리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혈액이 정답이었습니다.
1: 3733님도 냉방이 강한 건물이나 버스를 타면요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0: 네.
1: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열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혈관이 이제 늘어나 있죠. 더울 때는. 근데 이제 냉방 엄청 센데 들어가면은
1: 확 쪼그라들죠.
0: 쪼그라들죠.
1: 네.
0: 그러니까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죠.
1: 높아지죠.
0: 좁아지니까.
1: 네.
0: 예. 네. 그래서 강한 냉방보다는 실내와 바깥 온도 차가 한 5도. 5도씨 정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게 우리 건강에는 좋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1: 저의 남편도 뇌경색인데 무서워요. 6855님.
0: 아이고, 그러시구나.
1: 올 초에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7796님. 아, 진짜 많아요.
0: 많으셔.
1: 이런 분들이. 심장 저도 안 좋은데 조심해야겠습니다. 2390님.
0: 나도 모르게 이게 딱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자 오늘은 진짜 주제가 건강인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떡 선물은 2121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 유산균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맘때 수국이 가장 예쁜 제주도를 찾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귀포를 시작으로 제주시까지 다양한 색깔의 수국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고 합니다. 수국의 다양한 색깔은 땅의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푸른색, 붉은색, 분홍색 그리고 보라색까지 수국의 색깔을 결정짓는 땅의 이것, 토양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물의 양, 2번 질소량, 3번 산성도.
1: 아이고 수국이 다양한 색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땅의 이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 또 들으니까 생소하네요.
0: 그렇습니다.
1: 신기하기도 하고요.
0: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토양에서는 푸른색 그리고 알칼리성 이거일 때는 붉은 혹은 분홍색 그리고 중성에 가까우면 보라색 이렇게 계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1: 이게 힌트가 되겠네요. 알칼리성. 알칼리성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거 이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저는 미녀로 좀 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남원 하려 그랬었는데 갑시다.
0: 아니요 했는데 김을 쫙 빼놓고 나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1: 알겠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0: 남원 올라가 이겁니다.
1: 네,
0: 미녀 남도 미녀.
1: 남원에 뭐가 있을까요?
0: 아
1: 남원에
0: 춘향이 있고요.
1: 춘향이 있죠.
0: 그렇죠. 광활로 있고요.
1: 전쟁 시
0: 네.
1: 예.
0: 네.
1: 예. 요게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물의 양에 따라서 수국의 색이 달라지는지
0: 네.
1: 질소량에 따라 달라지는지 산성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토양의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0: 네.
1: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0: 네.
1: 자, 저는 그럼 반대로 한번 드려 볼까요? 그 한양. 한양이
0: 네.
1: 조선의 이거였죠.
0: 네.
1: 수도인데.
0: 네. 수도인데. 네. 수도인데.
1: 근데 옛날에는 수도라고 안 했잖아요.
0: 네.
1: 예. 예? 예. 뒤집어 보세요.
0: 네.
1: 자,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0: 3번이었습니다. 산성도가 정답이었고요.
1: 네.
0: 은근히 질소량도 좀 많았었습니다. 네.
1: 오답이 좀 많았군요.
0: 정답은 산성도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산성 토양에서는 아까

0: 말씀드리는 거 이어서 산성 토양에서 이제 푸른색 수국이 피는데요.
1: 네.
0: 야, 수국이 진짜 예쁘거든요.
1: 네.
0: 근데 아마 꽃말은 약간 슬플걸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수국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1: 네.
0: 제주도가 그렇게 예쁘답니다.
1: 그렇습니다.
0: 놀러 가세요.
1: 자, 유산균 선물 저는 3247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1부 끝고 조이의 건드렁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여기 무대 위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보여주기엔 이 노래 행위자꾸나를 건들거려서 이번엔 제대로 건드렁거리게 절뚝거려봅시다.

0: 21세기 한국말 프로젝트 미리 보기.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는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펼쳐집니다.
1: 치열했던 1, 2차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을 어제부터 만나고 있어요.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미리 보기 참가 번호 3번입니다. 염경관 씨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3번 염경관입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요. 염경관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앙, 그냥 왕이 아니야.
1: 예.
0: 왕중의 왕이래.
1: 이 대회가 있었어요.
0: 왕중앙 출신이라고 합니다.
1: 예.
0: 와,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2: 저는 사실 이거를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0: 네.
1: 우리 작가의 능력입니다.
2: 네. 네.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1: 아, 그럼요. 저한테 이런 거 일도 아니에요.
2: 네,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 예. 네.
2: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일이라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소리하는 사람들끼리 또 예선 본선을 겨루고 또 종합적으로 다양한 악과무가 또 한 번 경연을 치러서 거기서 네. 이제 또 제가
0: 왕
2: 네 그렇게
0: 중에서 왕
1: 소리를 얼마나 또 잘하셨길래 네.
0: 근데 아버지가 노래를 좋아하셨어요?
2: 아, 네 아버지가 뭐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시고요 상도 받으시고
0: 아버지가
2: 원체 네 가요를 아주 잘하세요 아주 그래서 항상 가수가 하고 싶으셨는데 좀 이제 상황이 항상 아버지가 8남매 중에 막내셔가지고 좀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1: 네.
2: 항상 그 마음 속에 이제 가수의 꿈을 안고 그래서 한때는 또 막 라이브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시기도 하시고 네, 제가 저 나오기 전에 네 그러기도 하셨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고향이 남원이시더라고요.
2: 네, 저 남원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1: 태어나기도 남원에서 태어나셨고요.
2: 네, 학교로 서울을 오기 전까지 예. 계속 남원에 살았습니다.
1: 오, 저랑 동양이네요.
2: 네. 선배님이십니다.
1: 예, 영광이고 지금 문자로 그 유노 씨 닮았다.
0: 아, 오, 그러네. 있으시네.
1: 있네요, 얼굴에 진짜.
0: 사투리 됩니까? 윤은아 씨 또 사투리 연기 잘하잖아요.
1: 그 전라도 사투리 연기.
0: 네, 광주 사투리.
1: 광주 사투리.
0: 뭐예, 겁내, 약간 이런 거.
1: 조심하세요.
0: 아니 진짜, 아니
1: 놀랬잖아.
0: 이렇게 해, 맞잖아요. 윤은아 씨, 아이 네. 그럼요. 이게 뭐지? 약간 그 있어.
1: 근데 또 남원이랑 광주는 약간 네, 억양 차이가 또 있어요.
0: 네. 그러면 소리를 본인이 원해서 한 거예요?
2: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신 네. 차려 보니까 그냥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 예, 예. 네.
0: 몇 살 때였는데요?
2: 6살 때 시작을
0: 아빠가 시키셨어요?
2: 그죠, 내 아버지께서
0: 아, 내 가수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2: 예, 아니 아버지께서 항상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1: 네.
2: 다른 가족들 저희 누나들은 그런 끼가 없고 별로
0: 아 누나도 있어요?
2: 네 누나가 이제 두 명 있는데
1: 네.
0: 그러면 다, 누나 아들?
2: 네 누나 아들. 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13살 12살 누나인데
0: 아들 날라고 나셨구나 에.
2: 아 그건 아니더라고요
0: 네, 아무튼
2: 모든 천재지변을 뚫고 제가 나왔는데
1: 네. 네.
2: 근데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음악상 같은 거를 받아오니까
0: 네.
2: 사실 아무나 주는 거잖아요 사실
1: 재능이 있구나
2: 목소리 좀 크면 주는 건데
1: 사실 그래요
2: 네. 시켜봐야겠다 아하. 해가지고
1: 네.
2: 사실 아버지가 가요를 좋아하시니까 가요를 네. 시키셨을 수도 있는데
1: 네.
2: 제가 나고 자란 곳이 남원이다 보니까
1: 네.
2: 주변에 노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소리하는 선생님이 이제 저희 지인 중에 한 분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랑 어머니가 다니는 목욕탕에 저희 쌤이 같이 다니셨어요.
1: 남원은 이제 판이 좀 좁기 때문에 국립국악원이 있고
2: 맞습니다.
1: 선생님들.

0: 이게 다 사실 다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리로.
1: 네, 그날부터 이제 소리를 아들 한번 봐달라고. 아~ 그날부터 하게 됐습니다.
2: 그래서 이제 소리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됐고 네. 이번에 어떻게 하시다가 그러면 보니까 염경관 씨만 솔로로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1: 그렇더라고요.
2: 네네네.
1: 저만.
0: 네. 다 팀인데 네. 혼자 솔로세요.
2: 이번에 객원 밴드로 구성이 되셨죠?
1: 맞습니다.
2: 어떻게 됐나요?
1: 아, 저 보컬 한 명을 두고 뒤에 태평소 베이스 기타, 기타, 드럼 또
0: 뭐 있어요?
1: 없죠.
0: 네. 그렇게 네, 다잖아요.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네. 뭐가 더 있는 줄 알았어요.
1: 네.
0: 어.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밴드 맞습니다. 구성의 네. 태평소.
1: 네, 맞습니다.
0: 가 더 추가된 나발이 더 추가된 그런 구성이에요.
2: 그러면 소리꾼으로서 어떻게 하다가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드셨을까요?
1: 저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는 노래를 하는 사람 이렇게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 소리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도 한 발 좀 발을 디뎌볼 수 있을까? 네. 전혀 이제 그런 쪽으로는 또 문외 아니니까 네. 또 소리하는 사람이 그냥 노래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너무 다르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발을 내딛는 김에 좀 이름 있는 대회에서 네. 한번 포문을 열어보고 싶은데 아. 이게 딱 머리에 들어온 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2: 그래서 이번에 본선, 진짜 이거는 축하할 일입니다. 본선에 네.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네. 또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올라가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이번에 본선에 올라가게 된 곡 이름은 어떻게 되죠?
1: 아, 권마성이라는
0: 권마성이요?
1: 네. 선생님들께서는 익숙하신
0: 왠지 춘향가가 떠오르는데요.
1: 네, 춘향가가 떠오르는 그 네. 신관사또가 딱
0: 행차하는.
1: 네, 행차하는 그 대목을 모티브로 만들어왔습니다. 네.
0: 어허, 뭔가 느낌이 일단 밴드 구성이고 네. 곡 제목도 권마성인 걸 보면 굉장히 파워풀한 네. 에너지 넘치는 무대일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그 사또가 딱 출두를 하는 그 예. 장면과 네. 네. 제가 21세기 한국음악 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뭔가 대회를. 싱어로서 네. 딱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공통점을 네. 좀 찾아서 이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0: 아하. 네. 게다가 또 고향이 남원이고
1: 네, 맞습니다.
0: 남원으로 가는 그 신관사또의 모습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2: 권마성이라는 곡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곡을 직접 만드신 건 아닐 것 같아요.
1: 아 맞습니다.
2: 이제 싱어이시다 네. 보니까 네. 곡 구성이랄지 멤버 구성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다 꾸리셨어요?
1: 되게 좋은 기회로 제가 기획 이제 작곡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 네. 그분과 이제 상의하면서 곡을 네. 만들었고
2: 그러다 보니
1: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밴드셋까지 같이 구성을 하게 된.
2: 그러면 그 작곡해 주시면서 그 기획하신다는 그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1: 아 그럼요, 네.
2: 성함 한번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네.
1: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피리밴드 저클의 수장이기도 하고 네. 남기문 네, 선생님께서 네. 많이 도와주셔서
2: 많이 도와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2: 자, 그래서 저희가 1분 미리 듣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색깔까지는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아 이런 스타일 이렇게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권마성이라는 곡은 총 런타임이 몇 분짜리 곡일까요?
1: 3분 40초 정도 됩니다.
2: 완전 노래곡으로 만들었네요. 아, 요즘 스타일로.
1: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곡은 중간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초반일까요? 후반부일까요?
1: 후반 쪽에 가깝습니다.
2: 후반 쪽.
0: 네. 후반 쪽이요?
1: 네. 오.
0: 터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1: 맞습니다.
0: 어허.
1: 근데
0: 그리고 저희 그 메모장에 30초에 가깝다. 이 1분 미리 듣기인데
2: 1분 들려주시면
0: 30초는 본인 선택이신 거예요?
1: 맞습니다.
0: 아니 보통은 1분도 모자라서
2: 짧아서 그런가 보다. 네.
0: 근데 왜 30초예요?
1: 임팩트 있는 구간을 딱 들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0: 네네.
1: 네.
0: 양

0: 보다 어떤 그 진로 임팩트를 주겠다. 이거 스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1: 아닙니다.
0: 그것도
1: 좋은,
0: 아니에요?
1: 네, 더 좋은 부분도 많아서.
0: 아,
1: 네.
0: 그래요?
2: 자, 한번
0: 알겠습니다.
2: 들어볼게요.
1: 네.
2: 네, 권마성 한 30초 정도 들어본다고 합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0: 아, 그야말로 권마성이네.
1: 이렇게 해서 끝이 나네요.
2: 네, 맞습니다. 한 단락이 끝이 납니다.
0: 아, 한 단락이 끝나는 네, 거예요? 네. 완전 엔딩은 아니고.
2: 아, 네, 엔딩은 아니고.
1: 지금 보니까 소리창법은 아니네요.
2: 아, 그런가요?
1: 약간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닝 받으셔가지고 아. 락커 스타일로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부르신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맞아요?
2: 네.
1: 네. 따로 또 배우신 거예요?
2: 네.
1: 보컬 이, 트레이닝을 네. 하신 거예요?
2: 그냥 제 원래 하던 대로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에이. 노래를 아, 예. 소화하는 게.
1: 네네네.
2: 그래서 좀 공부도 했습니다. 오, 그쪽으로.
1: 얼마나 배우셨어요?
2: 이제 이 대회 준비하면서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도 좀 쭉 받고 있어서요. 한, 네. 한 3, 4개월 됐나요?
1: 아,
2: 네, 대회 기간 동안 배우기 시작해서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약간 판소리의 스타일이 들어가는 어떤 영역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2: 네, 있습니다.
0: 어. 그러면 신현마저 소리 부분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2: 그렇진 않은데요.
0: 네. 아, 그렇진 네. 않아요.
2: 무대에서 보시면 좋을 아. 것 같습니다.
1: 아니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어 너무 저기 전통 소리도 조금 들려주시면 안 되냐고.
0: 아.
1: 네, 왜냐하면 그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출신이시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들려줄 수 있냐 그랬는데 뭐 가능하실까요?
2: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네, 네. 어... 어떤 부분 짧게 되실까요? 길게는 말고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 권마성이라는 노래의 모티브가 된 신현마저.
1: 네.
0: 오, 오, 예.
2: 그때요.
0: 어이.
2: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시는데
0: 어.
2: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쓴 양반이 났는데. 여러 고를 살았기로 호색하기가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 허였거다. 하루는 신현하인 내령하여 출행날을 급히 받아 토임차로 내려 오란디 신현마저 내려온다. 신현마저 내려올지 별년 맵시장이 좋다모란 세금에 완제창 내 활개쩍 벌려 일등 마부유랑 달마 등등 그렇게 시렸다. 네,
0: 잘한다. 이제 소리꾼 같다. 아까 그 전까지는 윤호윤호 씨랑 있는 줄 알았었는데 아니, 이제 진짜 소리꾼 같네.
1: 소리할 때 목소리가 약간 준수 씨랑도 살짝 비슷한 느낌이
0: 있어요. 맞아, 네. 맞아.
1: 얇게 해가지고 네. 살짝 비강으로 올려서 하시는 느낌이 조금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2: 네,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
1: 아니, 그래요? 오디오로 듣는 거는 아, 저한테는 약간 그렇게 들려. 네. 지금 일부러 오디오로만 듣고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2: 감사합니다.
1: 이번에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물론 뭐 대통령상
2: 맞습니다.
1: 이실 것 같아요. 네,
2: 올해 또 대통령상 네. 승격이 됐더라고요.
1: 그러면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회 기점으로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시게 된 거예요?
2: 대회를 기점으로 한 한두 달 정도 전부터 준비하게 된 거. 짧았습니다, 사실. 네.
1: 지금 대회 그러니까 본선을 기점으로. 본선.
2: 아, 본선을 기점으로.
1: 예, 본선을 기점으로.
2: 그러면 3, 4개월 된
1: 어, 짧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1: 오.
0: 근데 뭐 사실 5분짜리 곡을 몇 개월 동안 잡고 있는다는 거 자체도
1: 3분. 여기는 3분.
0: 응?
1: 여기는 3분. 3분이죠.
2: 네, 3분 네,
1: 3분이에요, 여기는. 예. 네.
0: 어. 네. 어쨌든 3분이면 더 짧잖아요. 네. 그걸 지금 몇 개월 동안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 사이에 아, 뭐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이걸 곡으로 아. 정리하기에.
2: 제가

0: 소리할 때 하던 그 버릇이랑
1: 네.
0: 그걸 이제 다 걷어내야지만 이 노래가 되더라고요.
1: 아, 이건 이제 밴드 구성이다 보니까.
0: 네, 밴드 구성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막 하는 게 많아요, 사실 이 노래 처음부터까지 막 중간에 막 여기 미리 듣기는 없었지만 랩도 네. 있고요.
1: 아, 네. 랩이 있어요.
0: 네, 랩 부분도 있고 오, 네. 좀 스포를 하자면 네. 랩 부분도 있고 막 노래도 좀 가사가 많고 막 아하. 다다다다 이런 아. 일들이 많은데 혼자 그걸 소리하듯이 호흡을 막 많이 써서 하려니까 되게 버겁더라고요.
1: 아, 네.
0: 근데
1: 그렇죠.
0: 그런 건 이제 싹 빼고 걷어서 이제 가요 스타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아하. 점이 아무래도 좀 가장 어려웠어요.
2: 그러면 이번에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도전하시는데 향후에 이제 어떤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아니면 요거는 요거고
0: 네.
2: 대회는 대회고 또 나는 뭐 전통 길로 갈 거야 뭐라든지 아. 뭐 어떤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0: 네, 안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한 좀 질문을 저도 스스로한테 네. 해봤어요.
1: 네. 뭐
0: 이런 인터뷰 자리에서 꼭 뭔가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1: 네. 네.
0: 그랬는데
1: 네.
0: 저는 소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잖아요.
1: 네.
0: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0: 막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1: 네.
0: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번에도 어쨌든 굉장히 힘이 센 음악이고
0: 네.
1: 그리고 뭐 랩도 들어가고 굉장히 다채로운 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뺄수 없는 게또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1: 지금 말씀하실 때 굉장히 겸손하시고 막두손 모으시고 막 이러시는데 왠지 이것도 무대 위에서 반전 확
0: 맞습니다.
1: 일어나겠죠? 혹시
0: 네.
1: 나발을 본인이 직접 부십니까?

0: 사람들이 네. 일반 관객이 염경관이라는 연희자 퍼포머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번 무대뿐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와 진짜 저 사람은 노래 잘해 아니면 아, 저 사람은 뭔가 메시지가 있어 뭐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2: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전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노래 와 노래 잘한다 이거는 기본으로 네, 있고요. 네. 네. 저는 제가 상품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3: 상품성이
0: 네. 아, 저 사람 쉽게 참, 얘기해서
2: 네, 네. 저 사람 참 무대에서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낄 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3: 그러니까 네. 이제 쉽게 그거죠. 염경관이 떴대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봐야지 염경관 보러 가야지 아. 하는 어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자기 예술을 펼쳐내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0: 그러면 지금 연습 과정에서 본인과 밴드가 한 것을 촬영해가지고 모니터하면서 지금 뭐 약간 디벨롭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2: 네, 매 연습 때마다 네. 촬영하고 네, 네. 저는 사실 뭐 저 혼자 할 때도 계속 촬영해서 보면서 네. 어떻게 하면 좀
0: 어떻게 더 네,
2: 디테일하게 좀
3: 지금 경관 씨 안에 열정이 막 드글드글한 게 느껴져요. 그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또 발산하는 첫 무대이기도 한 그치. 거잖아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도 됐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무대에 임하는 각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이런 것들은 좀 관전 포인트로 한번 잘 지켜봐달라. 뭐 이런 것까지. 출사표 좋네요. 출사표.
2: 출사표요?
3: 네.
2: 아, 네 염경관의 출사표.
3: 네. 맞아요.
2: 네. 염경관의 출사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많은 관심. 만관부. 만관부예요, 만관부.
3: 아, 굉장히 많은 얘기 막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0: 제가 봤을 때는 네.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아, 네.
0: 네, 갑자기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충분히 이해되고요. 큰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저희도 그래서 더 애를 써서 좀 이분을 이분을 한 분 한 분을 잘 소개를 해줘야 되는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네,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마지막 엔딩 구호 있으십니까? 엔딩 구호?
2: 아 엔딩 구호요?
0: 네.
2: 한 번 더 할까요? 염경관의 출사표.
0: 아니요.
2: 아, 화이팅.
0: 그거 말고요.
3: 만관부.
0: 만관부.
3: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2: 아,
3: 근데 어쨌든 이 방송에서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일은 네. 또 굉장히 귀한 자리잖아요.
2: 맞습니다.
3: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은 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거 이제 빼고.
2: 아,
3: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이 카메라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0: 만관부. 긴장하신 것 같아. 괜찮아요.
3: 아니면 네. 아버지에게
2: 아, 네.
3: 아버지에게 한 말씀 하십시오.
2: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3: 아 예예 네. 예. 아버지를 포함해서
2: 네 아버지를 네. 포함해서
3: 네네네 네.
2: 제가 서울에 온 지가 이제 7년이 됐는데요.
3: 어허.
2: 네 서울에 온 지 7년 차인데 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해왔던 게 아닌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참 부담감도 많고 참 다른 길이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일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막 생소하고 이게 그렇죠. 적응이 안 되고 이제 그런 와중인데도 참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네.
2: 잘 부탁드립니다.
0: 좋아요. 네. 무대 위에서 떨지 말고 준비한 거 편안하게 예. 마음껏 펼쳐 보이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2: 네.
0: 예, 지금 긴장하신 건 당연한 거예요.
2: 네.
0: 자연스러운 거고 하니까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응원할 거고요. 네, 앞으로 또 저희가 또 영상이나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네. 염경관 씨 만나봤고요. 자, 보내드리면서 이슬기의 가야금 노래로 편지 듣겠습니다.

0: 네, 이슬기 가야금과 노래로 편지에 들으셨고요. 염경관 씨가 이 곡을 신청해
1: 네.
0: 주셨어요.
1: 근데 이제 신청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신청하셨어요? 이제 뭐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면 안될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했었습니다.
0: 근데 그런 분들 아시죠? 무대 위에서 또 날라가요.
1: 그죠. 해야죠. 해내야죠.
0: 염경관 씨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슬기 씨의 곡이었고,
1: 네.
0: 무대는 진짜 기대가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네.
0: 자, 여러분들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1: 네.
0: 자, 계속해서.
1: 발음 잘해요. 진짜.
0: 예?
1: 발음 잘해야 돼요, 이제 이 팀.
0: 예.
1: 네. 신경 써서.
0: 예.
1: 자, 가봅시다.
0: 자, 계속해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미리 보기. 다섯 번째 본선 진출팀을 만납니다. 누구죠?
1: 개어죽 밴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오늘 두분 자리해 주셨고요.
0: 네.
1: 자, 우리 시청자 또 청취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듣고 계시는데, 자, 팀 소개와 자기 소개 한 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우주 밴드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유지산이라고 합니다.
0: 네. 유지산 씨,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우주 밴드에서 검은고리 연주하고 있는 유선진입니다.
1: 네.
0: 아, 선진 씨.
3: 네.
0: 두 분이 성함이 약간 비슷하네요.
2: 아, 예.
0: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3: 아, 예,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 네, 일단 팀 이름을 개어주 밴드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 아, 이 좀 이제 팀을 만들고 이제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1: 네.
2: 제가 또 이제 박범태 선생님 제자인데
0: 아,
2: 네. 이제 선생님 성함이 이제 범자가 들어가가지고
0: 네.
2: 좀 그 호랑이 뭐 다른 강아지나 뭐 망아지 이런 거는 있는데 호랑이의 그런 새끼를 한국말로 뭐가 있어요?

0: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네. 보니까 개호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1: 그게 순 우리말입니까?
0: 네네. 새끼호랑이의 순 우리말이라 가지고 예. 네, 이걸로 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아~ 이제 네 정하게 됐습니다.
2: 지금 애기 호랑이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할 예. 테니 네. 지켜봐 달라 네. 이런 거죠.
1: 어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0: 아, 네. 그런 거는 그때는 예. 좀 급해가지고.
1: 아, 본인은 생각 안 하셨을지 몰라도 선진 씨는 어떠셨어요? 네. 우리 밴드가 개호주 밴드래 이랬을 때 첫 느낌.
2: 그러면 딱 사람들이 어 그러면 새끼 호랑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은 어땠어요? 아
3: 처음에 이제 밴드 이름을 들었을 때 네. 처음 들어본 단어기도 하고 그렇죠. 살짝 말투가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1: 약간 무섭긴 하죠.
3: 네, 네 조금 들어서 네. 어 처음엔 이게 맞나 네. 이 이름이 맞나
2: 어 정녕 내가
3: 이름이 맞나
2: 여긴 어디야
3: 들었지만,
2: 이렇게 네, 네. 네.
3: 들었지만 저도 안 잊혀지더라고요.
1: 한번 들으니까 네.
3: 잘 지었다
1: 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마 씨도 소개할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발음하기가 그러니까 개 호주 이렇게 띄어 읽기를 했었거든요. 네. 어. 근데 이제 붙여서 해야 되고
2: 네. 좋습니다. 네, 자 개 호주 밴드 일단 멤버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멤버 구성
3: 아 지금 멤버는 네. 어 지금 드럼이랑
2: 드럼
3: 어 기타, 베이스, 네. 장구 꽹가리, 검은고 그리고 민요를 부르는 사람으로 총 6명으로
2: 아, 구성. 싱어가 계시고
3: 네,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면 드럼을 치고 계시는 지산 씨께서 이 팀을 일구신 건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2: 그럼 드러머인데 어떻게 이 국악 이런 대회에 나오실 생각하셨어요? 아,
0: 원래 전공이 이제 국악타악 전공이라 가지고.
2: 네. 오, 국악타악이세요?
0: 네, 맞습니다.
2: 드럼은 언제 배우셨어요?
0: 이 팀을 만들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2: 그러면
1: 진짜요?
2: 배운 지 얼마나 되셨어요?
0: 1년 안 됐습니다. 네.
2: 그래도 막 이게 그 밴드 음악을 할 정도가 금방 돼요. 물론 금방 하시겠지만 근데 이게 발이랑 써야 되니까.
0: 네. 근데 오히려 또 장구나 꽹가리가 들어가니까 이게 더 부각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1: 아, 네. 아 약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머인데 네. 그 드럼을 배워서 치는 게 아니고 네. 느낌이 이 몸에 이미 그 장단의 DNA가 탑재가 돼 있고 그게 드럼과 만났다. 네.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 네, 어쨌든 그것도... 드럼 셋이 들어온 거죠.
0: 네, 맞습니다.
2: 완전체로.
0: 네. 네. 오.
2: 그러면 그 드럼도 하고 그 퍼커션으로서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오. 그럼 전형적인 드러머의 그 스킬을 쓰십니까? 아니면 본인만의 약간 변조란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변형된 그런 좀 가락들이 있습니까?
0: 어 그런 건 별로 없고 아, 이제 그냥 없어요? 완전 기본만
1: 아 드러맨. 기본만?
0: 네, 네 그러다 보니 장구가 더
1: 궁궁빠 이거예요?
2: 궁궁빠빠 궁궁빠
1: 아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2: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쟁 아,
1: 그거였구나
2: 이거보다는 뭐 더
1: 근데 이제 싶고. 옆에서 꽹가리 장구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드럼 소리도 훨씬 더 이렇게 아, 살아난다
2: 너무 아하. 궁금하네요 왜냐면 일단 이따가 어떤 음악입니까 여쭤볼 텐데 네. 음악을 만들었어 나는 국악타악이야 그래서 뭔가 팀을 읽어서 해야지 어 그런데 드럼이 들어와야겠네 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어 처음에는 드럼에 큰 생각을 못했는데 실용하는 친구들이 네. 드럼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2: 아, 네. 아 실용하는 친구들이
0: 네.
2: 아 그럼요 실용음악이니까
1: 그렇겠죠
2: 네, 네, 왜 걷다가 잠을 오겠어요 국악 박범태 선생님이 있잖아요 네. 옆에
0: 근데 이제 네. 그럼 저도 한번 경험을 쌓을 겸 해가지고 그럼 내가 드럼을 배워보니까
1: 관심이 있긴 있으셨구나 네. 드럼에 예. 그래서 와. 직접 배워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0: 이게 확실히 국악타악은 이제 두 손만 쓰면 되는데 네. 이게 사지를 써야 되니까
2: 맞아요
1: 두 발 다 써야 네, 되죠
0: 너무
2: 킥하고 하이햇 해야 네. 되고 네. 따로 놀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국악처럼 세게 치면 안 되고 물론 네. 국악도 다 세게 치는 거 아니지만 네. 살살살 손목으로 해야 되고 네.
0: 이게 또 이렇게 치는 거랑
2: 옆으로
0: 네 위아래로 치는 그쵸. 거랑 이게 네. 또 다르다 보니까 네. 많이 힘들더라고요
2: 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막 했어. 내 드럼을 해서 음악을 네. 살려내리라.
1: 네.
2: 그 꿈을 안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음악의 이름이 뭡니까?
0: 장기 블루스입니다.
2: 장기 블루스요?
0: 예.
1: 야 이것도 오해 소지가 있다.

0: 그 우리 신체에 있는 뭐 콩팥 아뭐 대장
1: 장기예요 장기예요
2: 장기
1: 아니죠. 아 장기입니까
0: 예예 예, 예. 아, 개호주 밴드 장기 아. 장기 타령의 그
2: 네 맞습니다 아
0: 요거를 예. 모티브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선진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3: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지만
0: 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1: 네. 하지만 같이 있었겠죠
3: 아, 네. 네. 네. 처음에 이제 민요를 밴드로 이제 구성을 해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네. 조금은 흔치 않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같이 융합시킬까 많이 이제 고민도 되었지만 네. 이제 같이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점점 길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0: 그러면 공동 창작을 네. 하신 거예요?
3: 네, 네 맞습니다.
0: 와, 어떤 작곡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정리하는 게 정말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솔직히 막 내가 좋아, 나는 이게 좋았어 이 몇 마디가. 네. 근데 옆 사람이 컴플레인을 걸어.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수결?
2: 네, 이제 다 해보고 네. 다수결로. 없애면은 없애고 네. 하면은 계속하고
0: 그럼 과정이 좀 길었겠네요
2: 네 맞습니다
0: 와 그렇게 해서 지금 탄생을 하게 됐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가사는 누가 썼어요?
2: 가사는 장기타령의 그 사설을 그대로 아,
0: 있는 그대로
4: 민요의 네. 사설을 그대로
0: 와 한번 들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분 미리 듣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드럼이 특히 많이 나온 데를 조금 선택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퍼커션 쪽으로 장구나 이쪽 뭐 꽹가리 이쪽으로 된 거를 선택하셨을까요?
2: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예. 조금 예. 잘 흘러가는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아. 네.
0: 그러면 중간, 초입, 후반
2: 후반 정도인 것 같아요.
0: 네. 후반 계속 삐끄덕삐끄덕 해. 네. 후반은 이제 잘 흘러가.
4: 그런 건가요?
0: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개호주 밴드의 장기 블루스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까지. 아이 드럼이 꼭 있어야 되는 곡이었네. 예.
1: 드럼 엄청 잘 치시네.
0: 그리고 드럼 너무 잘하시는데요.
1: 드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엄청 잘하시네.
0: 앞으로 드럼 쪽으로도 쭉 가실 겁니까?
1: 공부하신 김에.
2: 네, 네 일단 계속 공부를 네. 할 생각이긴.
0: 전통타악은
2: 계속.
1: 그것도 하고.
0: 그것도 하시고. 네.
1: 그 드러머들 보면 막 이거 스틱 막 이렇게 돌려다가 막
2: 네.
1: 막 물 뿌려놓고
0: 네.
1: 예,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짜 블루스네요.
2: 네 맞습니다.
1: 그 베이스 기타가 그 음을 딱 내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이렇게 계속 이러고 네. 하면서 블루스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네. 이제 선진 씨 검은고이시잖아요. 네. 이 베이스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은 없었나요?
1: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3: 맞아요. 생각보다 이제 음역대도 비슷하고
0: 맞아요.
3: 역할이 이제 살짝 겹치다 보니까
1: 맞아요.
0: 네.
3: 그랬지만 이제 검은고는 이제 또 특유의 주법이 매력적이니까
0: 네.
3: 이걸로 이제 좀 밀고 나가자 해서 이제 음역대와 달리 좀 주법으로 좀 멋있게 나가보자 해서 조금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0: 네.
1: 좀 어쨌든 검은고 라인을 담당하셨으니까
3: 네,
1: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고 네. 더 들리게끔 디자인도 신경 쓰셨을 것
3: 네,
1: 같아요.
3: 네.
1: 혹시 베이스 기타 하는 친구한테 조금만 소리 좀 줄이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렇지.
0: 근데 중요하긴 하더라. 예, 베이스가. 예.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진을 받았는데
1: 네.
0: 이 사진이 굉장히 또 특이했었어요. 네. 약간 개화기의 어떤

0: 모습을 네. 그대로 재현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찍으셨어. 이유가 있습니까?
1: 이제 그 팀의 컨셉을 좀 잡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시대에 이런 밴드나 이런 팀들이 있으면 네. 네.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의상을 어떻게 했을까부터 네.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좀 이제 그런 컨셉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요거 역시 지산 씨의 아이디어 였습니까?
1: 예.
2: 근데 지산 씨가 아이디어를 내서 찍은 거죠?
1: 네.
2: 근데 혹시 뭐 사진 찍을 때 뭐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닙니다. 제가
0: 나 이거 사진 뭐 기가 막혀.
2: 형님, 형님, 저보고 형이 이것 좀 보세요. 지산 씨.
0: 지산 씨의 표정이 진짜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을 그대로 싱크로율을 맞춘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2: 일부러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요 사진 속에 있는 요 컨셉이 그대로 무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의상 컨셉이?
1: 네, 맞습니다.
0: 게다가 지금 홍일점을 맡고 있는 선진 씨. 이 컨셉을 들었을 때는 또 어땠어요? 이거 나 그래도
2: 맞나?
0: 여자 연주자인데. 네.
3: 이제 처음에는 갓까지 쓰는 거는 이제 좀 뒤늦게 결정된 사실이고 이제 의상 먼저 이제 정해지고 이제 자켓까지 입는 것은 되게 힙하겠다. 네. 국악 밴드면서 되게 힙한 매력이 있겠다까지 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갓을 쓰는 것은 되게 처음 겪는 일이어서
0: 그렇죠.
3: 이제 앞머리도 없어져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지만 이제 밴드 멤버들의 통일로 오히려 이제 가면은 카리스마가 있겠다.
2: 그래서 유일한 홍일점이잖아요.
3: 네.
2: 외롭지는 않아요? 아. 좀 막 남자들 막 다 남자야. 그러면 막 솔직히 답답해 막. 그러면 같은 여성이 있으면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풀잖아요.
3: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저희 밴드의 동갑내기가 총 저 포함 4명이거든요.
2: 동갑이?
3: 네. 네. 그래서 이제 말도 잘 통하고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 지산 씨가 말씀이 별로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신 것 같아요.
1: 네,
0: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리더잖아요.
2: 그러니까.
0: 네. 어떤 리더예요?
2: 말 안 해요, 역시 모였을 때.
0: 그 약간 스타일이 궁금해요.
3: 네. 되게 필요한 말만 딱딱 해주시고
2: 밥 먹자
0: 그래서 네. 가능했어요.
3: 네. 딱 연습 진행도 네. 딱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때 딱 짚어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딱히 부가적인 말은 삼가하시는 느낌.
0: 군더더기가 없군요.
3: 네, 맞습니다.
2: 야. 그러면 그게 딱 좋아요? 아니면 좀
3: 딱 좋습니다.
2: 아 그래요? 네. 더 이상 질문하지 마.
0: 아니 그러면 반대로 지산 씨.
1: 네.
0: 이제 선진 씨가 홍일점이잖아요.
1: 네.
0: 사실 외로울 수도 있고 네. 또 이 밴드 구성에서 검은고의 포지션이 진짜 이거 잘 돼야 되거든요.
1: 네.
0: 좀 많이 챙겨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 네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친구들이 동갑내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0: 네.
1: 또 잘 챙겨주는 친구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2: 담당이 다 있군요.
0: 걔네한테 네. 맡겼다.
2: 네 본인은 이제 또 네. 팀을 위해서 네. 미래지향적으로
0: 더 큰 그림을 그리는
2: 그러면 네. 본인은 이 팀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말도 안 해. 사람 친구는 건 좀 밑에 애들이 챙기는 거죠.
1: 네.
2: 네네. 그럼 제일 큰 형이세요?
1: 네 맞습니다. 네,
2: 그럼 뭐 하세요?
1: 저는 이제 뭐 일정 같은 거 이제 얘기하고
0: 네.
1: 늦지 마라.
2: 아 늦지 마라. 늦지 마라.
0: 그려진다. 그려져.
2: 일부 시간은 금이다.
1: 네.
2: 아이고.
0: 핵심만 딱.
2: 네. 네.
1: 네. 그런 이제 밥 먹을 때 밥 먹자.
2: 밥 먹자. 네. 그러면 상금이 지금 대통령상이 1,500만 원이 걸려 네.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2: 그거 만약에 이제 진짜 받았어요. 대통령상.
1: 네.
2: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자에 대한 얘기도 아직 없습니까?
1: 그거는 이제 얼마를 받든 이제 무조건 30%는 팀을 위해서
2: 네.
1: 남겨놓고
2: 네.
0: 공용으로 두고
1: 네. 나머지는 이제 n분의 1로 가지고 가자
2: 얘기했어요?
1: 그, 네
2: 하셨네. 네.
0: 그 수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
1: 네.
0: 30% 공용
1: 네.
0: 요 수치는 누가 결정한 그러니까. 겁니까?
1: 이거는 그냥 다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정해졌는데
0: 네.
1: 30%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그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금을 얼마 받았을 때 30%. 그게 1,500이었습니까?
1: 처음에는 제일 낮은 금액으로
0: 아, 네. 아 거기서부터 이게 올라가

0: 맞구나. 네, 네. 그랬을 때의 30%가 가장 좋습니까?
1: 네.
2: 아니 지금 덩따님이 지산 씨가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해가지고 네. 동해안 별시꽃 굿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리 한 자락 들려줄 수 있나요? 여기 덩따님이.
0: 덩따님이. 소리 잘하세요?
2: 그 박범태 선생님 제자면 네. 동해안 별시꽃 하셨겠네요.
1: 아, 네. 전수자로 네. 있습니다.
2: 네. 네. 배웠으니까.
1: 네.
2: 오늘 안 합니까? 청취자 어떻게? 약간 그냥 소리만 이렇게.
1: 소리만요.
2: 네. 네.
0: 그냥 뭐 짧게.
1: 남산은 푼이요 주산은

0: 여기 가까이.
1: 분위기가 나네.
2: 아 그리고 진짜 말씀하실 때랑 소리할 때랑 또 느낌이 그러니까. 달라지네요.
1: 그리고 전 되게 신선하게 다가온 건 그러니까 무슨 어떤 창작 지금 창작 국악 대회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 평상시 때도 막 창작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위주로 할 것 같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 동해안 별신굿을 공부하시고 그쪽 전공을 아예 하시는 분이 나는 또 이쪽 길도 해볼래. 그게 저한테 너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 나는 전통 이거 굿 배우는 것도 좋아했고 네. 뭐 가요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창작도 좋았는데 네. 기회가 돼서 그냥 도전해본 거야. 뭐 이런 건지 어떤 스타일이었었는지.
0: 이제 저 선생님 따라 다니면서 많이
1: 그렇죠. 네, 그렇게 배우죠. 네, 공부도 네. 하고 공연도 하고
0: 그러다 보니까 저기 범태 쌤이랑 이희문 선생님 네. 공연도 몇 번 보고 네. 뭐 김반장이랑 네. 하는 네. 그런 공연도 보다 보니까 관심이 좀
2: 밴드 쪽에
0: 네, 생기기도 했고 네. 그러다가 일본을 갔는데 그 라이브 펍에서 네. 로코빌리 장르를 가지고 하는 그런 펍을 갔다가
1: 로코빌리 장르가 뭡니까?
0: 로큰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네. 엘비슨 프레즐리 그런 류의 음악을 딱 듣고 아 이거랑 민요랑 좀 융합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1: 동해안 별신굿이랑 콜라보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0: 이제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아 모르셨어요?
3: 네 몰랐어요.
1: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줘.
4: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멤버들한테 얘기할 때가. 아니,
0: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해봤었어요.
1: 아 뭐 늦게 들어왔었습니까?
0: 네.
1: 아
2: 소진 씨 들어온 지는 얼마 된 건데 그러면?
3: 한 1월쯤에.
2: 아 올 초에.
3: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어쨌든 네. 기존에 있는 멤버들이랑 그 동해안 별신굿과 또 무엇인가로 네. 콜라보해서 막 해봤었어요.
0: 네.
1: 그러면 지금 국악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분들 뭐 베이스 기타랄지 기타 네. 이런 분들이 잘 뭐 이렇게 알던가요?
0: 아니요. 이게 박 개념 자체가 좀
1: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네. 어렵잖아요. 맞아. 국악하는 사람들도 동해안 별신굿 장단을 알 수가
2: 몰라요?
1: 없는데.
2: 몰라요?
0: 네. 그래서 그 박 개념 잡는 것부터가 좀 이제 어려움이 컸었고
1: 네. 네.
0: 이제 그 음계 쓰는 것도 이제
1: 다르고 좀,
0: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렵고 그쪽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1: 근데 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한 장단이에요? 이를테면은 뭐 국거리면은 네. 3분 박으로 해서 네 번 해 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네. 어떻게 알려줬어요?
0: 일단 그냥 무조건 세라고 했던 것 같아요.
1: 아 무조건 세라. 네. 세라 세라 네. 무조건 세라. 예. 네. 네. 그래서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을 하다가
1: 아.
0: 이제 21세기를 나가자 하면서 그 작업은 이제 일단 중단하고.
1: 아. 네. 얼마나 살 것 같았을까.
2: 그 친구들의 해방이다 했겠지.
1: 아 이제 살 것 같네. 네. 너무 어려워. 막 이랬을 것 같은데.
2: 근데 마음속에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대회를 나갈 때. 네. 뭐 크게 구분을 하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어떤 길을 여기를 통해서 뚫고 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
1: 네.
2: 아 여기에 적합한 어떠한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1: 네네.
2: 근데 제가 느끼기에 동해안 별신굿은 진짜 지금 마음속에서 막 하고 싶은 네.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대회 이제 결과는 아무도

0: 모르죠 지금은. 네. 어느 순간에 지산 씨가 진짜 하고 싶은 동해안 별신 꽃으로 뭔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도전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아, 네. 어떻습니까?
1: 저도 왔으면은 네. 좋겠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도 많이 여쭤보고도 있고 네. 네. 더 공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먼저 공부를 네. 더 해야지 뭔가 더 이렇게 원래 그 상태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좀 더 공부를 하고 네. 해볼 생각입니다.
0: 원영은 원영대로 공부하고 계속 네. 나아갈 길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겠다. 참 멋지시네요.
2: 알겠습니다. 각오 한 마디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선 씨와 선진 씨.
0: 선진 씨의 목소리를 좀 들을게요. 네. 선진 씨가 오늘 말씀을 너무 못했어요. 네. 지금 아, 기회가
3: 아닙니다.
0: 없어가지고.
3: 그러니까. 네. 이번 본선 무대에 대한 각오.
0: 네, 그렇습니다.
3: 이제 저희가 예선부터 이제 같이 함께 영상 찍으면서 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운이 좋아서 왔으니까 온 김에 이제 또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2: 대통령상 받고 30% 떼어주고 N분의 1로 싹 해가지고 네, 필요한 것도 좀 사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과묵한 우리 지산 씨,
1: 예. 이제 선진이가 다 해줘가지고 저 그냥 개우주 화이팅 이 정도.
0: 핵심만 부가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예, 핵심만.
2: 집에 가서 말해요. 집에 집에 갔어요.
1: 집에서도 딱히 안 한 것 같아요.
2: 엄마 밥 줘 이거 외에는 거의 안 해요.
1: 예, 뭐 이제 요즘 또 집에서 주식 얘기 말고는 안 하고 있어요.
0: 네. 코스피 얘기합니까?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2: 자, 오늘의 신청곡을 하나 해주셨네요. 척베리의 Johnny Be Good.
1: 예.
2: 네, 요걸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1: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그 라이브 펍에서 처음 들었던
0: 그 음악이 이 음악이에요?
1: 네, 맞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이 음악 듣고 그 어떤 감성이었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1: 그 펍 자체가 네. 20대부터 한 70대 오. 분들까지 싹 다 있는 그런 펍이었는데 네. 다들 막 노래도 따라 부르고 춤도 같이 추고 하는 그 네.
0: 그러니까 음악도 음악이지만 음악에서 파생된 그 공간의 문화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았구나. 네. 예, 예,
2: 그
0: 예.
2: 분위기를 이번 21세기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다 네. 이런 메시지이실 것 같아요.
0: 네.
2: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엔딩 구호 준비하셨죠? 요거 네.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엔딩 곡 갑니다.
0: 갑시다.
1: 개우즈 밴드 화이팅.
3: 어흥.
0: 왜 어흥 안 해요?
2: 어흥 해야죠.
0: 어흥 같이 하셔야지.
1: 여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2: 여기만.
0: 알겠습니다. 개우즈 팀.
2: 알겠습니다.
0: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자니 네. 비구 척베리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개우즈 밴드 화이팅.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척베리의 Johnny Be Good 듣고 왔습니다.
1: 자, 올해로 20회를 맞아서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2026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기인 것 같아요.
0: 자, 사실 이제 지금 인터뷰할 때 나오신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긴장을 많이 지금 하신 것 같아요.
1: 오늘. 무대와 방송은 또 다른 맞아요. 공간이고 그리고 또 그 사실 이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면
0: 달라지죠.
1: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0: 맞아요. 음악이 원래 익숙하신 분들이고 맞아요. 말을 하는 게 방송에서 말을 하는 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1: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온도차에서 오는 그 네. 재미도 여러분들이 함께 즐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6월 25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그 뜨거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0: 뭐 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다 뭐 거리가 좀 있다 그러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땡튜브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네. 모든 무대는 또 직접 가시면 제일 좋아요.
0: 하죠.
1: 본선 관람 신청은요. 국악방송 홈페이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열정과 패기 만만한 청춘들을 보면서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햇볕도 유난히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더라고요. 이 정도면 햇볕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자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자외선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절대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귀찮고 익숙치 않더라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야외에서 일을 하는 분들 계시다면 잠시 노래가 좋다 들으면서 시원한 그늘에서 한숨 돌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경기민요 박연폭포 보내드릴 텐데요. 고백화 묵개월 이진숙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고백화 묵기월 이진숙의 소리로 경기민요 박연폭포 보내드렸습니다. 노래는 참 시원한데 날씨가 덥습니다. 예, 오전에 아내가 아이들 그 등원시키고 학교 보내놓고 러닝을 가자고 해서 9시 한 15분 20분쯤에 나갔는데 이미 그때 그늘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뛸 수 있을까 했는데 뭐 항상 아내가 저보다 훨씬 잘 달리기 때문에 뒤를 쫓아가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기절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다리 밑을 지나가는데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이 이동하시다가 혹은 또 운동하시다가 특히 야외에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은 꼭 잘 쉬어서 운동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햇볕이 따갑습니다. 특히 자외선 조심하셔야 되는데 피부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이 자외선이 꼽힌다고 하죠. 흐린 날씨에 보통 뭐 오늘은 햇볕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WHO에서는 날씨와 관계없이 자외선 차단 습관을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하니까 꼭 잘 챙겨서 발라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사실 그 자외선 차단제가 그 제 옷장 위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심지어 제 체가방 안에도 있는데 다 새 겁니다. 이게 안 발라 버릇하면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예. 꼭 저처럼 하시지 마시고 제 피디님이 지금 보내주셨는데 1년 넘으면 사용 다 한 2년씩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근래에 꼭 발라볼까 새 건데 안 되는군요. 예, 여러분 유통기한 사용기한도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고학방송 황민호의 노래가 좋다. 오늘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리 밑에서 듣는 것처럼 시원하게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보내주셨고요. 8920님께서 황민왕님 신영희 명창의 소리 듣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되죠. 예. 근데 뭐 명곡들이 원체 많으셔서 어떤 노래가 좋을까 했는데 저희 피디님과 저의 선택은 춘향가 중에서 춘향모친 월매죠. 예, 춘향모친과 어사가 된 이몽룡이 만나는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신영희 명창은 이 창극에서도 월매 역으로도 대단히 그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기도 하고 이 명창께 제가 감히 두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 있잖아요. 스리랑 부부. 예,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 개그맨이시죠. 이미화 씨와 김한국 씨가 나왔던 언젠가 한번 기록을 보니까 그 시청률이 60%인가요? 예, 그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간만 되면 길에 차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유행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신영희 명창이 거기서 소리북과 함께 제담으로 같은 코너에 출연을 하셨었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경우에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예. 요즘도 뭐 예를 들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우리 노래하는 그 예술가들 많이 나가서 소리꾼들이 많이 나가서 또 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 신영희 명창이 그 프로그램 나갔을 때 주위에서 엄청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소리꾼이 거기 개그맨들 그 코미디 하는 데 가서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안 나가면 안 되느냐 이걸 신영희 명창께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스승이신 김소희 명창께

0: 쏘고 와가지고 김소희 명창이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니? 라고 했는데 신영희 명창은 그때 이미 그 사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결혼식이나 어디 축하 자리나 갈 때 반지 끼고 가시고 이렇게 목걸이 하고 가시죠. 폐물. 그렇지. 그 폐물 그러면 손목에 차고 목에 차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집안에 꽁꽁 싸두는 게 좋아요? 차고 해야지. 난 보여주려니까. 그러니까요. 소리도 우리끼리만 계속 좋니 안 좋니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죠. 라고 하면서 아마 지금 요즘 세대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분으로 꼽으라면 박동진 명창의 제비몰로 나간다?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고 사실 이제 좀 오래된 기억이니까 근래에는 남상일 씨가 이제 TV 출연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 노래 잘하고 좋더라 재밌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원조격이 되시는 분이 바로 신영희 명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향가 중 춘향 모친과 어사상봉 대목 신영희의 소리 신규식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한참 빌고 있을 적어 그때 어사또가 이만하고 서문 밖에 보더니 내가 선영의 덕으로 과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저 장모와 향당이 덕이 절반 이상이로구나. 내가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장모 성질이 한바탕 위어 뜯길 테니 여러 사람이 부른 것처럼 한번 슬쩍 속일 수밖에. 이루노라 개 아무도 없느냐. 이루노라 이루노라 이루노라. 춘향 모친 빌다 깜짝 놀래. 얘 향단아, 전에는 이런 일이 없다니. 너희 아씨 목숨이 죽으려고 정성주 조상이 발동을 하였는가. 어떤 사람이 술 많이 먹고 5월 장마통에 토단 무너진 소리 난다. 좀 나가보거라. 향단이 충충 나가더니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신 게라? 오, 너희 만화님 좀 잠깐 뵙자고 여쭈어라. 만화님, 바뀌었던 거린 같은 사람이었고 만화님을 잠깐 뵙자는데요. 향단아, 내가 정황 없어 나가겠냐? 가서 그 사람한테 마님 안 계신다고 딱 보내라. 여보시오, 우리 마님 안 계신다고 딱 보내래요. 딸한 소리까지 밖에 다 들어가도 여쭈어라. 그분 안 계시거든. 아까 빌던 이몽룡 씨 잘 때라고 빌던 그 양반 나오시라고 해라. 만화님, 그 사람이 딸한 소리까지 들었다고 저 잠깐 나오시라는데요. 아이고, 이 급살 맞아 죽을려나. 응? 아, 그 사람한테 딸한 소리까지 했으니 그 사람이 가겠냐? 아이고, 이 썩 들어가지 못해. 늙은 날을 누가 와서 오느라 가느라 한단 말이냐. 춘향 모친이 떠들고 나오는데 춘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어머니가 나오나니 백수대 무거운 밥 뿌리뜨야 가다가 가닥이 들어지고 부라진 허리 손들어 포정거리고 나오더니 딸을 속은 못 들었나 대신 속 불길하자 문나의 동료 따랐나 그만 끝이 길는데 중과 들은 난디 무서운 장막이 있다오 나를 찾아왔어 날 찾을 사람 없네. 어서 가소. 오오오오산또 이룬 나를 삼

나를 모르었나? 나란지 누구요? 말을 허여야 내 달지. 해는 저 무르지고 성부지 명부지 혼디 내가 잘 내려졌지 아로. 사또 이룬 날쌈 내 성이 이가 내 누나를 모르었나? 춘향 못친 지 말 듣고 이가 아니고 이가요 성간 성계 많은 이가 어리 간 줄을 알 수 있나? 옳지 옳지 옳지인데 아도네 자네가 자네가 군복질도 잘 오고 변덕도 일수 잘 부리는 새놈보 이형방 자제 이

요새 우정전하니 자네 반지가 오래요. 세고인 두백 거여 백벌이 와요. 되어지니 자네 일이 모두 말아닐세. 나를 모르나 장부자 내가 날 몰라. 춘향모친님 말 듣더니 장모라니 장모라니 장모라니 남은 눈 내고 입쟁이 돌

하기 시원하여 인상 한마디는 전적 없고 내 집 본질을 단지 면서 싱글 빙글이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을 줄 알고 이가라면 이갈린다 듣기 싫대어서 가소 사또이룬 발삼 장모가 모른다고 거니 거주성묘 그릴러줌세 서울 삼층을 동산 초장당군 이몽룡 그대도 자네가 나를 몰라 춘장모친지 말 듣더니 어간이 봉봉 보고 두 눈이 캄캄 흉중이 답답 한참 말을 못하더니만은 어사또를

나하고내다 지붕 돈지 구름 속 쌓여 왔나 풍속을 시작 돈지 바람 결이 달려온가 존수른 바

신발은 여기 있고 일장 수사돈 저를 터니 어찌 그리도 무정헌가 야속하다고 일 어떠니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온가 들어가세 이 사람아 뒤집이라고 간이 들어오고

0: 들어왔지. 향단아.
1: 춘향가 중에서 춘향 모친과 어사상봉 대목을 신영희의 소리 신규식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987님께서 노래가 좋다에 참 자주 그 신청곡 들어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장사에게 꿈꾸는 세상 신청합니다. 더울 땐 국악방송과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장사익 선생님의 소리가 이제 사실 전통 노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곡 기준과는 맞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다른 곡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춘향가 신영희 명창의 소리 신청해 주셨던 8920님께서 아 역시 신영희 명창님의 소리는 몸에 전율이 쫘르르르 오네요. 황민왕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그래서 장사익 선생님이 부른 분 연주한 태평소 연주를 들어볼 텐데 다행히 국악방송에 음원이 있어서 저희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태평소 연주를 하시는지 모르는 분도 꽤 계실 텐데 실제로 그 이렇게 나중에 프로필 개인 프로필을 이렇게 내서 적은 거 보면 전주 대사습놀이 농악 부문 이렇게 수상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태평소 연주로 참여를 하신 것이고 실제로 이광수 명인과도 각별히 지내면서 태평소 연주를 많이 맡아서 하신 그 이력이 있으시죠. 오늘은 소고춤 반주 음악을 들어볼 텐데요. 장사에게 태평소 연주고요. 2987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2987님께서 장사에게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태평소 연주로 바꿔서 보내드렸습니다. 소고춤 반주막이었는데요. 장사에게 태평소 연주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이름하여 황선백 오늘은 퉁소 연주로 북청사자놀이의 반주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부는 악기를 모두 퉁소 혹은 퉁에로 지칭하던 세대분들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저희 때는 퉁소보다는

부는 악기는 다 필이었었거든요. 근데 위에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때는 부는 악기는 다 그냥 퉁소, 퉁에였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그런 상황이 무색하게도 요즘은 사실 이 퉁소를 공연 현장에서 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악기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상황에서 현재의 이 명맥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이 상황까지 참 퉁소의 개인적인 입장도 참 괴롭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북청사자놀이의 반주음악이 큰 몫을 합니다. 북청사자놀이의 대부분의 반주음악이 바로 이 퉁소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덕분에 요즘은 대금 연주자들이 또 퉁소 연주를 따로 익혀서 퉁소 산조나 또 지금 보내드릴 이 북청사자놀이에 나오는 퉁소 음악을 익혀서 다른 창작음악을 만드는데 또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북청사자놀음의 퉁소와 산조, 퉁소 산조를 불 때 쓰는 이 퉁소는 사실 규격과 형태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그냥 편의상 부를 때는 북청사자놀이용 퉁소, 산조용 퉁소 뭐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금 소리와 헷갈리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시면 그 대금 같은 경우에는 농음, 음을 흔들 때 대금을 앞뒤로 흔들거나 혹은 아래 위로 흔들거나 각자만의 어떤 주법이 있는데 북청사자놀이의 퉁소는 단소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단소처럼 이렇게 세로로 부는 악기이기 때문에 음을 흔들어야 할 때는 악기를 그대로 두고 고개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는 어떤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투박하다. 예, 투박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굴곡이 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렇게 소리 나는 것도 대금은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대금은 태금하고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퉁소는 진짜 퉁하고 소리가 나요. 퉁, 퉁 이렇게 이게 약간 침 뱉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툭, 툭, 툭 이런 소리가 김이 들어가는 취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센 김, 강한 김을 불어넣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유로운 음색에 비해서 상당히 야성적인 그런 악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보통 이렇게 날씨가 오늘 뭐 날씨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울 때 대금 연주를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대금이 선풍기 강도로 한 2단이면 지금 퉁소는 한 4단에서 5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청사자놀음, 사자춤, 이 장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초장, 그리고 초장부터 말장까지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 서정훈의 직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자주 듣는 연주 가락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국적인 느낌이 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함께 잘 들어보시죠.

0: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 서정훈의 징 연주로 북청 사자노름 반주음악 함께 들었습니다. 공연 현장에서는 때에 따라서 이제 퉁소 연주자가 여러 명이 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타악기 연주자도 여러 명인 경우가 있어서 지금 들으신 음악보다 이제 훨씬 힘차게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들으신 음악은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람같이 시원하게 들으시라고 녹음이 참 잘된 그런 음원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7807님께서 진짜로 선풍기 5단만큼 시원한 퉁소 음악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선풍기를 이제 밤에 틀게 되더라고요. 창문 열어놓고 틀게 되고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서 새삼 아 우리 동네 닭은 정말 일찍 일어나는구나 라는 한 새벽 3시 반쯤부터 꼬캬오 하고 울면 아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닭이 울어도 뭐 잠이 깼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이제 이어서 잠을 잤는데 요즘에는 항상 여러분 그 머리맡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잠이 깬 김에 휴대폰을 드는 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그냥 훅 지나가 버리니까 아침에 오전에 일정을 소화하거나 할 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들 숙면을 취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함께 음악과 전해드립니다. 고흥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듣다가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수군가 중 별주부가 세상 나오는 대목인데요. 고고천변으로 잘 알려져 있는 대목이죠. 박양덕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그 말은 방불허나 뒷진털과 남생이가 흠일세. 총총의 작별하고 수정문 박성 나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온 헌디 고고천변 일로는

사면을 팔아보니 주공원 700인 보공원 1000인 세균대 전해못상

아니더이라. 에고 분하지 널그 장소 강풍을 못 이기어 우주로 춤을 출제 시내 요수는 청산으로 돌고 이걸 머리 주로로로

수군가 중 별주부가 세상 나오는 대목 고고천변을 박양덕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어부사 보내드릴 텐데요. 예, 전체적으로 오늘의 선곡, 피디님의 선곡은 바닷가로, 예, 물가로 몰려가 있는 게 아닌가.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 당장 떠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선곡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부사의 참 한가로움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어부사 보내드립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어부사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운동 갔는데 그 자꾸 다리 밑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진짜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너무 시원해가지고 제 기억 속에 계속 남았던 것 같은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앉을 수도 있고 또 당신이 나오셨을 때 이렇게 늘 앉는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의자를 하나씩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걸로 이렇게 자기 영역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거기 앉아서 각자 듣고 싶은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물가에 그 떠가는 오리 바라보면서 오리한테 계속 말을 거시는 분들도 있고 잘 크고 있니?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뭔가 대단히 여유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그런 마음들 다 이렇게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생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강초하교의 여러분의 소리로 경상도 거창의 질꾸내기, 질꾸내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질꼬냉이, 뭐 길구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철연금 독주 육자백이 보내드릴 텐데요. 류경화의 철연금, 김태형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임금 김태형의 장구장단으로 철연금 독주 육자백이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 가시도친 붉은장미님의 신청곡입니다. 강원도 정선아랄이 준비했는데요. 김길자, 신기선, 장순영, 전금택 네 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아라리 보내드렸습니다. 김길자, 신기선, 장순영, 전금택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서 도라지 타령 준비했는데요. 이창배, 정등만 이 두 분은 청구 고전 성악학원의 약간 게임 그 세계관이면 약간 그랜드마스터 같은 두 분이 만들어낸 걸출한 명인 명창분들이 진짜 많으시죠. 예, 두 분도 이 소리로 경지를 이루신 분들입니다만 교수법 가르치는 것으로도 경지를 이루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걸 다 해낸 분들입니다. 이창배, 정등만 아마 그 제자들과 같이 하셔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겠죠. 이창배, 정등만 외에 전수생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서 도라지 타령 보내드립니다.

이창배, 정등만 외에 전수생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에서 도라지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7분 57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삼부자 타령을 만나보겠습니다. 평안도 민요인데요. 황해도 전 지역과 평안도 일부에서도 불렀다는 느리게 타령과도 후렴이 비슷하다고도 하네요. 오늘 이 음악에서 만나볼 삼부자 타령. 제목이 왜 삼부자 타령인지 궁금한데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민요의 제목을 노랫말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랫말에서 추측을 해보자면 조부님 산소에 아이고나 화살이 비쳐서 우리나 삼동새가 잔뱅이 난봉이 났구나. 이게 1절 노랫말인데요. 우리나 삼동새, 여기서 삼동새의 동새가 동서의 방언이기 때문에 삼이 숫자 삼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새 동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조선 전기 자료를 보면 동해라는 단어를 남녀 구별 없이

쓰다가 동서가 됐다고 하니까 어쩌면 동세의 다른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삼부자 타령의 노랫말에는 님을 따라가겠다는 내용이 많고 갈까보다라는 노랫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노래의 제목을 갈까보다로 말하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노래는 달이 밝고 명랑해서 고향 산천 생각이 난다거나 무정 세월이 더덥다는 요즘 민요에도 자주 등장하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를 구대감 김오겹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소리죠. 묵개월 명창의 말에 따르면 구대감은 해방 전후로 생존했던 인물로 경서도 소리에 재주가 빼어났다고 하고요. 담뱅이 난봉이 났구나. 이게 1절 노랫말인데요. 우리나 삼동세, 여기서 삼동세의 동세가 동서의 방언이기 때문에 3이 숫자 3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세 동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조선 전기 자료를 보면 동해라는 단어를 남녀 구별 없이 쓰다가 동서가 됐다고 하니까 어쩌면 동세의 다른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해봅니다. 삼부자 타령의 노랫말에는 님을 따라가겠다는 내용이 많고 갈까보다라는 노랫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노래의 제목을 갈까보다로 말하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노래는 달이 밝고 명랑해서 고향 산천 생각이 난다거나 무정 세월이 더덥다는 요즘 민요에도 자주 등장하는 노랫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를 구대감 김오겹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 소리죠. 묵개월 명창의 말에 따르면 구대감은 해방 전후로 생존했던 인물로 경서도 소리에 재주가 빼어났다고 하고요. 김오겹은 한성권번에서 활동하다가 조선권번으로 적을 옮겨 소리를 냈는데 평안도 출신 소리 선생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구대감 김오겹 두 분의 소리로 삼부자 타령 보내드립니다.

부대감 김오겹의 소리로 3부자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두 분의 소리를 들은 김에 제담 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특히 구대감 명창은 제담 소리로도 대단히 인기를 끌었고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구대감 김오겹 두 분의 소리로 제담 함께 듣겠습니다.

0: 여기 사람 많이 맸구려.
1: 많이 맸어. 웬 양반이요?
0: 조그마하니간 도막을 낸 줄 아오.
1: 어디 사는 양반이요?
0: 여모냐가 하늘에 살겠어. 땅에 사오.
1: 땅에 사는 줄은 알지만은 고향이 어디냐 말이오.
0: 고향은 서양이오.
1: 사는 번양 말이오.
0: 광주 사오.
1: 좋은 곳 사는구려.
0: 언짢친 안서이다.
1: 광주가 맨이요?
0: 한이요.
1: 한일하니
0: 이스를 모르니깐 되는 대로 한 말이오.
1: 며칠에 왔어?
0: 사지가 섬은 보양을 해서 날짜를 알겠지만 세면이 동그래 말똥새끼 보루로 떼그르르 굴러왔어.
1: 잘 굴러왔어?
0: 뭐 굴러왔겠소.
1: 위시라오?
0: 내시라오?
1: 이댁이냐 말이오?
0: 고래비 대교.
1: 성씨가 누구냐 말이오?
0: 죄다 폈소이다.
1: 허서방이로
0: 묻으니까오.
1: 양친씨하여?
0: 양친씨하여.
1: 어르신네 춘추는 얼마나 됐어?
0: 우리 어르신네 금년 갈범이 간일급이요.
1: 자치는?
0: 7살 쭉 쪼갰소이다.
1: 3살반이로구려.
0: 책임지는 군평아들님이로군.
1: 노형은 몇 살이요?
0: 나는 금년에 87급이요.
1: 아 그럼 부모가 아니라 손자뻘이 되는구려.
0: 긴기내를 곱게 보내고 어서 운신놈을 만나 네 길이.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다 자식이 나이 많이 먹은 데가 어딨겠소.
1: 그렇지.
0: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백호고 1년에 첫 뛰어는 거 그래.
1: 우수가?
0: 뭐라 우수가?
1: 너 형 네 자손이요?
0: 염라대왕 자손이요.
1: 파가 어디요?
0: 왜 김치당 그려? 저 남대한박 사계요.
1: 청파로 그려?
0: 무더니까오.
1: 너 형 무슨 차행이요?
0: 차행을 모르니 역을 딱 뚫어줘. 침침대로 우르르 내려갔네 길이.
1: 그래.
0: 멀리서 이미교터님이 깨끗하니 우뚝 들어서니 그건 뭐요?
1: 그게 기차야.
0: 뭐라 그게 기차야. 근데 문안선 짐을 뒤에다 많이 지는데 정거장 군에선 짐을 앞에다 많이 줬대기니 뭐라고 그러니 빈또 삼뺀사이다 마사문의 신봉. 그건 뭐요?
1: 변또장수라.
0: 뭐라 그게 변또장수야. 기차를 떡 탔네기니.
1: 그래서?
0: 저 아래서 벌광태 금태민 사람이 떡 나오더니 기둥을 들어가 붙들고 뭘 눌러. 그건 뭐요?
1: 그게 초인종 소리라.
0: 뭐라 초인종 소리야. 어디 입에다 뭘 대고 호르르 그래 불두군.
1: 그래서?
0: 어디니 알아들었더란 말인가 봐마. 띠 이래. 어디니 매미 모양은 밑으로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는 거니 대장 깔아서 뜨거운 새 냉수에 담근 소리가 되기래. 씨 이래. 어디니 위로 한 두 달치 숨을 몰아쉬 되기래. 후 이래. 얼마 이러고 또 가더니 승거 와서 기차 안 와서 밑강풍 유러내기래.
1: 줄풍
0: 유래. 입으로 검은 걸 만들어내기래. 얼마 가는 줄 모르고 가더니 정걸 또 해놓고는 해조가 어디요?
1: 그게 폐양이라고.
0: 뭐라 그게 폐양이야. 떡 출입구로 나가니까 이쪽은 적은 집이야 이쪽은 큰 집인데 적은 집 지킨 사람 보니까 학도 모자야 우쪽으로 넓고 바지 홀쭉고 신발은 찢어진 것이는데 뭐라고 이요 그러대 이래. 그건 뭐요? 뭐라 그 일료 거야. 이 뼈자 큰 집 지킨 사람 보니까 너로 학생 양복을 했는데 잠보던 꾸미도 많고 문보던 개구니기도 크고 배보던 배꼽이도 크고 산보던 호랭이가 더 큰 짐으로 그 사람 얼굴보다 앵기 더 크대 이래.
1: 그래서.
0: 근데 학생 양복을 입었는데 뭘 눌러? 그건 뭐요?
1: 그게 자동차라.
0: 뭐라 그 자동차야? 이놈을 떡 탔네 그래.
1: 그래서.
0: 얼마를 가더니 정걸 떡 크고 문을 열어줘. 나와서 좌우 경치를 살펴보니까 부병로 울밀대 삼산발로 청리벽 이수중분 능라들 떡 보니까 가히 명승지대 이래. 명승지대에 거제 있을 수 있던가?
1: 그렇지.
0: 소리를 한마디 했지.

구대감 김오겹의 소리로 제담 함께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신문물이 들어오던 시절의 그 생활상을 그대로 표현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요즘으로 치면 이제 버스 부저 소리 같은 거죠. 이런 소리 흉내내시는 것도 참 재미가 있죠. 이어지는 곡은 경기민요 노랫가락 보내드릴 텐데요. 이희환의 소리입니다.

이희환의 소리로 경기민요 노래가락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휘모리부터 세산조시 데모까지인데요. 박현숙의 가야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특히 끝부분에 이렇게 탁 풀리는 대목 들어보면 긴장감이 이렇게 탁 이렇게 꾸준히 잡고 가다가 이게 그 긴장감이 이렇게 탁 풀어지면서 뭔가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우리의 어떤 일상과도 맞닿아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0: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연희를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공연에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 국악원 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 지역의 전통 예술을 현대적인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공연인데요. 만화경 속 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경기의 민요와 연희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담긴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무대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성악팀과 연희팀이 함께 참여하고요. 소리꾼과 연희꾼의 경계를 넘어 노래와 연주, 몸짓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 대표 민요와 작가인 제비가 박물가, 매화타령, 오봉산타령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과 창작곡 만화경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익숙한 민요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경기 소리 만화경과 함께 경기 전통예술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보시고요. 예매와 공연 관련 정보는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국립국악원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가야금 명인 이재숙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재숙 명인은 국악교육의 제도화와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가야금 연주자이자 교육자인데요. 이번 독주회는 오랜만에 마련되는 무대로 연주자의 추억이 담긴 음악들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흐름과 시대적 변천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한국춤 150년 3대, 4대를 이어온 춤축제 제11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펼쳐집니다. 1990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막을 올린 한국의 명인 명무전은 어느덧 37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 춤의 전통과 맥을 기록해온 대표적인 무대인데 색다른 매력을 만나보시고요. 예매와 공연 관련 정보는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국립국악원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가야금 명인 이재숙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재숙 명인은 국악교육의 제도화와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가야금 연주자이자 교육자인데요. 이번 독주회는 오랜만에 마련되는 무대로 연주자의 추억이 담긴 음악들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흐름과 시대적 변천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한국춤 150년 3대, 4대를 이어온 춤축제 제11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펼쳐집니다. 1990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막을 올린 한국의 명인 명무전은 어느덧 37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 춤의 전통과 맥을 기록해온 대표적인 무대인데요. 자, 이번 공연 한성준, 최승희, 조태권, 김천흥, 임해방, 전황, 조용자, 장홍심, 김수학 등 한국 무용사의 전설적인 거장들의 춤을 계승해온 보유자와 이수자 그리고 현역 명무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6월 21일 일요일 국립국악원에서 명인과 명무가 전하는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국악 관현악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문학 콘서트 공존이 6월 26일 금요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 AI죠. 이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로봇 지휘자를 선보인 부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관현악의 기원 같은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죠. 이번 공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실제 창작 과정에 참여한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객들의 감정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오프닝곡 데이터의 바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아리랑을 AI가 분석하고 재구성한 알고리즘 아리랑,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인간이 발전시켜 완성한 공존의 울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AI 페르소나 지음이 공동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과 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관현악단 인문학 콘서트 공존에서 그 특별한 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학창 시절 책상 정리나 방 청소처럼 평소엔 한없이 귀찮던 일들에 갑자기 능률이 오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험 공부를 위해 책을 펼친 순간이었죠. 평소엔 보이지도 않던 너저분한 책상이 갑자기 눈에 거슬리며 그걸 정리해야 공부에 집중이 잘 될 것만 같았고요. 잠시 물 마시러 나갔다가 거실에 TV라도 켜져 있는 날엔 그대로 게임 끝이었죠. 평소엔 아빠 혼자 외롭게 보시던 100분 토론도 시험을 앞두고 보면 왜 그렇게 재밌던지요. 그야말로 100분 순삭이었죠. 평소엔 재미없던 것도 재밌게 느껴지고 하기 싫던 일도 하고 싶어지는 마법. 그건 바로 더 강력하게 재미없고 하기 싫은 시험 공부가 부린 마법이었겠죠. 그러고 보면 인생이 늘 시험의 연속인 건 그 시험을 뺀 나머지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 알게 해주기 위한 삶의 선물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1: 이때의 장금이 나이 어느덧 13살이 되어 가니 음식 솜씨도 뛰어나거니와 의술에도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에 금상첨화격으로 인물 또한 절색이라. 마을에 전염병이 퍼졌을 때도 장금이가 의원들을 도와 환자들을 치료하여 신동의원이라는 소문이 이골 수령의 귀에까지 들어갔구나. 이때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마침 조정에서 은혜를 뽑는다는 소문이 나자 고을 수령이 장금을 추천하여 은혜 시험을 보기로 하였는디 그 시험 보는 장면이 꼭 이러하던가 보더라. 시험관이 들어온다. 부재조 영감 앞세우고 부재조 영감이며 내 의원들 뒤따르고 그녀들도 근엄하게 줄줄이 들어온다. 전국에서 모인 사람 차례대로

0: 금이여 잘되어 돌아가며 물어본다. 설사하는 백성에겐 어떤 처방이 헛뜸이냐. 장금이 대답한다. 수궁에서 용왕병세 진맥하고 약봉을 처방하던 도사가 생각나서 약성가로 대답한다. 설사가 급하면은 가감 백출탕을 지으리요. 백출을 흙에 싸구운 후에 흙은 떼어버리고 백출만 서돈이요. 사인도 그리고 두돈이요. 백봉영 사양 어미자 회황당귀 정궁 각칼목독 각한통 감초칠푸 물한대 흘른 부어 호래 오래 달인 다음 30유첩 쓰면 축효할 것입니다. 시험관이 입을 벌려 장금 보고 놀라한다. 국제조 형감이 물어본다. 기력이셔야 가야 양감이 급하면은 어떤 약이 좋을 것이냐. 장금이 대답한다. 감이 급하면은 감이 강월탕을 고나리다. 마왕두돈 진피강월방 풍백지 정궁창초 승마갈근 세신감초 하고 분해 물한대 얼른 부어 오래 오래 달인 다음 40유첩 쓰면 곧 나흘이다. 국제조 영감이 다시 묻되 침은 어찌 놓는 것이더냐. 장금이 대답한다. 침구로 다스릴째 천지지 삼경인디 갑일 갑술시 담경유조를 주고 흐릴요시에 대장경 사명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신맥이조에 사매관 사이분 오성공 육공손 치료관 팔레관 구혈기 삼기를 붙여 팔문관 좌맥을 풀어두되 도염이 없으면 12경 주어보자. 성장염철 전돌구미 거골 상완 중원하완 신굴다 저굴눈을 주고 종태은비 겸삼음교 흠능철 주어보되 아무리 어려운 병도 낫게 할 수 있으리다.
1: 창작판 소리 왕과 장금 중에 은여시험 대목이었는데요. 이용수의 소리로 함께 들으면서 6월 16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못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학창시절 시험기간만 되면 발휘되던 마법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시험을 앞두고는 이 시험 공부를 뺀 세상 모든 게 재밌어지던 마법.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겠죠, 여러분. 당시에는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도 끝일 줄 알았지만 사실 더 어려운 시험들이 끝도 없이 기다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시험 공부를 하겠다고 앉아서 딴짓을 하던 그때처럼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을수록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시험을 끝내고 나면 또 모든 게 귀찮아지면서 그냥 쉬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철없던 학창시절처럼 매번 시험 기간마다 책상 정리나 백분 토론으로 도망을 칠 수는 없지만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못 참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다들 한두 개쯤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공연을 한다? 이건 못 참고 아무리 바빠도 가서 봐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야구 팬들은 아무리 바빠도 야구 중계는 틀어놓고 이런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께는 그런 대상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못 참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1790

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금귤나무 꽃입니다. 교실 숲 가꾸기를 위해 지난 4월 말 제주에서 묘목을 구입해 옮겨 심은 것인데 하얀 꽃봉오리를 보인 지 닷새 만에 새하얀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제주의 특산물인 감귤나무 5종을 교실로 옮겨와 교실 숲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금귤나무 3그루에서 작고 예쁜 꽃을 피워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감귤나무지만 꽃피는 시기가 제각각인 것을 보며 저마다의 나무를 가꾸고 있는 작은 손길을 응원하며 작지만 교실 숲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요. 아유, 작고 소담스러운 하얀 꽃이네요. 교실 숲 가꾸기 너무나 좋은데요. 아이들은 그러면은 이 정말 생활을 옆에 두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좋은 교육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3033님께서요.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는 못해서 부모님 애를 먹인 게 기억납니다. 사실 거진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유. 왠지 그런 문제집 교과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갈 것만 같은 바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참 진지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게요. 저는 이제 해금을 전공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시험을 악보를 외워서 네, 실기시험을 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이 악보가 아무래도 옛날 음악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자로 적혀져 있는 정관보를 보면서 이제 악보를 외워서 실기시험을 보잖아요. 악보가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안 외워질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악보를 복사한 악보들을 보면서 연습을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아, 악보를 씹어 먹어서라도 이 악보를 외울 수 있으면 씹어먹기라도 하겠다 그런 생각 막 하면서 친구들과 그렇게 이야기 나누곤 했는데 우리 9249님의 마음이 딱히 이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 드네요. 자, 승승장군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오늘 올해 들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아이고, 오프닝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도 화요일 저녁 만나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로 더웠죠. 네, 아유, 오늘 낮 무더위 보내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오늘의 오프닝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못 참지입니다. 뭐 너무 바쁜데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공연한다? 그건 가서 봐야죠, 그렇죠? 네. 뭐 야구 팬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아까 야구 중계는 틀어놓고 일한다는 말씀 드린 적도 있고요. 그렇게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못 참는 상황들, 여러분의 그런 경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김명기님께서요, 정말 더운 날씨에 모두 잘들 보내셨겠지요? 하시면서 출석 체크 또 해주셨네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오열의 노래입니다. 강강.

오열의 노래로 강강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요,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을 초대하는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서 열리는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공연인데요. 음악공장 노을양과의 협력으로 꾸며지는 이 작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삶과 감정을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의 아리랑으로 풀어내는 공연입니다. 음악공장 노을양은 영화 원앙소리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민소윤을 주축으로 2018년에 결성된 그룹이죠. 이번 공연엔 노을양의 멤버들 뿐만 아니라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과 청소년 가야금 병창 3인 그리고 어린이와 어르신의 목소리를 각각 대표할 이들의 협업으로 세대별 목소리를 더하고요.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관객의 몰입을 이끌 예정인데요. 자,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일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하죠.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됩니다.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 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수

0: 있죠. 이번 공연은 노을양의 멤버들 뿐만 아니라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과 청소년 가야금 병창 3인, 그리고 어린이와 어르신의 수업도 없으니까 그때 일탈하기 진짜 좋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시험 끝나고 결과 확인하기 전까지겠지만요. 그랬네요. 그러셨네요. 자,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썼으니까 시험 기간은 모든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거든요. 게다가 수업도 없으니까 그때 일탈하기 진짜 좋을 수 있거든요. 물론 시험 끝나고 결과 확인하기 전까지겠지만요. 그랬네요. 그러셨네요. 아유, 맞아요. 이게 참 결과가 나오면 또 희비가 엇갈립니다. 그렇죠? 침울한 학생들이 대거 탄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755님께서는요. 우리 손주 6살인데 밖에서 들어오면 손 씻기 꼭 해요. 그냥 자라고 해도 꼭 손 씻는 손주 너무 예뻐요. 아, 너무나 귀엽네요, 정말. 그 조그만한 손을 비누 묻혀서 쪼물락쪼물락 얼마나 예쁘실까요, 그쵸? 자, 7324님께서 오늘도 벨기에와 이집트전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우리 7324님 어제도 월드컵 소식 전해주셨는데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우리 월드컵 경기 알림이가 네, 되어주시네요, 우리 7324님께서요.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7426님께서 보미님 오늘 너무 더웠어요. 아무리 바빠도 못 참는 거요. 틈틈이 라디오 듣는 거요. 제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안 들으면 어쩐지 입안에 가시가 도는 것 같아요. 만나 듣기 하루의 루틴이죠. 해주셨는데 김인설님께서도요. 아무리 바빠도 맛있는 라디오는 못 참죠. 6시는 만나 함께 해야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않는 이 맛있는 라디오 타임, 네, 모두들 환영하고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귀하게, 네, 모이신 만큼 즐겁게 이 시간 보내보도록 해요. 자, 드들강님께서요.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들려오는 만나와 이제는 시험 없는 세월이 되니 나이테만 늘어가는 세월에 아쉬움은 늘어갑니다. 공부 시대를 기억시켜주는 보미님의 목소리가 더위를 식혀주는 듯 상큼하게 들려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시험이 이제 더 이상 없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이실지 약간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박사 논문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오늘 네, 마지막 시험을 이제 치르고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이 결과 꼭 알려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결과 나오면 꼭 알려달라고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말씀 주셨고요. 네, 오늘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저 기특하죠. 오늘 마지막 시험을 끝내게 됐네요. 저도. 네.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저는요, 시험이요. 학교 자격증 운전면허 시험이요. 모르는 문제에 연필 굴려서 찍었는데요. 70%는 맞췄던 것 같아요. 연필아 고마워. 인기 프로그램 만나 찍어줘서. 와, 근데 연필 굴려서 찍으셨는데 70% 맞으신 거면 대단한 확률 아닙니까? 그쵸? 굉장하신데요. 멋지시네요. 자, 갓난이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정엄마 집에 들렀다가 이것저것 맛있는 것 좀 사다 드리고 오긴 했는데 자꾸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하니까 속상하네요. 지금 버스 타고 가면서 잘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어머님 좀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서도 밴드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사랑가.
1: 예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2: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고 어찌 업어요.
1: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판소리의 한 대목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판소리 한 대목 만나보시죠.
1: 백대홍홍난난종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와 저와 같은 계집 아이를 아파를 세우고 나온다 장장채 쓴 그네줄 휘늘어진 벽도 가지 칭칭 감옥 메고
2: 당당 콩콩 따궁콩
1: 손끝으로 양근의 줄을 갈라잡고 손끝 올라 발굴러 한 번 둘 두 고르니 앞이 반듯 높아.
0: 네, 이제 곧 단오날이 다가오니 춘향이가 그네 뛰러 나왔네요. 자,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추천 대목의 일부였고요. 어김없이 중간에 덩덩 쿵쿵따 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왔죠. 자, 이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덩덩 쿵쿵따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백백홍홍 난만 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이런 사설로 시작됐는데요. 언젠가 이 노랫말 돌봄이 시간에 꽃이 난만하게 피었다는 표현을 퀴즈로 풀어본 적이 있었죠. 백백홍홍 난만 중 희고 붉은 꽃들이 난만하게 피어있는 가운데 어떠한 미인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어지는 사설을 보면요. 해도 같고 달도 같은 어여쁜 미인이 나와 저와 같은

0: 돼지바위를 앞을 세우고 나온다. 장장 채승 그네줄을 휘늘어진 벽도 가지 휘휘칭칭 감어매고. 여기서 장장 채승이란 한자 뜻 그대로 풀면 길고 긴 채색한 줄이란 말인데요. 여기서는 갖가지 빛깔의 끈을 모아 꼬운 긴 그네줄을 말하는 거죠. 자, 화려한 그네줄을 벽도 가지에 휘휘칭칭 감아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벽도는 복숭아 나무인데 신선들이 산다는 선경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도령의 눈에 지금 그네 뛰는 춘향이의 모습이 선녀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묘사한 다음 사설이 바로 덩덩쿵쿵따로 가려진 채 시작됐는데요. 덩덩쿵쿵따 번뜻 들어 양 그네줄을 갈라잡고. 이 덩덩쿵쿵따에 어떤 노랫말이 숨겨졌을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과연 무엇을 번뜻 들어서 양 그네줄을 갈라잡았을까요?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 들어보세요.
1: 당장 채승 그네줄

네, 이 덩덩 쿵쿵따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조금 어려우신가 봅니다. 자, 그럼 힌트를 드려야겠죠. 오늘 덩덩 쿵쿵따에 가려진 말은요, 네 글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인데요. 갸냘프고 고운 손을 뜻하는 말입니다. 떠먹여드리는 보기 드려야죠. 1번 섬섬옥수, 2번 찰옥수수, 3번 수수꽃다리.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배속 하이피치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정답 들리실 거예요.

귀여워지네요. 네. 자, 정답 들으셨나요? 1번 섬섬옥수, 2번 찰옥수수, 3번 수수꽃다리 가운데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1790님 가장 먼저 정답 주셨고요. 3033님도 재밌는 퀴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4802님도 그리고 8833님, 5143님, 2924님 모두 정답 잘 보내주셨어요. 김영기님께서도 정답 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1617님께서 수고하십시오 하시면서 정답도 보내주셨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정답 받아볼 텐데요.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1번 섬섬옥수, 2번 찰옥수수, 3번 수수꽃다리 중에 무엇일지 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도 한 곡 듣고 옵니다. 두 번째 달의 연주 김준수의 노래로 적성가

호주 적정오리 사부선 날씨네 소재비로 혹돌매공 청창 넉자락을 이루산 저자봉매공 한발 여기 놓고 또 한발 저기 놓고

두 번째 달의 연주 김준수의 노래로 적성가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정답 아주 잘 들렸죠. 자,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오늘은요. 춘향가 중 춘향 추천 대목에 나오는 사자성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갸냘프고 고운 손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 사자성어죠. 1번 섬서목수, 2번 찰옥수수, 3번 수수꽃다리 이렇게 보기를 드렸습니다. 자, 꽃분내님께서요. 찰옥수수 먹고 싶어요. 지금 맛있을 때죠, 그렇죠?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해금을 들고요. 그네 타고 있는 춘향 보미님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우, 춘향이처럼 예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자, 6855님께서 맛있는 방송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소뚜껑 같은 손으로 나눠잡아야 그네에서 안 떨어질 텐데 하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자, 2755님께서 나이 드니 손도 안 예뻐요. 속상합니다. 해주셨고요. 6623님께서 제 손과는 거리가 멀군요. 일 안 하는 우리 딸내미 손이 이것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7426님께서요.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가 찰옥수에서 웃음 빵빵 터졌어요. 아, 그래도 일하시는데 네, 이렇게 약간의 웃음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김인설님께서요. 가늘고 부드러운 손 보미님 손인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는 악기하는 손이어가지고요. 뭐 굳은살 투성입니다. 아, 이 오늘의 정답과는 정말 거리가 먼 손이기는 해요. 자, 그리고 3515님께서 3번 찍었어요. 수수꽃다리. 자, 지금은 정답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9249님께서요. 작은 아이는 손가락이 길고 가느다란 예쁜 손인데 큰 아이는 저의 손과 똑같이 손가락이 짧고 통통해요. 이건 저를 닮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복 있는 손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네. 자, 월양거무님께서요. 저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2번 찍을래요. 1번은 아무래도 제 얘기 같아서 호호옷 해주셨네요. 네, 자, 1번 섬서목수, 2번 찰옥수수, 3번 수수꽃다리입니다. 보기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226님께서요. 제 손이 이것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거칠어졌네요. 남편 듣고 있나? 해주셨어요. 우리 남편분 같이 만나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723님께서 연주하는 우리 보미님 손이 이것이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또 이것이라고 해주시면 저는 이것으로 알고 네 살겠습니다. 자, 3456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뒷산 아침 산책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네요. 너무 좋은 루틴이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319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

일 땡겨와서 저녁을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콩국수로 정했네요. 소면 삶고 두유에 콩국수 가루 타서 소금 간하고 오이 하나 채 쳐서 간단하게 여름이면 이만한 게 없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얼음까지 동동 띄우면 너무나 맛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답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배속 하이피치 한번더 들어보고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 또한곡 바로 듣고 올게요.

0: 풍류 365의 연주와 노래로 봉선화가 듣고 왔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1: 당장 재승 그네줄 비늘어진 벽도 가지 칭칭 감옥 메고 삼삼 억수 손끝으로 양근의 줄을 갈라잡고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 추천 대목 일부를 이지훈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요, 바로 섬섬 옥수였습니다. 사실 이 섬섬 옥수라는 표현은 지금도 종종 쓰이지만요. 어쩌면 이 대목을 왜 춘향 추천 대목이라고 하는지 이 추천이라는 한자어가 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좋은 것을 소개하고 권한다는 의미의 추천이 아니라 그네를 뜻하는 한자어 추천이 쓰인 거죠. 단오날 그네 뛰러 나온 춘향이의 모습을 이도령의 시점에서 그린 이 대목을 춘향 추천 대목 또는 춘향이 그네 뛰는 대목 등으로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대목을 도입부 일부만 들려드렸지만요.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0: 단호라서요. 그날 이렇게 들어보면 어떠한가 코너에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보다 깊이 감상해보는 시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강원 강릉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강릉 단오제가 열리는 강릉시 남대천 일대 근해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간 강릉 단오제가 열리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그네뛰기 대회도 열리는데요. 오늘은 팀별 연습 경기와 함께 자유롭게 그네뛰기 체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강릉은 오늘 한낮 기온이 26도 안팎에 머물러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그네뛰기 좋은 날씨였는데요.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무척 더운 날이었죠. 더위 속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요즘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오늘도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호남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강릉 19도, 광주 2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강릉 28도,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31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B.O.B의 연주와 노래로 창부타령 2590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랑토끼님께서요. 오랜만에 왔어요. 늘 퇴근 후에 병원 투어하고 마사지 받고 운동 PT 받느라 이따가 재래시장으로 옥수수 사러 갑니다. 섬섬 옥수 부럽다요. 늘 코팅 장갑 끼고 일하다 보니 두꺼비 손입니다. 하셨는데요. 멋진 손이죠. 6700님께서요. 보기에 손자가 좋아하는 찰옥수수 들리네요. 내일은 옥수수 좀 사다가 쪄야겠네요. 해주셨고요. 0876님께서요. 방송을 듣기만 하려고 했지만 계속 힌트를 확실하게 주셔서 못 참고 답을 보냅니다. 섬섬옥수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는요. 손가락이 긴 섬섬옥수 손 너무 부러워요. 해주셨네요. 아유 저도 손가락이 참 짧아서요. 부럽습니다. 8852님께서도 듣기만 하다가 자꾸 힌트 주셔서 유혹을 못 이기고 정답 보냅니다. 주부 손이 섬섬옥수면 안 되겠죠? 소뚜껑 같은 제 손이 자랑 부럽네요. 그럼요. 자, 8833님. 찰옥수수 6개 만원 주고 어제 사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최고. 화이팅 해주셨고요. 보나명님께서요. 섬섬옥수 같은 한글 한글을 완성해 귀중한 박사 논문을 탈구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가사에 섬섬옥수가 나오네요. 옥수수 알도 이 섬섬옥수 같은 느낌이 나죠. 다른 예시가 너무 웃기고 재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함께 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못 참지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1부 끝곡은 승승장군님의 신청곡입니다. 김보미의 생황 연주로 봄날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몰아치던 미친 광풍 잠잘 날이 있으리니 풋사랑 상처도 그럭저럭 아무

한승석의 노래로 풋사랑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못 참지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623님께서요. 이제 난만하다의 뜻을 확실히 알겠네요. 복습에 놀라운 효과죠. 계속 들으면 유식해지는 방송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2089님께서요. 퇴근길 콩나물시루 지하철에서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하게 네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6449님께서도 우리 가락 최고 아무리 바빠도 퇴근 후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멋지십니다. 네, 퇴근하고 쉬시고 싶으실 텐데도요. 그렇죠? 9249님께서요. 하루 일과의 마무리를 댄스 학원에서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저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약속을 잡지 않아요. 가끔 근처에 사는 친구가 퇴근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하는데 댄스 학원은 포기할 수 없어서 만남을 가져도 짧게 가지고 아니면 다음을 기약해요. 이런 저 친구는 서운해하지 않고 댄스의 진심인 저 이해해 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친구분 이거 이해해 주시는 거 고맙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쵸? 멋지십니다. 3033님께서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빨리 일을 처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취업 확정 났어요. 그리고 조만간 혈액 채취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보건증을 만드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5143님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혼자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시켜놓고 다이어리에 끄적거리기도 하고 창밖을 보며 멍때리기도 하고 또 가끔 옆 사람들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귀 쫑긋 엿듣기도 재밌는데요. 군중 속에 혼자만의 진공상태 같은 시간은 제가 못 잃는 순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뭔가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나만 혼자 가운데 있고 막 주변의 사람들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 네, 마치 그런 풍경이 떠오르네요. 자, 4374님께서 새싹사연 주셨는데 딱 두 글자 강렬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참석. 만나에 출석해 주셨다는 참석해 주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오늘 그 공연 저희가 공연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그

공연에 참석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신지, 네, 요 의중을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분명히 공연 참석해 주시고 싶으시면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2590님께서 시어머니, 며느리, 고1 딸 모두 연희를 하고 있어요. 우와! 요즘은 70대 시어머니와 50대 저, 며느리가 같이 꽹가리 장구 치며 민요도 부르며 논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이 3대가 같은 취미 가지신 거 너무나 보기 좋은데요. 네. 자,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은 일찍 퇴근 완료했네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진료 보기 전, 후 각각 한 번씩 꼭 손 세정을 하고 병실 이동실 꼭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제 손만 빨리 늙어버렸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얼마나 멋진 손이세요. 그렇죠? 우리 환자분들 치료해 주시는 고귀한 손이시죠. 자, 3515님께서요. 나이 드니 공부, 책 보기, 눈도 침침하고 뒤돌아보면 잊어버려요. 슬프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진짜 이 오디오북 같은 게 많아서 들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또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저는 라디오 오프닝 듣는 걸 좋아해요. 모두 좋은 말씀이라서요. 오늘은 아쉽게 놓쳤네요. 월드컵 우리 대표팀 경기와 라디오 둘 다 놓칠 수 없어서 눈은 월드컵 보고 귀는 라디오를 들었네요. 이번 주 금요일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입으로는 응원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1015님께서 아무리 날씨가 덥고 바쁘더라도 저는 저녁 6시면 맛있는 라디오 듣는 게 하루의 낙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시험 때만 되면 가슴이 떨리고 늘 긴장했던 생각이 나요. 보미 씨 박사 통과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공부하시느라 방송하시느라 공연하시느라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텐데 존경스럽네요. 앞으로도 보미 씨 늘 응원할게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응원 꼭 마음에 새기면서 활동하도록 할게요. 1415님, 3515님 그리고 승승장군님,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도 저 논문 통과한 거 축하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852님께서요. 아무리 바빠도 설거지는 못 참죠. 설거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쌓이기 시작하면 무섭게 쌓이고 또 쌓인 거 포노라면 온몸이 녹아내리거든요. 보자마자 무조건 초전 박살내야 합니다.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설거지 덤벼라 해주셨는데 어우 의지가 문자에서도 느껴져요. 너무나 부지런하신데요. 대단하십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여주의 노래로 소녀.

봄 뒤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 이슈.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가 세 번째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에버랜드 측은 만 12세인 아이바오가 지난 3일 몸무게 171g의 암컷 아기 판다 한 마리를 낳았다고 10일 밝혔는데요. 이번 출산은 2020년 푸바오, 2023년 쌍둥이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이은 국내 세 번째 판다 자연 번식 사례입니다. 판다는 가임기가 1년에 단 한 번뿐이고 통상 봄철 하루에서 사흘 정도에 불과해 자연 번식이 매우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에버랜드 판다월드가 개관하고 한중 판다보전 공동연구를 시작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여서 이번 아기 판다 탄생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는 이번 아이바오의 출산이 올해 해외에서 생활하는 중국 판다들 가운데 첫 출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랜드는 이번에 태어난 아기 판다가 스스로 걷고 면역력을 갖춰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일반 공개 시기를 검토할 예정인데요. 앞서 태어난 푸바오와 루이바오, 후이바오는 생후 5에서 6개월경에 판다월드 방사장에서 일반 관람객들과 첫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한편 새로 태어난 아기 판다 이름은 공모전을 통해 정해질 계획인데요. 앞서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도 국민투표를 통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그리고 어이 여러 자리 6759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는데요. 6759님께서 저녁 시간을 즐겁고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만나 듣기는 저의 루틴이랍니다. 북천이 말딱허늘과 어이 여러 자리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2190님께서는요. 아들이 오늘 저녁에 교육 있는데 편한 옷 입고 간다고 하길래 그래도 첫 수업인데 정장 입고 가라고 해서 집에 와서 갈아입고 갔는데요. 자기만 입었다고 괴로워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쏘리 다들 예의를 안 갖췄구만 하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 보남영님께서는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철봉 있는 곳이나 매달릴 수 있는 곳에서 매달리기 합니다. 어깨 아파서 작년에 병원 다닐 때 부모님께서 매달리기 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매달리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6855님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6623님 드립니다. 정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8852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16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이에요. 저 박사, 네, 축하곡으로 상모 한번 돌리고 싶다 하셔서 띄워드립니다. 박승희의 상모 함께 듣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0: 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수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즐거운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네, 의외로 그는 커피에 굉장히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직접 커피를 내렸는데 한 잔을 만들 때마다 원두를 꼭 60알씩 세어 넣었다고 하죠. 세계적인 작곡가도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던 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창문을 열며 하루를 펼치고,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 한 곡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 잘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소혜가 쓴 시에 송재철이 곡을 붙인 커피 한 잔, 소프라노 김미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베토벤 커피 60알. 베토벤이 매일 아침 원두를 정확히 60알만 세어 커피를 내렸다는 일화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숫자는 커피 업계에서 베토벤 넘버로도 불리며 1인 드립 기준, 그러니까 약 8에서 10g 정도라고 하네요. 베토벤이 원두를 손바닥에 쏟아 하나씩 세어 60알을 맞춘 뒤 커피를 끓였다고 전하는데요. 청력 상실 등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이 의식은 유지했다고 하니 그 거대한 음악의 시작도 어쩌면 아침마다 세어넣던 커피 원두 60알처럼 작은 습관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임승환 씨 신기복 작곡 청계산 커피, 바리톤 양진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현주 씨 윤학준 작곡 잔향, 소프라노 신영숙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양진원 입으론 청계산 커피, 소프라노 신영숙 입으론 잔향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조병화 시인의 시 꽃과 고양이에서 뽑았습니다. 서로 등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피차간에 다만 배고픈 조율시다.

조병아 씨, 나운영 작곡, 꽃과 고양이, 바리톤 이규석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801번님께서 5월 마지막 주 방송에서 제가 우리 삶의 깊이는 얼마나 멀리 갔느냐보다 멈춰서서 얼마나 깊이 나를 돌아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 드렸더니 너무 좋은 말씀이라 감사 인사 남겨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4510번님께서도 계절의 여왕 5월이 좋지만 바쁜 농번기라 농촌의 식당들은 장사가 안 되는 일장일단이 있다 라고 문자와 함께 돈나물꽃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일상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노래 선물로나마 감사의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은규 씨, 김성희 작곡, 니미시어, 소프라노 김지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호섭 씨, 손승교 작곡, 옛날은 가고 없어도, 바리톤 최연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지연이 부른 니미시어, 바리톤 최은수가 부른 옛날은 가고 없어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베토벤은 음악은 인간의 정신이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꽃이 타올랐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평거 일소백미생이입니다. 김연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지난 5월 16일 서울 도남원고학당에 오른 작곡가 백유미의 작곡 프로젝트 정음 여백의 흐름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작곡가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곡을 써야 될까? 또 어떤 음향적 소재를 조명하고 발굴해야 될까 등등 새로운 음악을 향하는 그들의 사유와 생각은 꾸준히 변화의 옷을 입어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국악관현악을 통해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작곡가 백유미를 이번에는 거문고, 피아노 그리고 전자음악이 함께한 일명 몰입형 창작음악을 통해서 그의 작품을 오랜만에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작곡가 백유미는 뉴욕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하와이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에서 작곡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수학과정을 보면 사실 국악 작곡계에서 그의 이름을 볼 수는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귀국 후에 여러 국악관현악곡들을 발표하면서 국악계의 중심으로 깊숙이 들어온 여성 작곡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열전이라든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3분관현악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오작교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한데 어우러지는 앙상블의 음악들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는 거문고와 피아노 그리고 독특하게도 전자음향이 함께 했습니다. 연주를 맡은 거문고 연주자 김혁수는 국립국악중학교와 서울대학교 현재 재학하고 있고요. 동아국악 콩쿠르를 비롯하여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습니다. 함께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이승우도 현재 서울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고요. KBS 한전음악 콩쿠르를 비롯하여 헬레 피아노 콩쿠르, 해외 파견 콩쿠르 등 여러 대회에서 입상한 바 있습니다. 또 이따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묘한 전자음향의 옷이 입혀지기도 했는데요. 사운드 디자인은 정희석이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백유미의 작업 목록들을 보면은 가끔씩 전자음악과 함께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의 경우인데요. 두 대의 전기기타와 신디사이저를 위한 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EDM 음악에 집중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오작교 프로젝트에서 EDM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좀 바꿔서 GDM이라는 자신만의 장르를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GDM이라고 할 때는 국악 댄스 뮤직이라 하여 뭔가 EDM풍의 한국적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장르적 컨버팅을 했는데요. 이때는 색소폰과 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하면서 이러한 GDM의 분위기를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자음향에 대한 메소드가 더욱더 짙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거문고, 피아노, 전자음악 이렇게 소리의 삼각형 속에서 보다 집중시키면서 여백, 고요함, 공명, 몰입감 등을 내세웠던 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마음을 가다듬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날의 공연은 크게 프롤로그와 파트 1 숨, 파트 2 흐름, 파트 3 울림, 그리고 에필로그로 끝났습니다.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곡이었던 프롤로그 공성 생략하고요. 파트 1 숨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북에 작곡가가 직접 적어놓은 글이 감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한 해설 없이 이 글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트 1 숨입니다. 숨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의 움직임이다. 정악에서 느껴지는 길고 느린 호흡, 그 안의 여백과 고요에서 이 음악은 시작된다. 깊고 느린 숨결 위로 이어지는 소리들은 서두르지 않은 채 천천히 흐르고 머물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공간 안에 잔잔한 울림을 남긴다. 흐르기보다 머무르고 채우기보다 비워내는 시간 속

그래서 소리는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면 백유미가 작곡한 파트 1 숨 듣겠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정희석, 검은고의 김혁수가 함께합니다.

파트 1 숨 들었고요. 사운드 디자인의 정의서, 검고의 김혁수가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16일 서울 도남문구학당에 오른 백유미의 작곡 프로젝트 정음 여백의 흐름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정악이라는 전통음악의 베이스 위에 검은고와 피아노 그리고 전자음향이 한데 어우러진 그런 프로젝트를 선보였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다음 곡 흐름에서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파트 2 부분인데요. 이 역시 프로그램북에 담긴 작곡가의 노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선율을 따라 물이 흐르듯 음악은 여백의 흐름이를 천천히 이동한다. 반복되는 음영들은 같은 자리에 머무는 듯 하면서도 미세하게 변화하며 조금씩 다른 결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물결처럼 소리는 반복과 변형 사이로 오가며 자연스럽게 다음 흐름으로 스며든다. 역시 흐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소리의 변화와 그 구조를 음악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펼쳐질지 앞서 들으셨던 숨에 이어서 그 상상력을 가동해 보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유미가 작곡한 정음 여백의 흐름 중 두 번째 파트 흐름입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정의석, 검은고 김혁수, 피아노 이승우가 함께합니다.

백유미가 작곡한 정음 여백의 흐름 중 파트 2 흐름이었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정인석, 검은고의 김혁수, 피아노 이승우가 함께했고요. 오늘 FM과학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이 공연은 지난 5월 16일 서울 도남고학당 실황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울림이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들어보셨던 곡들이 15분, 16분 분량으로 좀 길었다면은 이 울림 파트는 6분 분량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움직이는데요. 이러한 소리의 풍경에 대해서 작곡가 백유미는 프로그램북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선율과 미세한 변화들 속에서 음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울림을 그려낸다. 가볍게 반복되는 피아노의 리듬은 점차 서로 겹쳐지고 퍼져나가며 또 다른 흐름과 울림을 만들어낸다. 하나의 선율에서 시작된 소리는 서로의 공명 속에 스며들고 확장되며 끝없이 이어지는 메아리처럼 공간 안에 머문다. 그러면 정음, 여백의 흐름 중 파트 3, 울림 듣겠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정인석, 검고의 김혁수, 피아노 이승우가 함께합니다.

백유미가 작곡한 정음 여백의 흐름 중 파트 3 울림 들었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정희석, 거문곡 김혁수, 피아노 이승우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몰입감 있는 음악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음악으로부터 빠져나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 마지막 곡인 에필로그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곡은 에필로그 수련입니다. 약 9분 정도 되는 곡인데요. 이 곡도 프로그램북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면위에 머문 수련이 고요히 피고지듯 음악은 다시 잔잔한 침묵과 여백 속으로 스며든다. 겹쳐지고 흐르던 소리들은 천천히 힘을 내려놓고 희미한 잔향만을 남긴 채 고요 속으로 가라앉는다.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울림처럼 음악은 끝맺기보다 조용히 머물며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을 비춘다. 생각해 보면은 제목은 에필로그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잊고 있던 침묵의 소리, 고요의 소리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는 또 하나의 숨은 프롤로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날 공연의 마지막 곡이자 오늘 FM 구학당의 마지막 곡으로 에필로그 수련 듣겠습니다. 사운드 디자인의 정희석, 거문곡 김혁수, 피아노 이승우가 함께합니다.

백유미가 작곡한 정음, 여백의 흐름 중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에필로그 수련 들었고요. 사운드 디자인의 정희석, 검은고 김혁수, 피아노 이승우가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16일 서울 도남구학당에 오른 백유미의 작곡 프로젝트 정음, 여백의 흐름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악관역 곡들을 많이 썼는데 작곡가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잊고 있던 이러한 요소들을 자신의 작품 세계의 전면에 내세웠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작곡가의 어떤 변화 또 생각의 변천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게 만들었던 공연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이러한 전자음향을 가지고 작곡가 백유민 씨가 많은 곡들을 써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전자음향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만날 수 없었던 여러 국악기들과 또 서양 악기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무엇보다도 동서양을 아우르고 있는 작곡가의 문법과 어법이 더욱더 잘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음엔 또 어떤 구성과 공연을 선보일지 기대해 보면서 FM구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간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지 않게 될 때, 하루에 한 가지씩 잊히는 말, 하루에 한 가지씩 밀려나는 말. 이재니 시인의 시 하루에 한 가지씩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기다림조차 희미해질 무렵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어떤 말을 잃어가게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말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6월 16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여완과 케빈의 어린 날의 겨울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선 이재니 시인의 시 하루에 한 가지씩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가 잊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어서 배문경의 아쟁 연주로 기억의 편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배문경의 아직 연주로 기억에 편린 전해드렸습니다. 월화독장님, 밖에 온도는 많이 올라가 더운데 글과 음악의 온도는 많이 올라가도 더운 줄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와서 가요나 팝송에서 못 느끼는 편안함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덥기는 더워졌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이제 낮에는 저는 이제 낮 시간에 주로 집에 있는데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아유, 원래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어지간하면 에어컨 안 켜고 버티려고 하는 편인데 아이 그렇게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창을 열고 그 선풍기를 틀어도 공기가 뜨거워서 아유 어떻게 진짜 여름이 오긴 오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글과 음악의 온도는 아무리 따뜻해지고 아무리 높아져도 또 덥고 힘들지 않다는 거 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3033님은 목요일 이후에 입사가 확정이 날 예정이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참 이거 이 지난한 여정입니다. 진짜 이 취업에로

취업으로의 길, 이거 취뽀라고 하죠. 취뽀, 취뽀의 길 진짜 너무나 멀고 진짜 힘든데, 네, 잘 풀려서 네, 조만간에 또 확실히 확정 날수 있기를 또한 저희 그런데도 응원할게요. 네, 그러면 또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7416님, 아, 7416님이 또그 사이에 음악을 신청하셨군요. 인천시인님, 오늘 너무 더운 하루였어요.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양배추 썰어 한 접시 준비해 놓고 그론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유, 날이 더워서 입맛이 없네요. 그론도 들으며 마음을 추스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진짜 양배추 썰어 산잡시 딱 먹으면 되게 시원할 것 같긴 합니다. 정말. 아, 근데 진짜 양배추가 몸에 좋기는 좋은데, 진짜 저는 생으로는 잘못 먹겠더라고요. 또 생으로 먹으면 약간 이렇게 생 야채들은 항상 이게 속에 탈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네, 아무튼 시간에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오래된 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은일회 여러분이 함께한 오래된 미래였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희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 곡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43님, 이제부터는 제 앞 여름 같아서 밤에도 후덥지근하네요. 하지만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미뤄두고 불 끈 방에 창문 열고 라디오를 벗삼아 누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을 빼고 바람이 불어 하루의 열기가 빠져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더워도 또 밤은 또 좀 그래도 버틸만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풍기 좀 틀어두고 좀 버티고 있으면 또 바깥 공기가 아직은 좀 차가워서 밤에는 금방 시원해지기도 하니까, 저녁까지는 좀 덥긴 하더라고요.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이렇게 하루의 열기 빠져나가고 시원한 시간, 마음 편안한 시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노랑토끼님 새싹 사연인데요. 오이지 50개 반접 담으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오이지! 아, 그러네요. 여름이 또 생각해보니까 오이의 계절이기도 하네요. 정말. 아, 맞다. 오이시가 정말 여름 음식이기도 하죠. 아, 뭔가 약간 입맛이 함께 돋게 되네. 네, 그런 사연이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또 저희는 다음 코너로 잽싸게 넘어가 보죠.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아시죠? 선택하기 어려운 두 선택지를 두고 선택을 해보게 시키는 가벼운 그런 놀인데요. 저는 친구들과 제법 자주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1년 동안 친구 아무도 안 만나기 대 1년 동안 좋아하는 음식 못 먹기 뭐 이런 식인 건데요. 어떠신가요? 선택하기 참 어렵죠? 사실은 제가 이 질문 생각해서 던져놓고도 스스로 답을 이렇게 내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참 이런 놀이가 재밌기는 해요. 아주 극단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해지는 게 있거든요.

내 속마음을 항상 다 들키기.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일 뿐이지만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정말로 선택 가능한 일이 아니니까 저런 극단적인 선택이 무슨 의미냐 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어때요? 그래도 재미있긴 하잖아요. 사실 문학을 읽는 것도 비슷한 일입니다.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는 극단적이고 특별한

공명의 시클로였습니다. 이 조우하프 소리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곡이었죠. 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밸런스 게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양자태기를 해보는 상상을 하는 놀이, 이게 밸런스 게임이죠. 이런 상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 재밌는 이유는 여기에 정답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정답이 없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하루도 그런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죠. 아, 지금 답장을 할까, 조금 있다가 할까, 오늘은 무리해서라도 나갈까, 그냥 쉴까, 괜찮다고 말할까, 솔직히 힘들다고 그냥 말할까. 삶은 늘 선명한 정답지를 주지 않고요. 우리는 대체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요. 또 어떤 선택은 지나고 나서야 그때의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되기도 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반드시 완벽한 선택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은 틀린 선택이 아니라 그때 나에게 가능했던 그런 선택일 뿐이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엔 또 가벼운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요? 평생 후회 없는 선택만 하며 살기, 아니면 후회하더라도 계속 다시 선택할 수 있기. 아, 저는 이 중에선 두 번째가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는데요. 후회가 없는 삶보다는 후회한 뒤에도 다시 고를 수 있는 삶이 조금 더 사람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네, 갓난이님 또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 인천님 오늘 생방하니 너무 반갑네요. 안녕하셨나요? 잘 보내시고 저녁도 드시고 오신 거죠? 저는 주말엔 친동생이랑 놀고 오늘은 친정엄마한테 다녀왔어요. 요즘 여기저기 안 좋으시다고 하시니 속상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주말 알차게 잘 보내셨네요. 또 가족도 만나고 또 오늘 또한 어머니도 뵙고 오고요. 네, 또 이렇게, 근데 또 이게 갓난이님이 이렇게 또 어머니 또 이게 마음 쓰고 살펴주고 계시니까 어머니도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7416님, 인천시님, 저는 점심으로 콩국수를 사 먹었고요. 올해 처음 먹은 콩국수였는데 걸쭉한 콩국에 쫄깃한 면발 맛있게 먹었답니다. 퇴근한 남편 저녁은 쫄면 만들어줬어요. 오이채 없어서 비주얼은 별로지만 남편이 맛나게 먹어서 못했습니다. 그론도 질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 콩국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뭔가 제가 아는 가게 같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가게 같은데, 이거 아주 그냥 아주 진한, 이게 진짜 그냥 콩을 그냥 콩째로 마시는 것 같은 막 그런 콩국물 있는 막 그런 가게인 것 같네요, 진짜. 아, 저 콩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올여름엔 아직 개시를 못했습니다. 이거 언제 간담? 이거 진짜 너무너무 지금 애가 타는 마음이 네, 너무 좋네요. 네, 오늘 또 이 밸런스 게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또 이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평생 콩국수만 먹기, 평생 쫄면만 먹기. 아, 어렵네. 저는 콩국수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콩국수가 훨씬 맛있고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삼시세끼 콩국수는 약간 물릴 것 같아요. 그죠? 쫄면은 세끼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몸에 좀 덜 좋을 순 있어도. 아, 이거 어렵네요. 여러분들 뭐 이런 재미있는 밸런스 게임도 있다면 함께 또 고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실없는 소리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건강이냐 즐거움이냐 또 이런 것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또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길 위에서 김덕수의 여러분이

네, 김덕수의 여러분이 함께한 길 위에서였습니다. 돌고래님, 저도 친구들이랑 밸런스 게임 자주 합니다. 최근에 한 건 100마리 벌레랑 같이 살기 대 100cm 벌레 한 마리랑 같이 살기. 시인님은 어느 쪽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진짜 이거 100마리 벌레와 100cm 벌레. 근데 이거는 그걸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같이 사는 형태가 어떻게 같이 사는 거냐. 그러니까 100cm 정도 되면 어디 장롱 밑에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 공간에서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을 하나 내준다. 계집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넣어준다. 뭐 그래서 거기서 보통 생활하고 밥 먹으러 화장실 가고 할때 나온다. 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의사와 무관하게, 사실 벌레랑 의사소통하기 어려우니까 내 의사와 무관하게 그냥 계속 돌아다닌다. 근데 그런 거면 100cm 벌레가 아니고, 아, 그냥 뭐, 그냥 모르겠네.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동물이면 개나 고양이여도 싫을 것 같아.

0: 같은데 서로 이렇게 규칙이 안 생기면 그 벌레와 규칙이 생길 수 있나 아닌가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 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 100마리 벌레가 나을 것 같나 아닌가 뭐 모르겠네요. 같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내 밥그릇 위에도 올라오고 이런다는 것일까 아닐까? 아 같이 살기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또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렵네요, 진짜 이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밸런스 게임의 기본 하나 골라야 되는 거니까 저는 100마리 벌레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 이거 하다 보면 지쳐요. 친구들끼리 한 시간 하고 나면 서로 지쳐서 야 이제 집에 가자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 5143님, 아 저는 밸런스 게임 참 어렵네요. 회피 기질이 고개를 드는데 그래도 일단 뭐든 하나 선택해서 마주하려는 태도를 장착해야겠죠. 될 대로 되라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유, 근데 이게 이게 밸런스 게임이 진짜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아, 그런 식이었으면 나 지금 한 100억 원, 200억 원 이미 있다고 막그 선택하는 거 있었으면. 아, 그러니까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니까 상상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런 상상을 자주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또 결정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네요. 칭칭이님, 아, 저는 콩국수만 먹으면 너무 느끼할 것 같아요. 쫄면은 그래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는 평생 콩국수만 먹기일 것 같아요. 근데 김치도 같이 먹어보고, 뭐도 올려 먹어보고 하다 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럼 뭐, 쫄면도 뭐, 치킨이랑도 먹고, 삼겹살이랑도 먹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아, 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3911님. 커피 매일 못 마시기 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살기. 아, 선택을 못 하겠어요. 전자를 선택해야겠네요. 마실 수 있을 때 많이 마시면요. 많이 마시면서요. 라고요. 아, 이거는 근데 너무 저는 이건 밸런스 붕괴인 것 같은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커피를 절대 안 마시기도 아니고 매일 못 마시기면 이거는 충분히 선택 가능한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이거 너무, 근데 아무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아유, 너무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1302님, 민찬님 안녕하세요. 잘 쉬시고 오셨나요? 오늘도 글과 음악연도 잘 듣겠습니다. 라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사랑가 신청하셨습니다. 아, 그럼 전해드릴게요. 김소희, 그리고 성창순의 소리로 춘향가 중 잦은 사랑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같이 즐거운 날. 죽는단 말씀이 웬 말씀이요?
2: 그럼 정담으로지.

우리 군인은 전쟁했니 말년 간들 편의정 될까 둥둥 냈어.

네, 김소희와 성창순의 소리로 춘향가중 자신사랑가 전해드렸어요. 1302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9832님, 인찬님, 오늘도 늦게나마 출첵합니다. 낮에 엄마랑 축구도 보고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축구 경기 보고 있으면 제 속이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는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벤트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아무 이벤트도 없이 똑같은 일만 하고 살면 또 그게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른 즐거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또 다행이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매일매일 찾아오는 다행이고 힘이 되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퓨전 음악이라고 하면 여러 장르가 합해진 음악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전통과 집시 예술 플라멩코가 어우러진 곡을 준비했습니다. 플라멩코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에서 발달한 집시 기원 전통 예술을 의미합니다. 춤인 바일레, 기타 연주 토케, 노래 칸테가 3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함께 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떠돌이 집시들의 한이 담겨 있다고 해요. 이런 플라멩코와 국악을 크로스오버한 단체는 2017년 제주에서 탄생한 소리깨떼입니다. 판소리를 전공한 소리꾼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플라멩코 무용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팀명은 국악의 소리와 플라멩코에서 쓰는 말 소니깨떼를 합친 단어입니다. 소니깨떼는 플라멩코를 할 때 장단 노름을 하면서 자유롭게 노래하거나 춤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지만 가까이 접하면 굉장히 낯설고 이국적인 장르를 우리 전통과 함께 크로스오버해서 색다른 음악을 선보이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해지는 음악, 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판소리 사랑가를 바탕으로 한 내 사랑이야, 소리 있게 때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약효 울병 사탕 의외와 당을 줄때 아무래도 내 사랑 지금

장보러라 걷는 길을 보자 빵구도 소라 있소 걸 보자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소리 있게 때의 노래와 연주로 내 사랑이야 들었습니다. 이 판소리 사랑가를 바탕으로 한 곡이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이 정통, 이 소리로 만난 사랑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어우러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악 속에서 이 플라멩코의 발놀림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죠. 이 소리 있게 때의 공연에서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플라멩코의 토케 기타 연주가 무척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플라멩코를 위한 기타는 일반 기타와 달리 빠른 연주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줄과 몸통 사이 간격이 좁고 지판의 너비도 클래식 기타보다 더 좁게 만든다고 합니다. 네, 1302님, 인찬님 사랑가 잘 들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텃밭에 가서 일하는데 진짜 덥던데 인찬님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셔요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또 다른 느낌으로 만나보신 사람과 어떠셨는지 또한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9258님 아, 그런 극단적인 선택지에 밸런스란 이름이 붙어있는 게 그러고 보니 너무 언밸런스한데요. 저는 현재 상황에서 9시에 누워서 그론도 듣기를 이길 선택지가 없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것 또한 언밸런스하죠, 진짜. 누워가지고 그론도 듣고 있기. 뭐 이것만큼 또 편안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3967님, 오늘도 외손녀 등하원 시켰습니다. 에어컨 틀고 아기가 좋아하는 한우 미역국 끓이고 있어요.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한우 미역국을 좋아하다니 또. 입이 아주 고급이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할머니가 이렇게 끓여주면 또 얼마나 또 기분 좋고 맛있을까요? 또 손녀가 맛있게 먹으면 또 그게 얼마나 또 좋은 기분일지 또한 또 상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이 해석한 새야 새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윤성의 여러분의 연주로 엘 바사로 아줄 감상하셨습니다. 세아세아를 새롭게 해석한 곡이었어요. 갓난이님, 오늘 어머니 뵙고 마음 많이 아프고 막 그랬는데 오늘 방송 듣고 많이 위로되었다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5143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됐다는 이야기 오늘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하지만 날은 더워졌지만 그 덕분에 요즘 또 걷다 보면 능소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또 요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변 둘러보시면서 아름답고 기쁜 것들 많이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끝곡 정은혜와 까데오 김예찬이 함께하는 팔도 유랑 전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중요한 약속에 늦지 않으려고 일찍 나왔는데도 차가 너무 막혀서 늦어버렸습니다. 정성껏 키운 식물이 시들어버렸네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예상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용기를 내 도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에이, 속상하다. 기대한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도 우린 계속 노력을 합니다. 결과가 확실해서가 아니라 좋은 결과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가능성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16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승환 씨의 노래였죠. 화려하지 않은 고백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건강식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하면 무조건 무병장수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도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생각해보면 결과가 100% 보장되는 일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좋은 방향을 기대하면서 그 가능성에 투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트소다님께서 큰맘 먹고 운동하들 세수시켜줘야지 하고 다섯 켤레를 빨았는데요. 생각만큼 때가 지지 않고 오히려 황변이 생겨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과탄산 수소와 베이킹소다까지 써가며 애썼어요. 빨았다는 것에 의의를 갖고 뿌듯해하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와, 저도 오늘 운동화 하나 그 비를 맞은 채로 그냥 이렇게 막 방치해뒀던 게 거기 약간 얼룩이졌더라고요. 이게 뭐지? 곰팡인가 싶어가지고 세탁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져가지고 아, 안 되겠다 이거 버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예. 그래도 이게 황변이었던 건가 그럼 나도 그런 전문 용어까지 잘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한번 더 아 오늘 밤에 가서 한번 더 해볼까 싶기도 하고 민트소다님 애쓰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10시에는 약속 안 잡아요. 이은밤과 약속이 있어서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예, 저도 뭐 밤에 뭐 하자 그러면 안 되나 선약이 있어. 무슨 약속이 그 밤중에 우리 음가족들과 약속이 있어. 약간 오글거리긴 하네요. 신해철 씨의 노래입니다. 민물장어의 꿈.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덩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예, 퀴즈 함께 풀어볼 거예요. 세 글자 퀴즈. 제가 노래를 아주 짧게 불러드려요. 잘 들으시고 가수 이름과 제목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 결정해드립니다 코너가 있네요. 예, 여러분의 고민, 이은밤 가족의 투표로 해결해드리려고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양자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하려는데 스테이크를 먹을까요? 파스타를 먹을까요? 어우 맛있겠다. 스테이크 파스타 이런 거 먹으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크 파스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스테이크요 파스타요 둘 중에 하나 명확하게 골라드려야죠. 휴가를 가려는데 비싼 숙소로 예약할까요? 아니면 싼 숙소 예약하고 그 돈으로 쇼핑을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나를 결정장애로 내모는 그런 사연들, 말머리 결정 달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멋진 국악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김옥수님께서 30주년 축하드려요. 티켓팅 성공했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세준 30주년 콘서트 티켓을 이제 예매를 하셨다는 소식인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별로 큰 기대 안 하고 조심스럽게 티켓을 오픈했는데 예, 너무 빨리 거의 다 예매를 해주셔가지고 게스트의 힘인가 예, 그런 힘 그런 생각이 좀 크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예, 좀 약간 그 티켓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던 상태에서 공연 준비에만 예, 몰두할 수 있게 되어서 예,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2253님 오늘 아침부터 멀리 볼일 보러 다니느라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저녁에 친구를 만났는데 꽈배기를 먹어보라고 주더라고요.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정말 너무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꽈배기 세 개를 혼자 다 먹었네요. 꽈배기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 저도 꽈배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어쩌다 한번 먹으면 맛있긴 맛있던데요. 일단 그 겉에 뿌려져 있는 설탕이 예, 제일 먼저 이렇게 달기달게 예, 내 혀를 그냥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식감하고 고소함하고 그 기름향하고 살 많이 찌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맛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맛있는 두 시간 오늘도 같이 나눠보시죠. 윤상 씨의 노래 잊혀진 것들 듣고 와서 우리 오랜만에 출석 체크해야 되겠다. 덩덕궁에 빨리빨리 흔적 남겨주세요.

윤상 씨의 잊혀진 것들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덩덕궁 덕궁이들 만나러 가봅시다. 오늘 1등은 느낌님이세요. 출첵 해주셨고요. 그 뒤로 푸른 달, 안개꽃, 토닥토닥, 핑크공주, 오키오키, 김인설, 민트소다, 사랑빛, 지금 이 밤, 무늬만 천사, 친절한 은자씨, 토파즈, 안잘래 나 졸려, 서쪽들, 메뚜기 3분, 메뚜기 3분 요리, 어머, 나무, 세스펜서, 퐁당, 모란, 디미니씨, 은밤이, 최선아, 산세베리아, 박은영, 푸르메, 소보루, 푸드덕더럭쿵덕, 모히또 한 잔, 노랑토끼, 목가나싸, 금빛 노을님 등등. 예, 목가나싸님은 세주님 출석 부른다길래 달려왔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10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들으려 애쓰는 마음 알아주십시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요즘 좀 뜸하시다 싶으신 분들, 예, 출석 체크할게요 하면 이렇게 또 흔적 남겨주시는 거 보면서, 아, 소식이 없더라도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죠. 부채춤 담당 벽이님 막차 타셨습니다. 아, 웨스턴 가드님께서, 낮에 후배가 맛있는 커피 사와서 카페인 초과해요. 말똥말똥하네요. 오호, 방송을 잘 들으실 수 있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주무셔야 되는데 잠 안 오면 어떡하지? 저희가 11시 반쯤부터 이제 톤 다운해서 조금 슬슬 재워드리도록 하죠. 자, 말똥말똥한 기운으로, 그런 기분으로 퀴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요. 앞에 딱 세 글자만 불러드릴 거예요. 그거 듣고 여러분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 맞춰주셔야 돼요. 오늘도 정답, 오답 총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통기타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로 가볼게요.

그 얼마? How much? 얼마일까요? 아니 얼마네. 무엇일까요? 이 노래 제목 부르신 분은 누구일까? 이 노래 우리 한강 그 공개 방송 때 불러주셨었죠? 아,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피디님은 아니랬는데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다. 워낙 우리 같이 비 쫄딱 맞은 날. 아 저는 별로 안 맞았구나. 여러분 쫄딱 맞으신 날 이 형이 오셔가지고 불러주셨는데 아 불러주신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조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럼블피쉬의 그대 내게 다시였습니다. 제가 불러드린 오늘 퀴즈 정답곡하고 제목도 약간 비슷하고요. 이 노래도 변진섭 씨가 부르신 노래를 또 럼블피쉬가 리메이크한 거죠. 원래 변진섭 씨 곡이 원곡은 아니에요. 이명순 씨라는 분이 다섯 손가락의 보컬 출신이신 이명순 씨가 먼저 불렀는데 이제 이 노래가 세상에 알려진 건 변진섭 씨 목소리였는데 오늘 퀴즈 정답하고 뭐 여러모로 관련이 있는 그런 힌트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나무님 나를 잊지 말아요. 네, 안 잊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9194님 변진섭의 너에게로 멸치 다시. 9903님 네, 너에게로 또 다시마 그래 이 맛이야. 김혜자 선생님 생각나네. 약간 다시마하고 비슷한 이름을 가진 뭐 광고 문구였죠. 노랑토끼님 변진섭의 너 또다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되겠죠. 종이배님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안 가. 그래. 안 가. 여기까지가 오답 문자였고요. 정답 문자 7203님 오늘의 1등이십니다. 예, 선착순이었다면 무조건 예, 1등으로 뽑히실 만한 분이셨고요. 그만큼 속도가 빠르셨습니다.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정확하게 맞춰주셨고요. 0760님 예, 그날 한강에서 우비 입고 비 쫄딱 맞았던 1인입니다. 집에까지 젖은 옷으로 왔죠. 우비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변진섭 씨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나요? 안 불러주셨나요? 그거는 아직도 미궁이네. 아, 불러주셨대요? 아, 예. 그렇군요. 아, 선곡표를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2096님께서도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예. 첫사랑 아내 위해 노래방에서 자주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어디 자꾸 갔다 오시나요? 왜 자꾸 너에게를 또다시를 불러주시죠? 노래가 좋으니까. 찜통더위님, 변진섭 씨를 유달리 좋아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생각이 나는 노래랍니다. 아, 그러게요. 아, 뭐 근데 제 학창 시절 친구들은 변진섭 씨를 다 좋아해서 그 친구들이 다 생각이 나네요. 떡튀순님께서도 너에게로 또다시 변진섭. 사춘기 아이를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엄마의 마음을 언제 알아줄까요? 아이고 참, 이 사연은 끝이 없다. 예, 우리 사춘기 아이들의 아이들을 기다리는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은 참 끝이 없는데, 예, 끝없이 기다리다 보면 결국 끝이 온다라는 경험을 많이들 들려주고 계시죠. 우리가 또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덕쿵으로 참여해주신 분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은 떡튀순님이시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알려주십시오. 예, 문자로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글자 퀴즈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3398님의 신청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클래식, 예, 김광진 씨죠.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더 클래식의 마법의 사원 그리고 김유나 씨의 Going Home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이 노래 Going Home은 0853님이 청해 주셨네요. 이틀간의 제주 여행 끝나고 김포 도착했어요. 집으로 갑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예, 재밌게 잘 다녀오셨나요? 예,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께서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개구리들 합창이 너무 듣기 좋아 벤치에 앉아 있어요. 참 평화로운 밤입니다. 하하, 예, 듣기 좋죠? 개구리들 합창 소리.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개구리들이 막 그렇게 우는 이유가 그 수컷들이 암컷들에게 이제 구애를 하는 그 뭐 행위라고 하죠. 예,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막 그렇게 우는 거라고 하던데 뭐 사람 말로 번역하자면 뭐 아가씨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실래요? 막 야골 야골 그런 걸 수도 있고.

있고 진짜로 노래일 수도 있겠구나. 예,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사랑해도 될까요? 갸골갸골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귀에도 듣기 좋게 들리는 모양이다. 빵빵 권쌤님은요, 이음밤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에 나오는 대나무 숲 같아요. 편안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숲 하시면서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거 다 제목 다 쓰셨습니까 이분? 아니죠, 그냥 앞에만 대충 쓰다 마셨죠. 그래도 방송이니까 제목을 제대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잘 들으세요.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는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잔나비입니다.

윤종신 씨 그리고 스윙스 두 분이 함께 불러준 본능적으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나다님께서 할머니가 맨날 잔나비띠라고 하셔서 그때마다 저는 잔나비가 뭐냐고 100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100번 다화 한번 안 내시고 원숭이라고 대답해 주신 우리 할머니. 아까 잔나비의 노래 들을 때 올라왔던 글인데요. 그래서 진짜 원숭이를 왜 잔나비라고 불렀을까 해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원숭이를 옛날에 납이라고 불렀다네요. 납.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좀 날쌔다라는 뜻의 젠. 예, 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젠을 해가지고 젠납, 젠나비 하다가 이제 잔나비가 되었다라는 설이 아주 유력하다고 전해지네요. 나다님 도움이 되셨을까요? 노래를 시간상 지금 또 들어야 될것 같다. 예. 2553님이 청해주신 노래인데요. 전상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서 이은밤과 함께하니 너무너무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듣게 된 노래인데,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청해주신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은영님께서 예전에 이음밤에서 세준 오빠가 종신님께 여쭤보겠다고 하신 게 뭐였더라? 라고 글을 주셨는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뭔가 팩트체크 할 게 생겨가지고 마침 제가 그날 기준으로 다음날 윤종신 씨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만나서 여쭤볼게요 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네. 자, 1부 끝곡으로 민트소다님이 청해 주신 이적의 빨래 들으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2부에 꼭 말씀드릴 수 있기를.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예, 들었습니다. 자, 앞서 1부 끝에 예, 제가 윤종신 씨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여쭤보겠다고 했던 내용이 뭘까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저희 금요일 코너에서 방호성우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방호성우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015B라는 팀이 처음 결성이 되고 그 팀은 정규 멤버에 보컬이 없어서 객원 보컬을 뽑아야 했는데 그 윤종신 씨의 데모 음악을 듣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윤종신 씨를 딱 불러서 봤는데 그 얼굴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당황하면서 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의상 장호일 씨라고 얘기를 할게요. 장호일 씨가 아예 안 되겠다 얼굴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정성원 씨는 아 무슨 소리냐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둘이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정성원 씨가 우겨가지고 윤종신 씨로 정했습니다. 근데 장호일 씨는 끝내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집을 나갔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방호성우님이 조사해온 바였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날 윤종신 씨 만나서 여쭤봤어요. 조심스럽게 형 015B 처음 형 오디션 봤을 때 얼굴 때문에 잘릴 뻔했던 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아 그러면서 아니 완전 꽃미남을 상상했었던 모양인데 자기가 아니어가지고 많이 당황하더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호일이 형이 집을 나간 게 맞아요? 그랬더니 에이 그건 아니고 그건 좀 과장된 거. 예, 팩트 체크 한 바로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걸로. 그때 윤종신 씨가 이제 처음 부르게 됐던 노래가 윤종신 씨의 데뷔곡이잖아요.

텅빈거리에서라는 015B의 데뷔곡이 직자 윤종신 씨의 데뷔곡이죠. 지금하고 목소리가 너무 다르게 진짜 꽃미남인 저절로 연상이 되는 초극강의 미성이어가지고 많이들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자, 윤종신 노래는 우리가 일부에 한 곡 들었었으니까 그 집 나갔다는 장호일 씨가 부른 노래 015B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예, 장호연 씨의 그 당시엔 랩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은 랩인가 내레이션인가. 요즘 래퍼들은 너에게 들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에게 들려줄까 샤판 이야기 막 이러잖아요.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게. 근데 진짜 이렇게 국어책 읽듯이 읽어주니까 되게 정감 어리고 좋은데요. 랩인가 싶긴 하고. 자, 아이고, 예.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하기 힘든 고민도 이 시간에 깔끔하게 해결하시죠. 결정해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같이 해결해 볼 텐데요. 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내 일이다 생각하고, 예, 단호하게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둘째 아들이 첫 월급을 탔다고 용돈을 만 원짜리로 봉투에 담아서 줬네요. 그런데 29만 원입니다. 아, 이거 만 원이 비는 것 같은데 원래 30만 원 아니냐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29만 원만 받고 조용히 있을까요? 정황상 30만 원일 것 같긴 한데 요걸 또 물어봤다가, 야, 요거 이제 애매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30만 원이냐고 물어본다라는 의견 주실 분은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조용히 29만 원만 받는다 생각하시는 분은 29만 원이라고 이렇게 맨 앞에 키워드를 달아주시고, 그 뒤에 이유도 같이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30만 원, 29만 원, 둘중 하나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번호 샵 0302에 문자 보내시거나 아니면 덩덕쿵 둘 중에 하나만 받습니다. We are the night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티라미수 케이크.

티라미수 케이크 We Are The Night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아들이 용돈을 줬는데 봉투 안에 29만 원이 들어있어요. 만 원짜리로. 이게 정황상 3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거 아들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을까요? 일단 만 원짜리로 준 건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3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5만 원짜리로 넣으면 너무 얇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왕이면 받을 때좀 두툼한 게 좋으니까 30장. 근데 요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잘못 세갖고. 근데 또 이게 뭔가 의미가 또 있는 걸 수도 있고. 예. 자, 여러분 의견 봅니다. 일단 30만 원. 4322님. 아들이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깔끔하게 5만 원짜리로 6창 넣지 하셨나. 그래. 이러면 틀릴 일이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겠네. 2089님. 30. 혹시나 다른 곳에서도 실수할 수 있으니 짚고 넘어갑시다. 만 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드님이 습관적으로 서른을 잘못셀 수도 있으니까. 어? 아들, 일로 와봐. 서른까지 세어봐. 왜? 아, 세어봐. 24, 25, 27, 28, 29, 30.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물어보자. 확실한 게 좋으니. 2923님, 30만 원. 궁금하잖아요. 궁금하긴 하네. 궁금하긴 해. 반대로 29만 원 의견입니다. 예, 사랑이 만 원이에요. 님께서 사랑으로 채웠네요. 만 원. 사랑이 꽉 차서 더 못해요. 사랑으로 모르는 척 받아주세요. 오, 예전에 뭐더라? 포맨이라는 팀이었나? 예, 근데 멤버가 3명이어가지고 한 명은 어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요. 뭐 이랬었던 것도 같고. 만 원, 예, 그 비는 만 원이 사랑으로 채워진다. 김인설님께서, 아, 29만 원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아들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인데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화가 좀 나셨어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망고빙수님, 뿌듯해하는 아들 기분 깨기 금지. 그 아드님이 이제 진짜 실수로 잘못 넣었다면, 예, 그럴 수도 있겠네. 5300님. 실수여도 주는 게 어디예요? 미소로 넘겨요 하셨는데 의견이 팽팽한가 싶었는데 아이고 비교적 마지막에 좀 많이 갈렸네. 72%의 지지를 받은 조용히 29만 원만 받는다. 종이배님 쉿 그냥 넘어갑시다. 아이고 궁금해 죽겠지만 그래도 참아봅시다. 예, 고맙잖아요. 김동률입니다. 감사.

종이배님께서 예, 결정 감사합니다. 그냥 조용히 입 다물게요. 쉿 해주셨습니다.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전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님께 드린 거였는데 제가 어디서 이제 돈 봉투로 이렇게 현금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주면서 어머니 드리자 하고서 이게 얼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는 그걸 세어보지도 않고 엄마한테 얼마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받아가지고 뭐 중간에 좀 썼어요.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러니까 뭐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지. 뒤에 액수가 지금처럼.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29면은 만 원이 이제 잘못 계산될 수도 있겠다란 액수인데 제가 제 액수는 이게 애매했어요. 이게 잘못 넣었다고 보기에도 그렇고 원래 평소에 주는 그 단이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니까 나중에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근데 이번에는 액수가 이게 무슨 의미니? 자꾸 고민하다가 말씀을 하시더래요. 와이프는 얼마인지도 모르고 왜? 그랬더니 얼마가 있던데 몰라? 저한테 물어봐서 왜 그러지? 아 맞다 맞다 뭐 낮에 썼다. 네, 그렇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간 적이 있긴 있었네. 자, 뒤로 하고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해드립니다. 투! 노랑토끼님이십니다. 5년 전 아들을 결혼시킨 친구가 있는데요. 이번엔 또 재혼을 시킨다고 청첩장을 보냈네요. 축의금을 할까요, 말까요? 아주 친하지는 않은 그냥 모임 친구예요. 해주셨습니다. 뭐 정황상 5년 전엔 축의금을 하신 거죠. 그런데 5년 만에 재혼시킨다고 또 청첩장을 보내셨는데 축의금을 할까요, 말까요? 자, 여러분, 재혼도 챙겨라. 재혼. 초혼까지만 하자. 초혼. 이렇게 키워드 넣어서 재혼, 초혼 둘 중에 하나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예, 덩덕흥은 무료입니다. 이석훈 씨의 노래 듣고 옵니다.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석훈 씨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랑토끼님께서 5년 전 아들을 결혼시킨 친구가 이번엔 재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냈어요. 축의금 할까요? 말까요? 아주 친하지 않은 모임 친구예요.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초혼 의견 보겠습니다. 2923님, 한번 했으니 패스. 약간 단호하신데요. 4278님, 초혼 양심도 없나? 한 번만 받으세요. 화들이 나셨어 오늘. 부채춤 담당벽이님, 아우 재혼까지 챙기면 챙길 건 너무 많아져요 해주셨고요. 자, 재혼은 7397님, 축의금 한다. 이제 100세 시대. 결혼 두 번까지만 챙겨줍시다. 우리의 재혼할 때도 안 챙겨주면 서운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이 재혼할 준비가 되신 상태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한 상상이신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의견 주셨고요. 3496님, 재혼 적당한 선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막상

청첩장 받았는데 안 하기도 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보내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막 고민하다가 보낸 걸 수도 있을 테니. 2059님, 재혼도 새 출발이니 축하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액수는 지난번 했으니 좀 줄이셔도 무방할 듯 하셨습니다. 저는 축가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축가 두 번 불러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림잡아 1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 다 지인들이죠. 뭐 친구도 있고 형도 있고. 처음에는 또 해달라는 게 되게 의아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는데 또 해요. 그랬더니 야, 난 두 번째지만 네 형수는 처음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제 축가를 했죠.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 눈을 딱 마주치면서 자, 우리 형님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고민이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 또 연락이 왔는데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까지도 내가 축하해주고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뭐 축가도 마찬가지고 축의금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지, 이거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건 저는 거기서부터는 안 해도 된다.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이에요. 저는 뭐 투표에 안 들어갑니다, 집계에. 자, 제 의견도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의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9% 지지로 초혼만 챙기자. 예. 노랑토끼님 그냥 패스하시죠. 성시경입니다. 너에게.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고민 사연 주인공 노랑토끼님께서 하하하 감사합니다. 패스할게요 하셨는데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동안 고민 사연자 중에 제일 속이 시원해하시는 분 같은데 사실은 뭐 초혼 재혼 축하의 양이 줄어들 순 없잖아요. 재혼도 초혼만큼 축하받아야 마땅한데 노랑토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친한 모임은 아니에요 라는 말씀이 아 이분의 마음이 이쪽으로 좀 기울어 있구나 하니까 우리 투표하시는 분들이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처럼 친구처럼 그쪽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재혼한다고 또 청첩장 보낸 거에 뭔가 되게 뭐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 번까지도 축가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었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 사이에서는 진짜 제일 부지런한 형으로 통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이제 국악 들으러 갈게요.

0: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판소리 흥보가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박타는 대목이겠죠. 판소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신재효는 흥보가를 박타령이라는 제목으로 내놓기도 했고요. 박타는 대목만 떼어서 박타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대목을 오늘은 좀 색다르게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소리꾼 김율희 그리고 레게 밴드 노선택과 소울소스가 함께 만든 음악이네요. 노선택과 소울소스는요, 동양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에 깔고 거기에 사이키델릭 록 그리고 재즈, 아메리칸 비트 그리고 한국적인 색채를 더한 음악 들려주는 팀이라고 전해집니다. 2017년부터 소리꾼 김율희와 콜라보레이션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레게와 우리 소리가 어울려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냈을까요? 오늘은 2019년에 나온 이들의 정규앨범 Version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김율희가 들려드립니다.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박타령.
1: 그때여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한번 다 보는디.

휙 비어있고 웬 괴 두 짝만 붉어지겄다. 이 괴 뚜껑에 쓰였으되 이 안에서 나오는 돈과 쌀은 평생을 꺼내 먹고 써도 줄지 않는다 허여노니 흥부가 좋아라고 이 괴 두 짝을 한번

흥보가 좋아라고 붙고 나면 도로 수북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아우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아우 너무 너무 좋겠다 돈과 쌀이 계속 나오는 풍경이 그려지고 쏟아지는 속도까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곡을 만든 노선택과 소울소스는요 2020년에는 그냥 소울소스로 이름을 바꿔서 예, 소울소스 및 김율희로 음반을 내기도 했습니다. 푸르메님 실근실근 신나네요. 복권 사놓고 기다리는 일주일 같은 기분. 복권도 이렇게 대박이 터져줘야 하는데요. 수박젤리님 시르렁시르렁시르렁 초대석에 나왔던 이날치 밴드와는 또 다른 매력이네요. 감상평 감사합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이 노래가 묘하게 오버랩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들려준 박타령 소울소스 및 김율희로 음반을 내기도 했던 노선택과 소울소스 김율희가 함께 들려준 박타령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방송 시작할 때쯤 올려주신 글이었던 것 같은데 친절한 은자씨님 제 일도 아닌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날이었어요. 심지어 사장실 리모델링 공사 소음까지 아, 준디의 위로가 필요해요. 아, 네 맞아요. 스트레스 뭐 모든 스트레스 다 싫지만 아 이건 내가 받을 스트레스가 아닌데 괜히 타이밍 잘못 맞춰가지고 그냥 남의 것까지 덤터기 있으면 아 속상하죠. 가뜩이나 시끄러운 그 공사 소음 이런 상태에서는 진짜 어우 막 고생하셨어요. 예, 언젠가는 보상받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예, 내 스트레스 고스란히 그 사람한테로 다시 갈 거예요. 잠깐 맡아뒀다 생각하십시오. 7954님 내일 초사 막둥이 아들 건강검진이 있어서 오늘 12시부터는 물도 안 된대요. 짠한 마음에 저도 같이 금식하며 간 초음파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전 오전이고 아들은 오후 검진이네요. 전 병원을 오전 오후 두 번이나 가야 하고 아들은 점심까지 못 먹어요. 저희 둘 너무 짠해요. 아들이 검사 끝내면 닭곰탕을 먹고 싶대요. 그래 하유라 엄마가 밥 두 그릇 줄게. 아유 그래도 살아있네. 끝나면 뭐 먹어야지. 뭐 먹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가끔 뭐 먹고 싶어? 누가 물어도 그렇고 나 스스로도 뭐 나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먹고 싶은 게 잘 없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편의점 단팥빵과 흰 우유 먹으면서 만족하는 저를 보면서 나도 가끔은 좀 뭐가 먹고 싶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닭곰탕 검사 받고 나서 닭곰탕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7397님께서 내일 아침 7시에 근무 시작이라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안 오네요. 뒤척이다가 책 한 권 읽으며 이 음밤 들어요 하셨습니다. 지금쯤은 잠이 드셨어야 되는데 아직도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아, 어떡하죠? 5시 이제 5시간도 채 안 남았는데 잠시라도 좀 푹 깊은 잠에 빠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일 그 어떤 그 발인 예, 장례식장에 발인에 참석을 하기로 해서 저도 한 5시쯤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일어나시죠. 7397님 4278님께서는 여행은 일을 안 해서 좋은데 체력은 더 소모되는 것 같아요. 이번 여정은 정말 정적으로 풍경을 지그시 바라보며 차 마시고 책 보자고 다짐하고 왔건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이틀 내내 물건 구경만 했네요. 일명 아이쇼핑. 아 그래요. 예, 뭐가 됐든 예, 내 취향껏 따라갔으면 성공적인 여행이고 뭐 그게 힐링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냥 민기적 빈둥빈둥 뒹구는 그게 최고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여행하는 예, 그 동반자의 취향에 맞춰서 또 같이 움직이기도 해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즐거우셨으면 됐어요. 예, 눈에 예쁜 물건들 많이 담아오셨죠? 자,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 예, 소리꾼 장사익님 모십니다. 저도 이분 처음 뵙는데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예,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펼치시는

분과 인터뷰 라이브도 해주시나요? 아 정말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끝곡 억스 예, 피처링 배두훈 신진경입니다. 이별가 들려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우리 정 바람에 흩어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어느 심리학자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친밀한 안정감을 더 이상 인간에게서 기대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전망을 내비춘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정교해지면서 그런 전망은 이미 낯선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큰 밥상에 둘러앉아 밥도 먹고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살았던 시절이 그리 오래된 일만은 아니었죠. 손녀딸의 귀여운 수다를 들으며 즐거워했던 대가족의 저녁 밥상 이젠 찾기 힘들어졌고요. 혹여 온 가족이 같이 모여있는 시간조차 우리 손에는 자기만의 컴퓨터가 들려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진단을 인정한다 해도 그래도 나만은 우리 산책길 가족만은 좀 인간의 세계에서 논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날입니다. 이런 날 빠르지 않고 서두르지 않아서 안정감 있는 음악 들으면서 산책길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상령산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우리에겐 이처럼 마음 넉넉하게 해주는 음악이 많이 필요하죠.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인공지능 시대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어느 심리학자의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MIT 교수인 쉐리 터클이 쓴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을 읽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의 발달과 인공지능과 맺고 있는 인간들의 대응이랄까, 교감이랄까 하는 것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얻는 감정적인 지원 혹은 정서적 안정감을 더 이상 인간에게서 기대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이젠 이런 이야기가 SF 공상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지금처럼 우리가 이처럼 인공지능과 가까워질까 하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젠 이미 그런 흐름이 대세가 됐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는 정서적 친밀감의 소중함, 고귀함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도 가끔 그런 내용의 대화를 주변 분들과 많이 나누고 계실 겁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인공지능과 혹은 저 멀리 있는 SNS 속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겠다 싶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응원 문자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대금 독주 음악 골랐습니다. 우리에게 대금이란 이 땅에서 만들어진 향악기로서 설화까지 품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악기입니다. 악기가 설화를 품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민족의 기억과 상상력, 공동체 정신과 상징이 악기에 투영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대금은 만파식적 설화를 품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략 이런 이야기죠. 동해 한가운데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를 향해 떠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신라 신문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 작은 산을 살펴보도록 했죠. 산의 모양이 거북이의 머리를 닮았는데 산 위에는 대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나무는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기이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대나무로 절을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라고 해서 악기를 만들었고요. 월성 천

현존고에 보관합니다. 그 악기를 불면 적병이 물러나고 질병도 없어지고 가뭄에는 비가 오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면 날도 개이고 바람이 심할 때는 바람도 가라앉고 물결이 잠잠해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악기를 만파식적,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악기라 이름하고 국보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설화에는 대개 정치적인 맥락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금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런 설화임에 분명합니다. 이번에 그런 설화를 품고 있는 악기 대금소리 듣겠습니다. 자진 한입 듣겠는데요.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금독주 자진한잎 감상하셨는데요. 박용호의 대금독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우리 향악기 대금이 품고 있는 만파식적 설화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설화가 신라의 권력구조 변화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정치적 맥락이 있는 이야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성골계 출신으로 왕통이 이어지던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에 진골계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왕권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 정당성을 합리화시킬 장치도 필요하던 그런 즈음에 이런 설화가 나왔다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괴이해서 믿지 못하겠다 하고 한마디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저런 해석이 있다 해도 이 만파식적 설화를 품고 있는 대금의 그 오롯한 소리가 달라질 건 없겠죠.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초강어부들아 듣겠습니다. 가곡에서 중거 평거 또 태평가 이런 노래는 우리 가곡의 가장 느린 음악 이수대업에서 파생된 곡들입니다. 파생곡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이수대업이 인기 있는 곡이란 뜻이기도 하죠. 오늘 들으실 초강어부드라는 계면조 평거선율에 얹어 노래하는 두자머리 시조를 노래합니다. 초강어부드라 고기 낚아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화계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이런 시조신데요. 초나라 강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고기를 낚아 삼지 말라고 합니다. 굴원의 충성스런 혼이 고기 뱃속에 들어있으니 아무리 큰 솥에 삶아도 그 충혼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굴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굴원이 회왕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모함으로 인해서 강남에 귀향을 갔다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마침내 초나라강 명라수에 빠져 죽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인조대의 이조판서 대제학을 지낸 백주 이명한이 지은 시조십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초강 어부들아 고기 낚아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확의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굴원의 충절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내용이었죠. 여창가고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초강 어부들아는 초강 이렇게 두 글자로 시작하는 시조시 우리가 두자머리 시조라고 하는데요. 두자머리 시를 노래하는 음악이라서 처음에 3박을 생략하고 넷째 박부터 시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번에 여밀락 듣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여밀락은 짧은 여밀락입니다. 여밀락 전체 7장을 각 장마다 조금씩 들을 수 있도록 특징적인 부분을 발췌해서 연주했습니다. 보통 여밀락을 연주할 때에는 4장부터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연주하는데요. 이번 연주에서도 중간 즈음에 속도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4장 급박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짧은 여밀락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여밀락 1장부터 7장까지 고루 들을 수 있도록 짧게 압축해서 연주한 음악 짧은 여밀락 들으셨는데요. 이두원의 단소,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김선옥의 검은고, 이재용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수년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밀락 7장까지 전곡을 들으려면

1시간 20여 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여밀락 전곡의 느낌을 느끼도록 한 연주도 의미가 있네요. 짧은 영산회상이나 짧은 산조 이런 곡들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음악이죠. 봄봄님께서 화요일에 생방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12가사의 하나 백구사 준비했습니다. 백구사는 정치에서 물러난 인물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 이 정치에서 물러나서 한가한 바닷가를 갔습니다. 백구가 한가로이 날고 있는데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조차 예 왔노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상에게 버림을 받고 바닷가에 와 있는 이의 노래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주인공은 오히려 그런 삶을 즐기는 듯 보이는데요. 오류 춘광 경 좋은데 백마 금편 화류 가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버드나무 봄빛 경치 좋은 데에 백마를 타고 금빛 채찍을 들고 꽃놀이를 가자 이렇게 노래하면서 온갖 아름다운 풍광을 다 만납니다. 2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침 벽계 화홍 유록한데 만학 천봉 빛은 새로워 호중 천지 별건곤이 여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침벽계 화홍 유록하다는 말은 참 시적인 표현인데요. 운침벽계 구름이 푸른 시내를 베고 있고 화홍 유록 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다 이런 뜻이죠. 호중 천지 별건곤은 호리병 속 별세계란 뜻입니다. 이 주인공은 그처럼 아름다운 자연 속을 누비는데요. 10리 정도 되는 백사장에 해당화가 피어있는 모습, 그 해당화가 바람결에 나부끼는 모습까지 두루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구사 4장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4장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야금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연주로 듣겠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 백구사 4장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십리길 백사장에 해당화가 피었는데 바람을 맞아 뚝뚝 떨어지는 풍경 끝부분에서 노래했는데요. 가야금 반주로만 노래한 백구사도 운치가 있네요. 가사 백구사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 조유회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선율도 아름답고 목구성이 참 좋은 곡이죠. 이 가사 백구사는 전성, 요성, 퇴성 등 다양한 목구성이 돼 있는 곡이라서 부르는 이도 좋지만 감상하기에도 더욱 묘미가 있는 곡이 아닌가 합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더운 날 초강 어부드라를 들려주셔서 시원한 느낌이 나네요. 이번 스페인 출장에서 세비야가 가장 햇살이 따가워서 좀 놀랐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 스페인이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이라서 그렇겠죠. 더위 대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겠죠. 우리 보뜰마을님께서 드디어 출장에서 돌아오셨군요. 건강한 입성을 환영합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머슴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사라져간 우리 역사 속의 존재 머슴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혹은 이미 사라진 존재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지난날 이 땅을 살았던 머슴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도 머슴인데요. 소설가 강정규가 경기도 시흥 지역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인물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썼습니다. 지금 머슴이란 존재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날 머슴이란 존재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인물, 그 존재에 대해서 새삼 생각하게 하는 글인데요. 오늘 그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농가에서 고용살이를 하는 남자를 가리켜 머슴이라고 한다. 머슴은 날품팔이 노동자와는 달리 어느 기간 고용되며 그 기간에 따라 연기 고용, 계절적인 고용, 달머슴 등이 있고 임금도 세경이라 하여 대개 현물로 한 몫에 치르게 된다. 세경이란 농가에서 머슴을 먹이고 입히는 것 말고 연말에 주는 보수를 일컫는 말이다. 노비는 엄격한 주종의 관계이고 머슴은 그래도

인권이 존중되는 노사 관계라는 점에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다 같은 천역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신분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농가에서 언제부터 머슴을 두고 농사와 가사를 거들게 했는지는 확실치 못하다. 음력 2월 초하루를 머슴날 또는 노비일이라 하여 정월 보름에 세웠던 볕가리 때에서 벼 이삭을 내려다가 흰떡을 만들고 콩으로 속을 넣어 송편을 만들어서 머슴들에게 나이 수대로 먹이는 세시 풍속이 있는데 이날 20살이 되는 머슴은 술을 내어야 온전한 성인인 품앗이꾼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음력 7월 보름을 중원 백중날이라 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마시고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고 씨름놀이도 했다고 동국세시기에 적혀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이날을 굿, 초연, 머슴날, 농부날 또는 종날이라 하여 시냇가나 산기슭이나 나무 밑에서 같이 먹고 마시며 농악을 치고 하루를 즐겼다. 또 이날 그해의 농사로 장원에 뽑힌 집 머슴에게 삿갓을 씌워 황소에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면 이때 그 집 주인은 술과 음식을 내어 잘 먹였다. 그러나 이제는 머리엔 때묻은 무명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바짓가랑이는 정강이까지 걷어올린 채 조끼 주머니엔 담배 쌈지와 부싯돌을 넣고 작대기로 지게다리를 두들겨 장단을 맞추며 고개 너머로 나무하러 가면서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 운다와 같은 노래를 흥얼대는 머슴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농로가 확장되어 지게 대신에 리어카나 경운기가 오가고 주택 구조마저 바뀌어 행랑채도 보기 어렵다. 대문채에 연결되어 담에부터 만들어진 행랑방은 보통 중류 이상의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행랑아범이나 행랑어멈들도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전라도에서는 담사리라고 부르는 머슴도 나이나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받는 세경의 양의 차이가 있다. 소를 부릴 줄 모르고 쟁기질도 서툴러 집안에 잔일이나 거들고 뗄나무나 할 만한 애 머슴 곧 깔때미는 세경이 가장 적고 볕섬을 번쩍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도 세거니와 쟁기질에다 나래엮기 같은 대농가에서 필요한 갖가지 일을 모두 해낼 수 있고 나이도 30이 넘어서 경험이 풍부한 상머슴은 세경을 가장 많이 받기 마련이다. 애머슴과 상머슴과의 사이에 끼는 중머슴은 세경도 중간치기이다. 일 잘하는 머슴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몇 년씩 계속 살다가 장가까지 그 집에서 들고 행랑의 노비격으로 눌러앉아 안팎 일을 돕는 부부 머슴이 되기도 하지만 간신히 1년을 채우고 낯을 찌푸리며 나가는 머슴도 없지 않다. 마을 처녀를 넘보다가 몰매 맞는 머슴도 있고 동네 과부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하는 머슴도 있다. 대개 머슴은 날이 부옇게 밝을 무렵이면 일어나 쇠죽을 끓여야 한다. 주인집 할머니가 주무시는 사랑방에 여물소치 걸리기 마련인데 어쩌다 새벽참에 아랫목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주인집 노친네의 호령이 떨어진다. 겨울철엔 안채 부엌에 큰 솥에 물을 길어다 붓고 미리 불을 지펴놓아야 주인집 며느리가 나와 더운 물을 쓸 수 있고 그래야만 귀염을 받을 수 있다. 집안 청소를 하고 물꼬를 돌아보고 꼬를 한 짐 베어 지고 돌아와 아침밥을 먹는다. 돼지죽을 퍼주고 그날 피울 풍년초나 값싼 궐련, 환곽을 받아들면 하루 일이 시작된다. 하루 일이 끝나면 주인집에 사랑방이 있을 때는 가마니 치기나 새끼꼬기 같은 밤일을 하다 자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동네 머슴방이나 고개 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이튿날 꼭두 새벽에 다시 온다. 새벽에 일어나면 우선 쇠죽을 끓였어.
생솔가지를 뚝

뚝뚝 분질러 아궁이에 쟁이고 설나무니 솔가루를 한 주먹 넣고 불을 써대면 굴뚝이 미어지게 연기를 뿜었지. 마당을 휙휙 쓸어대고 샘에 가서 물 몇 찌개 길어다 붓고 꿀 한 짐 베어놓고 물고 한번 돌아보면 아침상이라 꿀맛 아니었건남. 요새사 참 헐 일 없지. 김을 맬 필요가 있는가. 제초제를 뿌리면 되니께 퇴비를 할 게 있나. 비료를 뿌리면 된께로. 그런디 무슨 병충해가 그렇게 많어. 농역을 뿌렸사니께 묻게라는 놈도 없어지고 썰썰 겨가는 그놈을 잡아다 장을 담갔다가는 딱지 하나면 밥 한 사발 넣끈히 넘겼었는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임을 그려 운다. 제주민요 너영나영 들으셨는데요. 고성옥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 머슴들도 이런 노래를 부르며 즐겼다고 이 글에 소개돼 있어서 오늘 민요 너영나영 들어보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이 땅에서 사라져간 우리 존재 들어보셨습니다. 머슴 이야기였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펴낸 숨어 사는 외톨박이에 소개된 머슴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에는 머슴 외에도 옹기쟁이, 대장장이, 풍수쟁이, 뭐 묘지기 이런 귀한 존재들을 주목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머슴에 대해 쓴 글을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지금은 드라마나 소설,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존재가 됐지만 지난날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존재라서 오늘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 글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사회사적 지식을 알려주시네요. 상머슴이 1960년대 1년 3경 20섬이었다는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지초실님께서 자주 문자 주실 때 그 머슴 이야기 가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60년대에도 그 정도 받고 일을 했군요. 네, 이거 좋은 기록이네요. 고맙습니다. 6944님께서 세경을 받고 남의 집사리를 했던 머슴들의 삶, 노비보다는 낫겠으나 그리 녹록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랬겠죠. 머슴들이라서 그들의 삶의 애환 이런 것도 이 글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는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속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김숙차류 입춤 반주음악입니다. 이 음악은 소리가 있고 사물연주와 태평소 그리고 현악기도 함께 연주하는 음악이라 풍성합니다. 김숙자류 입춤 반주음악 듣겠는데요. 김청만, 유인상, 김연수, 박지혁의 사물, 이재혁의 태평소, 이철주의 대금, 한선아의 가야금, 김무경의 아쟁, 왕기철, 김유경 두 분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날이 유난히 더워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태평소의 쨍한 소리가 더욱 시원하게 들리네요. 김숙자류 입춤 반주 음악 감상하고 오셨는데요. 김청만, 유인상, 김현수, 박지혁의 사물, 이재혁의 태평소, 이철주의 대금, 한선아의 가야금, 김무경의 아쟁, 왕기철, 김유경의 구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앞서서 머슴 코너 이야기에 보충해 주실 그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상머슴은 멍석도 짤 줄 알아요. 혹한기에 벽에 걸어서 두 달여 짜면 멍석 한 장 엮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머슴 아재가 문맹이어서 여름방학 때 책을 다 잘라서 풍년초 골연 담배 피시기도 했죠 하셨습니다. 아, 그 혹시 쓰는 책, 읽는 책을 다 잘라서 만든 건 아니겠죠? 아, 그런 추억이 있군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진도 지역에서 전승된 강강술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강술래는 국가무형유산 강강술래 예능 보유자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박용순은 1938년 전라남도 진도 태생입니다. 11살 때 고향에서 친구들과 강강술래를 잘했다 하고요. 22살 때에 둔절리로 시집을 갔는데 당시 강강술래 대회가 열리자 둔절리의 선소리꾼으로 참가해서 2등상을 수상했다고 하죠. 박용순의 실력은 당시 같은 마을의 강강술래 보유자 최소심의 눈에 띄어서 마침내 전수생으로 선발됐고요. 이후에 최소심의 강강술래를 제대로 배워서 1993년에 진도 강강술래 보유자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강강술래 듣겠습니다.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뛰어보세, 뛰어보세.
1: 강강 술래.
0: 혹시 녹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 술래.
0: 깊은 마당이 예 터지게.
1: 강강 술래.
0: 혹시 녹신 뛰어나보세.
1: 강강 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졸래 졸래가 잘 논다. 어, 아색이 저색이 고운 남생이 놀아라. 일사 정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정주들야 아랑주들야 솔라무초야 내댁그랑 나무 접시가 우갱갱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떨떨 먹고 미나리 당주를 더듬세 개골이 개골장 강주가 내 왕개골 왕개골을

0: 청청청해영자
1: 이도 군산청해영자
0: 청청청해불자
1: 이도 군산청해불자
0: 청청청해불자
1: 이도 군산청해불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나는 짜장장장 버리여
1: 고사리 대사리 끙자 나무 대사리 끙자 유자 꽁꽁 채미나는 짜장장장 버리여
0: 고사리 대사리 끙자 만부 대사리 끙자 송구 끙

0: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친다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해난다 덕성 풀자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해난다 덕성 풀자
0: 강강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어디 꼴지왕가
1: 장자 장자 꼴지와세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열쇠 없어 문 열었네
0: 문지 새끼 찔룩찔룩
1: 하사하니 보시오
0: 문지 새끼 찔룩찔룩
1: 하사하니 보시오
0: 꼬리따세
2: 잡았네
0: 잡았네 잡았네 문지 새끼를 잡았네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공차도 보차도 되었네
1: 잡았네 잡았네 문지 새끼를 잡았네 공 하나 보다 나 던졌더니 공차도

진도분들의 소리, 확실히 이분들의 유전자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강강술래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강강술래 예능 보유자 박용순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박종기제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지난날 대금계에서 정학계의 김계선, 민속학의 박종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이 많습니다. 박종기는 진도에서 1879년 혹은 1880년에 태어났고요. 일제강점기 때 삼남지방에서 박저 때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을 정도로 대금계에 이름났던 분입니다. 이 신방곡이나 봉장취 판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대금산조의 틀을 완성한 분입니다. 박종기째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종기째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자신의 작은 증조부의 산조를 연주했네요.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박종기째 대금산조 함께 하셨습니다. 박종기 명인이 연주하던 대금 실물은 현재 국립국악원의 국악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요. 오늘 산조를 연주한 박환영이 작은 증조부의 대금을 직접 소장하고 있다가 국악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보뜰마을님 신청음악 함경도 민요 궁초댕기 준비했습니다. 궁초댕기는 어랑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라서 두 곡이 비슷하게 들립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신고산 타령과 비슷하구나 생각하셨죠? 신고산 타령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곡 함경도 민요 궁초댕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도 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 우리 역사 속에 살아 숨쉬던 존재들이 그 시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일은 참 의미가 있는데요. 사라져버린 존재라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 사회의 구조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라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기초 노동을 제공해서 우리 삶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존재 머슴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날 걸어온 삶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의 향기 함께 나누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허허, 아이 여기가 어디냐? 아이 사실 얘기하는 상가집 제청이구먼. 자, 한마탕 놀다라 갈세. 가상자도 멋이 조금 있던가. 장단 없이는 또 못 놀아. 장단을 털어놓고 한번 놀아보는 것이었다. 헐.

0: 아니 가사장님 하나 멋져요.
1: 잘한다.
2: 전나게 잘해요.
0: 자 이번에는 우리 거사 사당을 모셔가지고 노래 한번 들어볼랍니다.
1: 에라이 요즘 가시랑.

0: 어째 자네는 이렇게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1: 아, 얍도 못 보면서 어째 그것을 아요?
0: 어야, 마누라.
1: 예?
0: 다 저 새끼 뱃속에서 잘 크라고 다 자장가 한번 불러볼라네.
1: 그렇게 하시오.

0: 잘한다.
1: 동동동동동동강아지 안녕 빛을 생겨

0: 꼴채어여 마누라.
1: 예?
0: 요놈이 안 나왔어도 나왔다고 나 이놈 골기는 한번 달아볼라네.
1: 알았어.
0: 꼴채 요것은 두상이고 두상 좋게 생겼다. 꼴채 요것은 눈이고 왔다 눈.

0: 개곡 동지세 딸이 어려 죽은 말눈 같네. 요것은 코고 코도 등실하니 참 좋다. 어째 요것은 입이고 왔다 이놈 입장지도 본게 그만 술 잘 퍼먹었다. 어째 요놈 내려가시로. 요놈은 딱 걸려야지. 흘러 내려가 불면 내신세도 낭패다. 오냐 딱 걸려라 걸려. 오냐 걸려. 와라 허망하네. 허망해. 야 마누라.
1: 예?
0: 나 요놈 저 정문하러 가기 전에 나 개사랑 한잔 하고 가라네. 개사.

개사하게 기계하게 개개

0: 기계야 기계야 기계야
1: 영가
0: 어이
1: 어서 가서 정문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오시오.
0: 에이 어이야 마누라 나 저 개새끼한테 나 정문하러 가네.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노란 참외가 보이고 녹색 수박이 나오더니 어느새 과일 판매대에 복숭아의 분홍빛이 등장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 첫 복숭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좀 더 특별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경기도 안성 삼중면의 최원식 어르신입니다. 올해 94 되신 분입니다. 지난 2023년 91살의 나이에 직접 복숭아 나무를 심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둬서 출하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은 아유 무슨 일이야 이제 하던 일도 정리해야지 그렇게 말할 시기에 이 어르신께서는요 작은 묘목을 땅에 심으셨던 겁니다. 그 후 물을 주고 가지를 살피고 하나하나 봉지도 씌우고

그 긴 기다림을 알면서도 나무를 심었다는 건 아직 내 앞에 많은 계절이 남아있다, 뭐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94살의 첫 수확, 그 얘기 안에는 복숭아보다 더 깊고 달콤한 삶의 즐거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마음 한쪽에 작은 나무 한 그루 심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믿음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 민요 도화타령입니다. 노래의 전병훈입니다.

오늘의 첫 곡 경기민요 도화 타령이었습니다. 노래의 전병훈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94살의 첫 복숭아 수확을 앞둔 그 최원식 어르신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 안성 삼죽면에는 삼죽 실버 복숭아 클럽이라는 작은 장목반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80대, 90대 농민 5분이 뜻을 모아 복숭아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지금은 회원이 10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10그루, 또 어떤 분은 30그루까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나무를 돌본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참 좋지 않나요? 실버 복숭아 클럽. 회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야.

0: 함께라서 도전할 수 있었어. 이렇게요. 함께라는 말. 참 오래 마음에 남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원식 어르신의 그 복숭아 나무도 처음에는 가느다란 가지였을 텐데요. 비바람을 맞으며 또 해를 넘기고 드디어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건 뭔가를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나무를 심는 마음은 결국 내일을 믿는 마음이니까요. 자, 수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일상 속의 건강 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도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네, 오늘은요 문물의 발달 이면에 남아있는 추억과 생활 이야기를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 창파 소상팔경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1: 심청을 모셔올려 배전에 앉힌 후에 닷을 감고 돗다르니 순풍이 절로 나서 지행 없이 떠나갈 적이

아버지!

황왕 노를 당도 헌년 일모의 행관 한채

홍황대를 당도했니 삼산은 말라

누던데요. 신명강 당도은이 백낙천 일가구갈피 판서의

고소성을 배롤매야 한산사수북

진수근안이 격강상열

손상강을 들어 간지 아이양눈도 부은지만 고상은 땅구동답으로만 내 본예 오잔

산여빈 찬내빈돈 찬생찬논 슬픈 소리는 저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창파 소상팔경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국악방송이 오랜 시간 공들여 기록하고 고품질의 방송 음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 음원 시리즈 음반 속 보물 같은 곡들을 엄선하여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만날 음반은 2021년 새 음원 시리즈 한세현 피리와 태평소인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감상하실 곡은 한일섬유 태평소 신화위입니다. 보통 호적이라고도 불리는 이 태평소는 첫 음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시원한 소리가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본래 태평소는 대중적인 신화위나 군대의 행진음악에 주로 쓰였는데요. 이 태평소 가락을 민속음악의 거장 한일섬 명인이 남도풍의 장단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도록 태평소 연주 레퍼토리를 크게 확장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곡을 연주해 줄 한세현 명인은 부친 한일섭 명인과 모친 남해성 명창 사이에서 태어나 예술적인 피를 물려받았는데요. 이처럼 천부적인 재능으로 자신만의 한세현류 피리산조를 완성하고 30년 넘게 국립국악원에 재직했습니다. 오늘은 피리가 아닌 아버지의 가락을 이어받은 태평소 연주로 만나보실 텐데요. 아들에게 아버지란 엄청난 대가이자 또 어떤 깊은 의미였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세현의 태평소, 윤재영의 장구 반주로 10분이 넘는 긴 호흡 속에 담긴 신화위의 깊은 멋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일섬유 태평소 신화위입니다.

오셨습니다. 한일섭 명인은 박종선, 윤윤석, 이생강, 김청만 등 우리 국악계 수많은 거목의 스승이신데요. 위대했던 아버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아들 한세연 명인의 연주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여창가곡 개면조 준거 꽃보고입니다. 노래의 박민희입니다.

태평소의 한세현, 장구의 윤재영이었습니다. 한일섬유 태평소 신화위, 긴 호흡으로

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쑤시개부터 찾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그런데 이쑤시개를 너무 자주 쓰거나 힘을 주어서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잇몸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이쑤시개는요, 끝이 단단하고 뾰족해서 치아 사이에 억지로 밀어넣으면 잇몸에 작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이 반복되면 피가 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치은염, 치주염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또 심하면 잇몸이 점점 내려앉는 잇몸 퇴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그냥 두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치석으로 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이쑤시개보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이 더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치실은 칫솔질만으로는 잘 닿지 않는 치아 사이 음식물 찌꺼기와 치태를 없앨 수 있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실을 꾸준히 사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출 중이거나 치실, 치간 칫솔이 없을 때는 이쑤시개를 잠깐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낀 음식을 가볍게 빼내는 정도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치아 사이를 억지로 벌린다거나 잇몸을 반복해서 건드리는 건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현악 여밀락 4장 듣습니다. 연주의 서울악회입니다.

현악 여밀락 4장이었습니다. 연주의 서울악회였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인데요. 네 드름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김동표입니다.

1부 마무리 곡 네드럼이었습니다. 연주의 김동표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봅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여름 햇살을 듬뿍 머금은 과일, 복숭아를 빼놓을 수 없죠. 그 복숭아의 고장 조치원에서 반가운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인데요. 이번 축제는 아직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조치원읍 세종시민운동장과 도토리파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특히 이 축제에서 처음 선보이는 체험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블랙호크 헬기 탑승 체험입니다. 연서면 육군 항공대대와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육군의 대표 기동 헬기인 블랙호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연서면 항공대대를 출발해 고복저수지와 세종시민운동장, 오송역 일원을 둘러본 뒤 다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 10분 동안 세종의 여름 풍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색다른 시간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탑승 체험은 축제 기간 중 7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참가 신청은요, 6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13세 이상 세종 시민으로 총 48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종에 계신 분들이라면 또 올해 복숭아 축제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헬기 탑승 체험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18년 전통의 조치원 복숭아도 만나고 세종의 여름 풍경을 하늘에서 헬기에서 즐기는 시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24회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복숭아꽃 듣겠습니다. 연주의 김보미 외 여러분입니다.

복숭아꽃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김보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은 풍경 속으로 듣겠습니다. 연주의 노은아 외 여러분입니다.

풍경 속으로였습니다. 연주의 노나웨 여러분이었습니다. 잠시 후엔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하겠습니다. 그 전에 소리풀이 듣겠습니다. 이 소리풀이는 전통예술원 교수들이 함께 연주한 작품인데요. 하나의 소리에서 또 다른 소리가 풀려나오고 서로 맺히고 다시 풀리며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데요. 산조 형식을 변형해 가락을 구성한 곡입니다. 소리풀이 함께 듣겠습니다. 연주의 전통예술원 교수들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으로 전해드립니다.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우리 마음속 뽀득뽀득한 기억을 한번 소환해볼까 합니다. 바로 걸레질과 청소 이야기인데요. 요즘 세상 참 좋아졌잖아요. 집안일 중에서 가장 고되고 허리 아픈 것이 청소였는데 최근에는 무선 물걸레 청소기, 그것도 그냥 청소기가 아닌 로봇 물걸레 청소기가 생활 가전에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저 멀리 그 미국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미국은요, 원목이나 타일 바닥이 많아서 늘 대걸레질을 하느라 허리며 손목이며 시큰거렸는데 로봇 물걸레 청소기가 알아서 뱅글뱅글 돌아가며 묵은 때를 벗겨주니 어찌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 참 편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문득 예전에 우리가 손이 빨개지도록 걸레를 빨아가며 직접 청소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청소라고 하면 무조건 허리 굽히고 무릎 꿇고 앉아, 아유 참, 아우 지금 생각해도 그냥 온몸이 양동이에 물 가득 받아다가 손걸레를 적신 후 꼭 짜서, 네, 방바닥부터 마루까지 온 체중을 실어 문지르고 나면요, 등줄기에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하루의 청소를 마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거룩한 일과였고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자기 방을 쓸고 닦으면서 생활의 무게를 배우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웅 소리를 내면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서 굴러다니는 그 로봇 청소기, 거기에 물걸레를 장착한 로봇 청소기. 아 정말, 네, 편리하다 못해 아주 똑똑한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의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고요, 많은 이들을 청소의 고통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정말 고마운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주민요 마당질 소리 들려드리죠. 소리의 강문희 외 여러분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제주민요 마당질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강문희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아무리 세상 좋은 로봇 청소기가 나와도 저만의 청소 고집이 좀 있습니다. 먼저 진공 청소기로 바닥을 싹 돌리고 나서 먼지 포로 구석구석 남은 잔먼지를 쓱 다듬어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걸레를 직접 쥐고 방바닥을 한번 쓱 닦아내야만 마음까지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을 이해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기계가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준다고 한들 제 손으로 닦아야지만, 네, 그래야지 그 뽀득뽀득하고 개운한 느낌, 네, 그걸 진짜 느껴야지만 아, 청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1901년에 유선 진공청소기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효자 구실을 해왔죠. 네, 코드를 꽂고 사용하다 보면 본체 바퀴에 전선이 걸려서 이동에 방해가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무선 진공청소기가 출시됐고요. 그때는 또 흡입력이 약하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경 흡입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이 나오면서 청소시장의 판도가 또 바뀌었죠. 이후엔 뭐 집안 동선을 입력하면 돌아다니면서 똑똑하게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와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된 로봇 물걸레 청소기까지, 네, 편리함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집안 정리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기계의 힘을 빌려 손목과 무릎을 아끼는 영리한 청소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가끔은 옛 생각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닦아내는 정성어린 청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투박한 걸레 한 장으로 집안을 반짝반짝 닦아내던 그 일상에 대한 소중한 책임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추억 보따리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어서 들으실 곡입니다. 빨래 2 1부분 들려드리죠. 소리의 한승석, 연주의 정재일입니다.

빨래 2.1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한승석, 연주의 정재일이었습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그 옛날 청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 날씨가 덜 더울 때, 또 덜 꿉꿉할 때 온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개운하게 청소 한번 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마무리곡 소개하겠습니다. 햇살 듣겠습니다. 연주의 한충은 왜 여러분입니다.

마무리 곡 햇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한층은 왜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 외칠 준비가 되셨죠?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꽃하면 보통 봄을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꽃이 피는 계절은 여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맘때가 제철인 수국은 작은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풍성한 꽃을 이루는데요. 토양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것도 이 수국의 매력이죠. 수국은 색깔에 따라 꽃말도 다르다고 합니다. 변덕, 냉정 같은 꽃말이 있는가 하면 진실한 사랑,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보라색 수국의 꽃말,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화려한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6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국악그룹 이상의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연으로였습니다. 자, 요즘 수국이 제철입니다. 초여름 장마철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꽃인데요. 왜 수국이란 이름이 붙여졌냐.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국. 그리고 또 수국은 작은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거창한 말보다 작은 진심이 쌓이고 쌓여서 오래 남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불어 드는 수국이었습니다. 자, 요즘 엄청 화제던데요. 드라마 참교육 이거 보셨습니까? 교권 추락과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작품인데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 이거 현실에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오, 화제를 많이 모으고 있긴 한가 봅니다. 더불어 드라마 보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저 아이는 정말 참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맞아요. 뭐 드라마 속 얘기만은 아니죠. 현실에도 있잖아요. 말을

뭐 함부로 하는 아이,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어른을 우습게 하는 아이. 오늘 아침에는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작은 물의 노래와 연주를 함께 듣습니다. 태평가.

0: 작은 물의 태평가, 신혜의 노래와 피리 연주도 함께 곁들여진 노래였습니다. 자, 청호의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요즘 화제의 드라마 참교육. 그 드라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지금 게시판에 글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닥토닥님, 어제 정주행에서 끝까지 다 봤어요. 오, 몇 편짜리예요? 한 10편 정도 되나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주행을 쭉 해버리시다니. 7237님, 저도 4회까지 봤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고요.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 학교에서의 참교육은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학교가 평화로울까요? 맞습니다. 2446님, 현직 초등교사입니다. 드라마 속 우진 엄마의 행태를 보고 현실을 그대로 녹인 것 같아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범죄인 행위가 학부모 대 교사로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 하는 건지 현실이 힘듭니다. 조금이나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 이제는 잊혀져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교사로서 학교에서 얼마나 힘드신지 그런 힘듦이 이 세 줄의 사연에도 여기저기 묻어있는 것 같아요. 잘 공감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학생들과 선생님이 그냥 웃으며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뭐 제도적 장치 같은 게 필요할 듯 싶습니다. 토닥토닥님, 10부작이라고 하시네요. 10부작. 우와. 이은밤의 쭌디는 5화 추천이라고 또 추천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이세준 DJ도 이 참교육 드라마 잘 보고 있나 봅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사연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당연히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뉴월과 서희철의 연주와 노래로 사철가 듣습니다.
1: 희복의 젊은이, 나도 젊은이 같은 때가 있었지. 평온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라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뜨겁게 사랑을 하기도 했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와 내 가족을 지켜내기도 하였고, 그러다 정신 차리니 이젠 흰머리만 성성한 늙은이가 되었네. 사람 인생이라는 게 꼭 사계절 같지 않은가?

봄꽃을 본 것처럼 설레고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끔 가을바람처럼 외롭기도 하였네. 결국엔 늙어 가지만 남았지만 또다시 따스한 봄이 오지 않겠는가.

온유월과 서희철이 함께한 사철가에 이어서 송소희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여우비. 오늘은 참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 드라마 참교육 요즘 많이들 보셔서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눠보는데요.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던 이야기들 많이 끄집어내십니다. 사실 아침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8920님, 참교육이 필요한 아이라. 아이들 나무라기 전에 어른부터 본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한 아이들, 잘못을 하는 아이들. 왜 그럴까?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가 문제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네,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 필요할 것 같습니다. 6748님, 한 달에 한 번씩 쓰레기 줍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이게 뭐 반항심인지 쓰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걸 보고 참교육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또 중고등학교 때 떠올려보면 왠지 모르게 삐딱해지고 싶은, 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괜히 왼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건 또 아니죠. 2358님, 뉴스 보면 친구 괴롭히는 걸 장난이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배워야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전 장난으로 했는데요. 뭐 예나 지금이나 그런 표현들 하죠. 아이들 괴롭히는 나쁜 아이들이 꼭 하는 말. 하나 더 볼까요?

기본부터 배우는 게 참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요즘 능력 있으면 다 좀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대하는 기본이 아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민은경과 남기문 밴드의 소리와 연주로 광대 듣습니다.

둘째는 사설치래 그제 차 득음이요 그제 차 노름새라 노름새라 하는 것은 귀성이 있고 맵수 있고 경각의 천태만상 위선위 천변만화

만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질보단장 네 부인이 병풍지에 나서는 듯 사모야 밝은 날이 구름 바꾸나오는 듯 새눈 뜨고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전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한 이 속판이 소리

정산 초장 다스르니 은은한 청계수가 얼음 밑에 흐르는 듯 끌려내는 목은 손풍에 배놓는 듯 차차로 돌리는 목 봉해도 전이 기어다.

보면 폭포수가 솟치는 듯 장단고저 변화무쌍 이리 농락 저리 동락 아니리 짜는 발은 아리 따운 제비말과 공겨울 앵무소리 중머리 중중머리 진양조를 닫아두고 놓아두고 걸리다가 떨치다가 청원하게 나는 복은 단산의 봉의 울음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청천의 하계 울음 애원성 흐르는 목 황명의 비파소리

김기문 밴드와 소리꾼 민은경이 함께한 광대에 이어서 박초현, 김용우의 노래로 느리게 배치기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0853님, 어젯밤 비행기로 서울 와서 7시 반 출근했더니 완전 졸리네요. 아이고, 지금 막 출근하셨군요. 커피 한잔 마시며 출석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주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저껜가 수국 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제주의 수국도 잘 보셨는지. 제주도 날이 좀 흐리고 비 오는 날씨던데요. 어제까지는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예보 있습니다. 소나기 내리는 곳 많으니까요. 출근하실 분들은 작은 우산 꼭 챙겨서 출근하시기 바라고. 한낮의 기온은 꽤 무덥습니다. 대구 31도, 대전 31도, 서울도 31도. 오, 여기저기 다 31도네요. 아, 청주 32도. 부산은 27도로 좀 시원하네요. 자, 청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9분 05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2: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통 공연 예술단체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가 만드는 가족 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꿈을 찾아 양계장을 탈출한 닭들의 유쾌한 모험을 그린 작품인데요. 판소리의 해악과 신명나는 무대에다가 웃음과 감동, 그리고 잊고 있던 꿈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공연입니다. 자,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공연은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5분께 1인 3매씩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 공연이 열리는 7월 4일 토요일 복사골 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공연 축제 들썩들썩 연희 놀이터도 함께 펼쳐집니다. 사자춤, 풍물놀이 같은 연희 공연부터 전통 소품 만들기, 전통 의상 체험, 떡 매치기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공연도 보시고 우리 전통 문화도 신나게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아이고 멋지구나 창호야. 창호처럼 스마트하고 착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야 이런 친구들만 많으면 정말 참교육이 따로 필요 없을 텐데 말이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 가지고 왔어?
1: 한철이 삼촌.
0: 응.
1: 지가 오늘은 요즘 딱 제철인 퀴즈를 갖고 왔어요.
0: 그랬구나.
1: 노래 먼저 듣고 문제 드릴 거예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이 노래는 함양 양잠가라는 민요였어요. 양잠은 누에를 키우는 일인데 누에가 좋아하는 게 바로 뽕잎이잖아요. 인제 문제 드려요. 뽕나무에 열리는 이 까만 열매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뽕, 2번 오디, 3번 머루, 4번 딸기. 좀 어려워요. 먹다 보면 입이랑 손이 시커멓게 물드는 달달한 열매인데. 아니 근데 서울서는 뽕나무를 오디 가야 볼 수 있대요?
1: 글쎄다, 어디 가야 뽕나무를 볼 수 있을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 퀴즈는 뽕나무 열매 이름 맞히기입니다. 요즘이 딱 제철이고요. 잎과 손에 진한 보랏빛 물이 들 정도로 색이 아주 진한 열매죠. 달달한 맛이 나고 약재로도 쓰는 이 열매는 무엇인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뽕, 2번 오디, 3번 머루, 4번 딸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음악 하나 들어야죠. 민영치회 여러분들의 연주로 오디세이 인 서울 듣습니다.

0: 민영치 외 여러분의 연주로 오디세인 서울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 풀고 있는 중인데요. 뽕나무의 열매, 요즘 제철인데요. 뭘까요? 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4개 드렸는데 1번 뽕, 뽕나무의 열매가 뽕, 아, 2번 오디, 3번 머루, 4번 딸기로 드렸는데 정답 재미나게 많이 보내주시네요. 2548님 첫 사연 주셨는데 2번 오디, 힌트가 너무 재밌네요. 오디. 7599님 2번 오디입니다. 출근길에 듣는 국악방송 참 좋네요 하셨고요. 노랑토끼님 2번 오디, 오디 가면 딸 수 있나요? 오디 하셨고요. 3787님도 오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오디 하셨고요. 6152님 2번 오디, 오디 한철이죠. 요즘 한철이에요. 제철이에요 하셨습니다. 다들 오늘 왜 이렇게 재미난 답을 많이 보내주시는지 기분 좋아집니다. 자, 장어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오디였어요. 한철이 삼촌. 뽕나무는 만난 오디도 열리고,
0: 그치?
1: 잎사귀로는 누에도 키우고,
0: 그렇고
1: 누에는 또 비단실을 만들어주잖아요.
0: 아이씨구.
1: 뽕나무는 완전 효자나무네요.
0: 맞지 맞지. 옛날에는 정말 소중한 나무였던 것 같아. 그리고 향도 되게 좋다.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암튼 이제 선물 받을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7011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9414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3360님 전병 세트, 9456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011 범장기지 떡, 9414 어쩌다 못난이 김치, 3360 전병 세트, 9456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별이 국악단의 노래와 연주로 함양 양잠가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올게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들이네 쌀 2부 첫 곡, 안숙선 명창의 소리로 남도민요 흥타령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들이네 쌀 지금 시각 8시 6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세계에서 가장 큰 락 페스티벌, 바로 영국에서 열리는 글라스톤 락베리 락 페스티벌인데요, 매년 이맘때 열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렉스 오렌지 카운티라는 뮤지션이 공연하는 모습을 봤어요. 실제로 가서 본 건 아니고 그 글라스톤베리 페스티벌 할 때 너튜브로 생중계를 하거든요. 그걸 봤는데요, 와, 이 후렴을 거기에 모여있는 수만 명의 관객들이 다 따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처음 듣는 노래였는데 이 노래 유명한가 보다,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진짜 엄청난 히트곡이더라고요. 자, 영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알렉산더 제임스 오코노의 솔로 프로젝트입니다. 렉스 오렌지 카운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뮤지션의 음악이 굉장히 여러 장르의 음악을 잘 비벼냈어요. 재즈, 힙합, 또 좀 나른한 베드룸 팝, 인디록, 소프트록까지 자신의 잘 비벼낸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친한 친구, 가장 친한 친구라는 의미의 노래 제목의 곡인데요. 플래티넘 싱글 히트, 그러니까 100만 장 이상 팔린 히트곡이고요. 퍼렐 윌리엄스랑 함께 작업한 테이커 드라이브라는 노래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베스트 프렌드

밴드를 듣는데 이 얼터너티브 팝의 장르적 특징이 그냥 매끈하게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도 기타 위주의 그런 사운드라서 조금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자,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베스트 프렌드 함께 듣겠습니다.

와, 노래 들으니까 락 페스티벌 가고 싶네요. 락 페스티벌 가면 뭐 자기 나라 국기 흔드는 사람도 있고 또 여자친구 이렇게 무등태워 가지고 시야를 확보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 좋잖아요. 렉스 오렌지 카운티.

예, 베스트 프렌드 듣고 왔습니다. 페스티벌 보고 싶으시면 7월 3일부터 7월 25일 여우락 페스티벌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거 보시면 좋겠네요. 자, 2346님 안녕하세요. RR 뉴스 언제 하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RR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랜만입니다.
1: 네,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타이밍 놓치셨죠.
0: 그러니까요. 아니, 한호흡 쉬고 이렇게 음악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넘어가네요.
1: 예.
0: 아니, 우리가 1일 코너에서 네. 주간 코너로 바뀐 지 이제 3주차인데
1: 네.
0: 왜 이렇게 아쉽죠?
1: 아, 저를 만날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시죠?
0: 그러니까요. 롱타임 노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 아닌가 싶어요.
1: 아니, 저 체감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온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 막 오래 있다가 온 것 같아요.
0: 촘촘하게 매일 보다가 네. 이게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
1: 아, 근데 우리 창호 가족들도 저를 그럼 잊으시면 어떡하죠?
0: 다들 지금 난리 났는데 언제 오시나요?
1: 아니, 우리 제작진들이 문자 보낸 거 아니죠?
0: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네.
0: 자,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알뉴스 살펴볼 텐데 반가운 소식이 일단 있네요.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종전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있고, 그러나 전후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 이게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지금 상황 살펴보죠.
1: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예.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0: 오호.
1: 그 원래 그 전에 이 예. 트럼프 대통령 생일 쪽 맞춰가지고 종전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0: 네.
1: 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추측까지 오갔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0: 백악관 안마당에서 말도 안 되는 것도 했던데요. 자기 생일인데 막 전투기 뛰어가지고 막 쇼하고 이러던데요.
1: 네, 정말 성대하게 뭐 본인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전적으로 승인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0: 네.
1: 이란도 종전 합의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0: 오.
1: 그래서 이번 주에 공식 서명을 한 이후에 의무 이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는 나왔습니다.
0: 네.
1: 근데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합 공격을 해서 이란을 친 게 2월 28일이었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106일 만에 이런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도달하게 된 건데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리게 됩니다.
0: 아하.
1: 그런데 총성이 멈추자 이제는 천문학적인 비용 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0: 아, 재건을 해야겠죠?
1: 네.
0: 음흠.
1: 그런데 이게 참 가만히 있던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두드려 네. 맞게 생긴 거예요.
0: 오, 그래요?
1: 미국은 먼저 걸프 우방국들에게 이란 재건 펀드 조성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450조 원 규모입니다.
0: 우와, 450조요?
1: 그래서 어떤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이란에게는 핵 포기를 유도할 당근은 주면서
0: 예.
1: 근데 주는데 미국 돈은 안 쓰면서 생색은 미국이 내는.
0: 이야, 이거 희한한 계산법이네요.
1: 예.
0: 걸프 우방국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겪었고 경제적으로
1: 네.
0: 타격이 크긴 했지만 이게 그들이 야기시킨 문제는 아니잖아요.
1: 아니, 할 말이 있죠. 야, 우리가 전쟁하라고 했냐?
0: 그러니까.
1: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한 전쟁도 아닌데 우리 보고 돈을 내라고? 그러면 걸프국뿐만이 아니에요. 걸프 국가들은 뭐 인접해서 본인들이 여기를 또 뭐 재건을 하면 좋다고 한다고 쳐도, 뭐 이렇게 양보를 해도
0: 네.
1: 이제 서방 국가들, 뭐 아시아 국가들까지 향해서 계산서를 내밀려고 하는 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국, 프랑스 이런 우방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기뢰 제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오, 그래요?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이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해상 봉쇄 풀어줬잖아.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위험 비용은 너희가 내. 라는 거예요.
0: 이게 무슨 계산이 참.
1: 정말 이상.

0: 40만의 계산이 있네요.
1: 근데 이렇게 치면 우리가 할 말은 봉쇄가 애초에 안 돼 있던 곳인데 당신 때문에 봉쇄가 됐던 거잖아. 또 돈 주고 풀어야 되는 거잖아.
0: 그러니까요.
1: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롭겠느냐? 아닙니다.
0: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1: 민간 기업 중심으로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0: 예.
1: 그리고 뭐 한국, 일본 이런 동맹 국가들에게 분명히 이제 너희가 원유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가잖아.
0: 예.
1: 너희 수출 기업들한테도 필요하잖아.
0: 와.
1: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0: 예.
1: 모든 뉴스가 조심스러운 게 뭐 사실상의 종전 합의에 다다랐다라고 하지만 몇 시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0: 그러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막 뒤집히니까요.
1: 네. 이런 게 지금 여지가 뭐가 있냐면요. 이 해협 개방,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부분에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0: 아하.
1: 미국의 해석은 자유로운 항행을 회복한다. 완전히 오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란은 자국이 그러니까 네. 이란이 해협 통제권과 권리 권한을 행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통행료 받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아요. 이란한테 학습시켜준 거예요.
0: 통행료 이거 받으면 네. 쏠쏠하다. 받아도 네. 된다 이거를.
1: 네. 그전엔 이란도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다가 해봤더니 야 이거 먹히네 이렇게 이야.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다가 보면 MOU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란이 다시 또 우리 재봉쇄할래. 항상 이제 삐끗하면 우리 닫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0: 피해는 결국 다른 걸프국이나 우리 같은 나라들이네요.
1: 네. 그래서 이란이 이렇게 사실상 통행료를 징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0: 예.
1: 그러니까 또 이란에 대해서 이런 예외를 또 인정하게 되면 국제 해협을 끼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또 배울 거예요.
0: 아 그렇겠네요. 아,
1: 우리도 이렇게 한다. 그런 부분이
0: 우리도 뭐 이렇게 따지면 뭐 대한 해협 다 따질 수 있겠죠.
1: 서로 그러고 있겠죠. 예. 뭐 어떤 대륙이면 길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름값 전망을 또 하나 해보자면은요.
0: 예.
1: 일단은 뭐 좋긴 하죠. 국제 유가도 떨어졌어요.
0: 이미 좀 선반영돼서 떨어진 면이
1: 네,
0: 있더라고요.
1: 그래서 추가 급등 압력은 누그러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국제 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 시차가 있죠.
0: 예.
1: 원유 도입하고 해상 운송하고 정유사가 정제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우리 이미 주유소에 깔려 있는 재고들이 소진되고 이 주기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0: 몇 달 걸릴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그러면 이제 이 나라들이 미국, 이란, 이스라엘까지도 이제 합의를 지킬지 이 준수의 여부인데 우발적 충돌로도 언제든 긴장이 재고조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원래 전쟁,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0: 예.
1: 4개월 가까이 도입선 다변화를 정유사들이 추진을 해왔어요. 우리 여기서만 원유를 받아오는 거는 안 되겠다
0: 예.
1: 해가지고 뭐 미국산이라든가 이렇게 다변화를 이렇게 중진류 경진류 있었는데 우리 설비도 좀 바꿔보고
0: 예.
1: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다가 종전 합의 들려온다고 해서 이 말만 믿고 또 중동산 원유를 또 확대에 나서기에는
0: 예.
1: 비용과 리스크가 크다는 게
0: 그렇겠네요.
1: 업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다변화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돈을 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지 않을까
0: 네.
1: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태가 종식이 된다 해도 기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깔려 있으니까 그것도 없애야 되지. 그리고 지금 해협 안에 선박들 추정치가 1,000척에서 2,000척 해협에 네 그렇게 있다고 보니까
0: 예?
1: 이 선박들도 순서대로 안전하게 통과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추가로 수개월이 소요될 거란 전망이 제기됩니다.
0: 네, 아유 전쟁은 왜 해가지고 이렇게
1: 네.
0: 뭐 얻은 게 뭐 있나 싶습니다. 다들 뭐 피해만 받았던 것 같아요.
1: 네.
0: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대국민 의견도 받는다고 하는데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1: 네.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모가 정신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네. 이런 수기 과정을

0: 거치게 되는 건데요. 오는 7월에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이게 2021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0: 네. 그래서 청년 탈모에 대한 생각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벌써 5년 전이에요. 2021년 대선 때면은.
1: 예.
0: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좁혀지지 않는
1: 의견 차이?
0: 찬성하시는 분이랑 반대하시는 분이랑 어떤 되게 접점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몇 년 동안 굽혀지지 않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1: 예.
0: 자, 이 찬성하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과연 그저 미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냐. 대인관계, 취업 문제 이런.
1: 아, 그러네요.
0: 예, 자신감 하락적인 문제가 있고 대외관계가 위축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1: 예.
0: 그래서 한창 사회생활이 활발해야 될 청년층에게는 질병 수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1: 당사자들에게는
0: 네.
1: 크게 느껴지겠죠.
0: 그 누군가는 평가절하하고 비웃지만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사례, 주변 사례들을 떠올려 보니까 예전에 후배가
1: 예.
0: 20대 때부터 이제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숱이 없어진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1: 네.
0: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도 실릴 정도였어요.
1: 어이구야.
0: 돈을 모아가지고 탈모 이식 수술을 그 모근 이식 수술을 받다가 그게 또 실패해서 도리어 더 많이 빠지게 된
1: 어이구.
0: 뭐 그런 경우들. 그러면 이제 취업 같은 것도 진짜 어려웠고 위축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1: 그렇죠.
0: 한창 창창하게 사회생활을 도모해야 될 나이인데 이 정도로 심각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1: 네.
0: 거고.
1: 반면에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0: 네.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희귀 질환들이 많이 있잖아요.
1: 예.
0: 이걸 건강보험으로 지지해 주는 게 맞느냐. 건강보험은 중증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함께 존재합니다.
1: 예.
0: 그래서 특히나 환자단체들 또 대한의사협회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게 건보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이에요.
1: 양적이 입장이 다 좀 이해가 되네요.
0: 네, 저도 그래요. 그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1: 오,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다만 이게 또 여러 또 곁가지로 분분한 것들이 있는데
1: 네.
0: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는 이거를 지원하냐 마냐 해가지고 수렴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떤 걸 탈모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해줄 것이냐.
1: 아, 탈모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0: 네. 지금 이게 남성형 탈모에만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발도 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1: 여성들도 탈모 증세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죠.
0: 여기도 심각하죠.
1: 예.
0: 예. 그래서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이 탈모가 지닌 의학적, 법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1: 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0: 예, 지금 현행 제도상 탈모는 원인과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1: 예.
0: 크게 네 가지로 그러니까 이건 질병 코드인 겁니다.
1: 예.
0: L63, 64, 65, 66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1: 네 가지가 있는데
0: 그러면은 뭐 남성 M자형 이런 게 있고요. 여성 정수리 탈모 같은 이런 게 있어서 안드로겐성 탈모.
1: 아.
0: 안드로겐성 탈모 이게 L64 코드를 받아요.
1: L64.
0: 예. 네. 근데 문제는 이 L64라고 하면은 질병이냐 미용이냐 모호한 경계에 있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안드로겐성 탈모를 급여화하겠다라고 제도를 바꾸려면
1: 예.
0: 이거는 필수 기능 개선이다라고 어떤 탈모 요 L64 탈모를 재정의를 해주거나 예외를 둬야 되는데
1: 예.
0: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네. 이게 나비 효과로 주름도 기미 치료도 뭐 아니면 비만 이런 것들도 같은 논리를 또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주름이 심한 분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뭐 취업도 안 되고 그런데 나
0: 네.
1: 주름 때문에 취업 안 되는데 나 기미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나 비만 때문에 안 되는데
0: 네.
1: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0: 뭐 비만도 누군가에게 생존의 문제다 해가지고 오. 같이 해줘라 이렇게 될 수, 논리 적용은
1: 야, 쉬운 게 아니네요.
0: 네, 그래서 논리 적용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의학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 같은 것도 갑자기 대학생이 미성년자가 혹은 취업 준비생이
1: 예.

0: 갑자기 이제 피임약, 사후 피임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여성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사회 활동과 관련된 약이잖아요.
1: 예.
0: 그런데도 이것도 비급여 아니냐.
1: 아하.
0: 또 당뇨병 환자나 비만 환자에게 필요한 비만 치료제조차도 극히 일부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지적이 있습니다.
1: 이 모든 걸 다 받아낼 수는 없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재정

0: 지금 나오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정부가 그러면은 청년층 탈모 건강보험 확대를 추진을 한다고 해도 의견 수렴을 거쳐서 아마 나이대를 좁힐 것 같아요. 건보 재정이 감당할 만한 그 숫자 추정치를 내서
1: 네.
0: 핀셋으로 좀 좁힐 것 같은데 그럼 지금으로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한 20살에서 34살.
1: 청년층.
0: 네. 네.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건보 쪽에서 네, 네. 그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건보 쪽에서 조사했던 건 생각보다 여론이 좀 찬성 의견이 높더라.
1: 그래요.
0: 예, 저는 이거는 의외의 결과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1: 너무 이렇게 외적으로 바로 딱 보이는 부분이라서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0: 그만큼 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 게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 진료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령대별 비중으로 봤을 때 20, 30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1: 어이구.
0: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충남 보령시 등 일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청년 탈모 약값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저기 사는 사람들은 저거 지원받는데 이런 것도 의견이 또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오는 7월 4일에 행정안전부와 함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해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 네, 탈모가 미용의 영역인지 생존의 문제인지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자 한번 보내주시죠, 의견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RR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김수인과 조선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을 잃었네.

0: 조선블루스와 김수인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사랑을 잃었네 함께 들어봤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9414님 탈모라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를 듯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용 쪽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저희 집도 남편이 탈모가 심해서 아들이 약 먹고 있는데 약값이 비싸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자, RR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가봐야 되는데요. 지난 5월 18일,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을 겪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국 매장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전 직원 역사 교육에 나선다는 뉴스가 있네요.
1: 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역사 인식 및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0: 오.
1: 오는 22일이에요.
0: 예.
1: 전국 스타벅스 매장은 오후 3시에 영업을 마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직원들은 점포별로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1999년에 국내에 진출한 이후에 이렇게 모든 매장의 영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0: 그러네요.
1: 빨리 문을 닫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0: 그 영업 시간을 피해서 이렇게 뭐 그룹을 나눠서 교육을
1: 네,
0: 해야 될 텐데
1: 맞아요.
0: 뭔가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1: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시간이나 요일별로 쪼개서 해도 되잖아요.
0: 네.
1: 혹은 뭐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수강을 집에서 어차피 영상을 볼 거면은 그렇게 수강을
0: 그러니까요.
1: 해서 인증을 해라라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제 전국에 같은 시간에 같은 때 문을 일제히 닫아버린다라는 게
0: 네.
1: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란하다 이런 반응들이
0: 그러네요.
1: 나오는
0: 난
1: 거예요.
0: 매일 오후 4시에 거기 가서 커피 마시는 게내 일일 루틴인데
1: 네.
0: 하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리고 방법이 정말 그렇게 일제히 닫아야 되느냐.
0: 예.
1: 이제 비장한 각오를 뭔가 보여주려는
0: 그렇긴 한데.
1: 효과도 이 회사로서 노리는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반응이 영 달갑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직원들이 이번에 사태가 직원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0: 분할 리스크로 인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감내하고 또 직원 수를 줄이는 일까지 그렇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이 이 직원들인데 예. 직원들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게 과하게 보여주기 좋지가 아니냐라는 차가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 예.
0: 물론 뭐 정용진 회장도 역사 교육을 받는다고는 해요. 그렇다면 과연 이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역사 파트, 역사 인식 교육 파트는 예. 한국 현대사 전문가인 오재연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는다고 하는데요. 1950년대 이후의 주요 근현대사 사건과 이것을 어떻게 올바로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고 해요.
1: 이 강연의 내용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1: 아하.
0: 또 사회적 감수성 교육 이 파트는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을 하고 기업 활동 과정에서 역사, 노동, 젠더, 인권 등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고려하고 유의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1: 네, 교육의 내용 자체는 뭐 이렇게 봐서는 좋은데요.
0: 그런데 이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은 사실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어떤 시간들로 채워지는지는 뭐
1: 모르는
0: 대중들은 일이니까. 이제 알 수는 없는 것이고.
1: 예.
0: 이 밖에도 이제 뭐 스타벅스 코리아가 재발 방지로 그 대책을 내놓은 게 뭐 마케팅 의사결정 시스템을 전면 정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제 라인까지 해가지고 기획 단계 모든 과정에서 리스크 검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좀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뭐 여론은 차갑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 뭐라도 뭐 시도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는 긍정적인 일인 것 같고요.
1: 예.
0: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러면 스타벅스가 단기적인 매출 회복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둔 조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1: 예.
0: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5월 18일 전후로 봤을 때요. 카드 추정 결제 금액을 보면은요. 논란이 터진 직후에 확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등을 했는데도 논란 이전 수준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1: 아무래도 그렇겠죠.
0: 예, 5월 18일 이 논란 직전 주간하고 이번에 6월 첫째 주 결제액을 비교하면 80억 원 정도가 여전히 적어요.
1: 예.
0: 그래서 매출이 일부 돌아왔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스타벅스는 특히나 그 많은 커피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도 정말 이 커피 한 잔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 이미지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을 팔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브랜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으로 이게 이 지금 카드 지출 비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교육 자체보다 중요한 건 이후에 얼마나 달라지느냐겠지요. 보여주기식 수습이 아니라 브랜드가 사회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
0: 네.
1: 지난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고요. 대한민국은 체코를 2-1로 꺾고 첫 승리했습니다. 월드컵 소식 살펴볼까요?
0: 한디님은 요즘에 정말 재미지시겠어요.
1: 재밌으면서 피곤해요. 새벽 한 3시부터, 4시부터 오늘도 경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경기를 동시에 안 하고요.
0: 네.
1: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해요. 한 8시간에 거쳐서.
0: 그 릴레이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1: 다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는.
0: 안 보면 또 내가 이건 뭐 놓친 것 같고 되게 그러니까요. 아쉽잖아요.
1: 네.
0: 자, 우리 체코전 잠깐 또 이 기뻤던 이야기를 좀 하자면
1: 해야죠.
0: 0-1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동점골 터지고 역전골까지 이어지면서 승리했죠.
1: 와, 이 골의 순도가 진짜 높았어요. 어쩌다 들어가는 우당탕탕 하다가 흘러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노리고 제대로 슛해서 쇽 들어간 거잖아요.
0: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더 컸던 것 같아요.
1: 컸어요.
0: 재미있고 시원하게 경기를 하니까요.
1: 네, 우리나라 월드컵 분위기가 그다지 좀 슴슴하다 했는데
0: 네.
1: 갑자기 달짝지근하게 확 올라왔어요.
0: 왜냐하면은 또 올림픽 때도 그랬고 이 중계권을 독과점하면서 관심도가 아하. 되게 떨어졌었는데 아 근데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1: 예.
0: 정말 전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1: 그렇죠.
0: 예, 뭐 시작하고 이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여기다 우리가 이기기까지 하면서 열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1: 예?
0: 그 사이에 제가 못 온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1: 오.
0: 이 체코전 역전골의 주인공인 오현규 선수
1: 예.
0: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더라고요.
1: 오땡땡 추어탕.
0: 아, 맞아요.
1: 네, 남양주에
0: 진짜 모든

0: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그 가게가 일부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 표적이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1: 오, 왜요?
0: 그러니까 체코가 승리할 거라고 돈 걸었던 사람들이
1: 예.
0: 오연규가 이 역전골 넣어서 내가 졌어. 돈을 잃었으니까
1: 예.
0: 라고 하고 해서 여기 식당에 가서 별 하나 달고 악플을 엄청 달아놓은 거예요.
1: 예.
0: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리뷰는 지금은 삭제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1: 아니 체코분도 아닌데 왜 체코한테 걸긴 왜 걸었어요. 네.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0: 예, 한국 체코전에서 이 한 멕시코 남성이 예. 한국인 관중을 향해서 막 눈을 찢고 이렇게 하면서 인종차별을 했는데
1: 그거 아니에요. 나 한국 사람인데 치노 치노 이런 거
0: 네,
1: 많이 하고
0: 그랬는데 이번엔 좀 사이다 결말?
1: 아하.
0: 왜냐하면 이 멕시코 남성이 호되게 당하고 사과를 했거든요.
1: 예.
0: 인종차별 제스처를 한 사람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측량지리공학기술자협회 회장을 맡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공개 사과하고 회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1: 예.
0: 이 멕시코인들이 한마음으로 엄청 혼냈거든요.
1: 오, 자기네 나라 사람이지만 네.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0: 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미안하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기분이 누그러졌고
1: 예.
0: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사과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출전한 게 아니었는데도 상당한 네. 반향을 일으킨 경기가 있습니다.
1: 오.
0: 뭘까요?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1: 일본
0: 일본도
1: 경기도
0: 또,
1: 진짜 네. 좋았는데
0: 동점하고
1: 어제 새벽 경기인가요?
0: 네.
1: 스페인과 카보베르데 0-0 비긴 거요?
0: 그게 정말 지금 난리가 났어요.
1: 카보베르데 뭡니까? 어느 동네예요?
0: 인구 52만 명의 작은 섬나라예요.
1: 네.
0: 52만 명이면은요 인구가 서울 강서구가 55만 명이고요.
1: 와.
0: 강동구가 49만 명 정도니까 서울의 한 구 정도.
1: 그러네요.
0: 그게 전체 인구인 거예요.
1: 와.
0: 섬나라고요. 스페인은 강호잖아요.
1: 세계 최강이죠.
0: 우승 후보예요.
1: 브라질, 스페인, 프랑스.
0: 우승 후보인데
1: 네.
0: 0-0 결과를 내기도 했고 또 실점을 막았다는 거. 요거 때문에 이제 이 골키퍼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1: 예.
0: 자 그러면은 우리 중요한 건 이제 멕시코전입니다. 19일 오전 10시에 멕시코와 2차전 경기. 2차전에서 승리를 하면 32 2강 진출을 조기 확정하게 되고요.
1: 예.
0: 멕시코가 근데 이번에 휴교령까지 내리면서 한국전에 데뷔를 하고 엄청나게 응원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1: 응원이 좀 기울어진 응원이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심판이나 응원단에 자극하지 않는 그런 멘탈 관리도 중요한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자, 멕시코전 6월 19일 금요일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또 응원하죠. 자, 아랄뉴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같이 가려고요.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3: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 홍한 젊은 열을 나온 자만 빼어 두고 죽은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 점의 그림 속에 담긴 400여 년 전 광주의 이야기가 창무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 시립 창극단의 특별 기획 공연 희경루 방해도가 6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창작 창무극으로 16세기 회화 작품인 희경루 방해도를 현대 공연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인데요. 원작인 희경루 방해도는 1567년 과거 시험에 함께 급제했던 다섯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는 장면을 담은 개회도입니다. 공연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더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인연과 우정,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는 삶의 순간들을 무대 위에 펼쳐냅니다. 특히 작품의 배경이 되는 희경루는 광주목 복권을 기념해 세워진 역사적인 누각으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단순히 옛 그림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 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와 함께 광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공연에 이어서요. 이번엔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국악 무대 소식입니다.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와 저녁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가 자신의 음악 인생과 민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국악 타악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한 신승태는 경기민요를 수학하며 전통 성악의 기반을 다졌고요. 이후 밴드 싱싱의 보컬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요의 독창적인 매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신승태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을 따라가며 민요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해설과 시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요.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요 배우기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민요인 양류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과 함께 느리게 타령, 도세, 그리고 신승태의 자작곡 그대라는 꽃까지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승태의 목소리와 이야기로 만나는 경기민요의 매력, 신승태의 경기민요 렉처 콘서트와 함께 우리 소리의 새로운 재미를 발견해 보세요. 주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국악의 멋을 만날 수 있는 공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립국악원과 지역국악원, 국악단이 마련한 다채로운 무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서울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표 상설 공연 토요명품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토요명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음악과 춤의 깊이, 그리고 한민족 특유의 흥과 신명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어 전북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선 무용단 정기공연 길이 펼쳐집니다. 연고무와 호남건무, 대신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아름다움을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춤과 소리, 연주가 어우러지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남 진도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토요 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0: 초청 무대로 팀 바루의 발이 마련됩니다. 팀 바루는 전통 불교 의식과 구세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젊은 국악예술단체인데요.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이수자인 수범스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상설공연 토요국악이 열립니다. 다양한 춤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우리 음악과 춤이 전하는 멋과 감동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느 가난한 연인이 있었는데요. 둘 다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면서 하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은 취직해서 돈벌이를 하되 그 역할을 1년마다 바꿔서 하기로 한 건데요. 이 부부의 행보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부인이 계속 써오던 글이 있어서 먼저 1년간 문학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종일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은 남편이 퇴근 후 돌아오면 읽어주고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서 드디어 1년 후에는 소설 출간 계약까지 했습니다. 1년이 됐으니 이제 그 역할을 바꿀 때가 됐는데요. 부인이 책 출간도 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하니 남편은 일단 작가를 향한 꿈을 접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책을 출간한 부인은 그 책으로 마침내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명주실의 따사로운 질감의 악기 가야금 독주 듣겠습니다. 취타 아명으로 만파정식 지곡을 최충웅의 가야금 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